관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아,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아교 건뇌보신환 지하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 안 됩니다. 몇 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으로 사망된단 말입니다. 예.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예.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0: 네.
1: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하공장입니다.
0: 네.
1: 지하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는 이거 녹곡시에 부졸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뇌보신환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예. 그냥 가슴이 그것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 게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많이 피난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린다.
1: 건뇌보신환을 쓰고 예, 그렇게 고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를 몰래 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2: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 곰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 차수가 많아서 예, 화장실에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예, 이 근여보시한 수구소에 소변 차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급분한가 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2: 네,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1: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에 약을 사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건네 보시는 수능 환자입니다.
1: 예.
3: 전 주약에 농축 부주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어 의술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1: 그 아주 그 치매 얼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장이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지나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자지 못하느니 전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1: 맞습니다.
3: 시작이 되는 게 지금 이거 어떤 술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1: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저기도 현금 보존 우대 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1: 저는 15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3: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알겠습니다.
1: 네.
3: 수고하세요.
1: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나도 지금 건네버시 하나 좀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애기 머리 좀 녹공세 부수시면서 머리 얼마나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많이 아픈지 그냥 날마다 생각하고 이랬댔습니다. 앉아서도 정신이 안 나고.
1: 네.
4: 근데 이거 먹었는데 한 석 달 먹으니까 정신 막 머리 많이 막아진다.
1: 네. 그렇죠. 이 약이 건져보신 환이 돼서 머리 네. 맑아지고 경적이 돌아오고.
4: 예.
1: 예.
4: 그래도 물건을 또 어떤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이랬댔어. 근데 그게 때가 생각해오더니
1: 네.
4: 인삼이 지금 사서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이 약을 잡숫고 네.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금가락지면 좀 다슬지 않습니까?
4: 네.
1: 아까 봐서 꽁꽁 싸서 잘 뒀는데
4: 네.
1: 그거 1년 넘어 못 찾고 그거 못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차에 서시장 못되는 할머니인데 네. 너무 속 탔습니다. 내 네. 벌써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까 그 금가락지니까
4: 그렇지.
1: 아들이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이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효과 본다.
4: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쩌다 막 무슨 어떻게서 그 가방 막 진정도 안 되고 막 어쩌다
1: 그렇죠.
4: 울기도 싫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 마음이 쭉 가라앉아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4: 맞습니다.
1: 오고
4: 맞습니다. 예.
1: 예.
4: 그리고 심도 가슴도에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 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1: 네.
4: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워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특히 또 나는 소변이 좀 잦은 데다 참기 바빠서 자꾸 샌다 말인다. 구독하지 마야 좋아지고 마트 잡은 데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고 근데 그런 조사 없어졌습니다.
1: 네.
4: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뭐

0: 골프 아픈 어제 경기도 바쁘던 게 마디마다 마디마다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 너무 좋으셔서 또 대단해서 또 먹자 그랬다 해서.
1: 예. 어제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한 어제 예. 활동이 돼서 예. 이런 거는 이용해서 예. 싸놓으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걸려보신 안에 저는 반에는 먹었습니다.
1: 네.
3: 예. 혈압 조절이 연관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골이 아프고 골이 힘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한 게 어지럼증도 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그랬는데 지금 그 어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예. 뭐 어제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오면
1: 네.
3: 이하고 먹으니까.
1: 예.
3: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서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서변을 하루 저녁에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든지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요런 것도 고상했었습니다. 사람이 네. 막 따라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예예 예. 그런
1: 행사는
3: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이 건네 보신 한 어제는 순지 오란다.
1: 예.
4: 어째 썼는가 뭐 예. 그런 이번에 그런 당간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밤에 먹고 나가서 그래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이 옥수수 바른 일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그래 그때는 그래서 약발가 되더라고 소리 임신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팔이 저려나고 예. 그다음에 예.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닦고 어째서나 예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대다.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 보신 한해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또 구슬이.
1: 예.
4: 그래서 어두는 7달 먹었는데 이 발이 저린 게 이 노년이 와서 어떻게 저린가 뭐 밥을 이제 먹자니까
1: 예.
4: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도
1: 그 정도입니까?
4: 예, 밥 먹었습니다.
1: 예.
4: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1: 예.
4: 예, 가만히 볼까 내 돌로 예, 몰랐지만 근데 예, 밥 먹는 게 마이안에 어째 이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4: 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4: 지금.
1: 예.
4: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예. 머리, 채머리하거나 이게 다 나서집니다.
4: 예.
1: 예.
4: 그래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하늘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예, 가슴이 시원합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이렇게 예,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예.
4: 예, 이제 호흡이 힘들어서
1: 예.
4: 내일로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 말인데 그런데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도 예, 이롭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이렇게 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좀 좋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번 활동에 싸가우스에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갔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갔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들

0: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화는 동화악요 건예보신화입니다. 동화 건예보신화는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예.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예. 부모님 전화 지금 사람 많아서. 이 우리 남편이 건네 보신 한 이제, 아, 한 달 고생했습니다.
0: 네.
2: 예. 우리 남편은 원래 들어서 된다면 병이 많이 듭니다.
0: 여러 가지 병이 위암도 예. 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2: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좀 더 썼다면 못 썼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저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있잖아 이야기 또 선택했습니다.
0: 예.
2: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0: 예.
2: 혈압이 정상인데 그저 110에 그저 75 이렇게
0: 됩니다. 그럼.
2: 예. 그래 왜 다른 면 괜찮은데 어째 몸에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0: 예.
2: 그거가 또 다냐고 어제 같이 보내도
0: 지원은 지원길로 재봤습니까? 진짜 열이니까
2: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0: 열이 나는 감이 들죠. 예?
2: 예, 예.
0: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2: 예,
0: 열이
2: 그래서 예, 뭐, 아무야, 뭐, 쓰던데, 그 다음, 이야기 보니까, 예, 그 열이 싹 없어졌습니다, 예.
0: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야기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버립니다, 예. 칭르, 제도합니다.
2: 예.
0: 해결됩니다.
2: 아, 그래요, 예. 밥을, 그거에도 캐져서 밥을 다 쓰지 못해서, 그러면,
0: 원래 위가 좋은 분이니까.
2: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술도 썼던 뭐, 좀, 뜨뜻하게 나온다, 이상.
0: 예.
2: 비싼 담배도 먹고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0: 예.
2: 바보 얘기해도 공평하게.
0: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2: 네. 네. 그래서 내 이야기 정말
1: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2: 예, 알았습니다. 예, 적용하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꽃처럼 웃는다네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길 바라면서 들어봅니다.

가을이 오면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가을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호 가수가 부른 단풍 편지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있죠. 곁이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과 함께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한 사람과의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바닷바람에 실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딤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바다로 가자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암 작사 류영근 김현정 작곡의 꿈의 열차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꿈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봄의 꽃, 여름의 바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처럼 계절은 반복되지만 우리의 사랑과 정은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연변 노래가 좋아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일도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멜로디로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

지역이 되는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이 및 저술한 의림 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선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진수한타이 혈배강, 예,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황진수한타이 쓸 사람 또 그것만 쓰고 혈배강 쓸 사람 그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 따라서 하는 거는 꼭 저한테 와서 진단,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가 추천한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타이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귀한 이런 혈전을 녹이는 타이다. 예, 황진수한 타이. 타이란 게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아홉 과학 되죠. 130을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제일 많이 하루에 두 번씩 써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진수한 타이는 옆에다 큰 글자로, 펜탄 푸옌와라고 딱 썼습니다. 펜탄, 우리 반신 못 쓰거나 탄화에 됐거나 이것을 회복해준다는 이런 고대 이런 아주 경전방입니다. 경전 처방이죠. 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경전 처방이란 건 어제 경전 처방이라는가 더 개변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중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책에서 수록된 이런 경전 처방은 정말 단연간 이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딱 이렇게 하면 이 환자는 치료된다. 이래서 경전 처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농 주치도 중풍 탄환, 중풍에서 탄환되거나 대소변만 받아내거나 그 다음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네, 결국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걸 치료해 준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열과학 쓰는 분들은 열과학을 더 드립니다. 15과학에는 20과학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우리인데서는 침 놓는 것이가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0: 우리 또 연결신에 있는 분들은 불편한 걸 고려해서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외지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능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천, 군천, 도문 이런 데서 와서 많은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지금이 지금 환자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혈배강은 전문 관심병, 우리 관심성맥완 이렇게 큰 글자로 썼습니다. 관심병, 이런 협심증, 여러 가지 심장 방면의 문제, 특히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서 90% 이상 막혀서 쯤밖에 없다. 쯤만 있으면 혈액이 건네갈 수만 있으면 몽땅 그것을 약 효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은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돌든에 대해서 아래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 혈배강 쓰게 되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우선 단행간 경영하면서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는 분들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혈압이 막 올라와서 바쁘다 할 때 우리 혈배강 두 알씩 탁탁 잡수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주자를 이미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가지 뭐 타딘가이나 아스피린이나 또 불릴레 약이나 그다음 폴리웨이나 이런 약들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은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간 콤파치 따답 잘못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혈압은 자꾸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이 처방을 쓰게 되면 그런 약들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곽 사는 분들 열곽을 더 드립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혈배강 먹전이 그 가격이가 398원 제일 눅습니다. 그래서 또 약도 많이 드리고 이 기회에 빨리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혈배강은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열곽에는 열곽 드리고 20곽에는 40곽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리면 100곽 가게 되죠. 그래서 혈배강은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게 되면 자꾸 한 알씩 잡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알씩 잡수세요. 적감에 가량해서 잡수고 혈배강은 하루에 열 알 잡수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이게 안에 단삼, 삼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순 디왈 작용 다 한다 그 뜻입니다.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혈압이 막 올라갈 때는 또 두 알 잡수고 또 두 알 잡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 알씩 잡습니다. 그래서 30곽 사는 분들부터 우리 또 2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20곽 이상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딱 결정하는 분들은 공장 측에서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날짜는 다 좋습니다. 날짜 거의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후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날짜 나쁘면 가지지 않아도 이렇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장 측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직접 로호차잔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꼭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또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에 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꼭 전화치고 예약하고 와셔야 됩니다. 그리고 2880018번 이 기자 전화해서 저하고 직접 또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황진수한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떠얼둔 이거는 우리 의학상에서 분자식을 떠얼둔이라 합니다. 분자 크기를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를 말하는 게기 때문에 분자란 건 엄청 작지요.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네, 좀 선생님께 몇 가지 좀 얘기하자고 호전된 반응.
0: 예, 얘기하세요.
2: 네, 처음에는 이거 반신반의하고 약 아이 먹었댔습니다. 근데 이 풍

0: 맞아서.
1: 네.
0: 그래.
1: 점점 더 심해지고.
0: 아, 되겠다. 네. 암결에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이거 몇 통 먹으니까.
1: 네, 예.
0: 말하는 게 좀 괜찮습니다.
1: 어, 지금 말 잘하게 되죠. 예. 예. 알아듣을 들을 그래, 수 있죠.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골이 아프던 것도 식으면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1: 예.
0: 그리고, 저기, 내 그런, 요실금도 있었습니다. 약 가던 배 맞지.
1: 네.
0: 그래갖고 그 약을 먹은 게 어떻게 돼서 이럽잽니까?
1: 네.
0: 그래 나는 오야 이게 풍 맞은 것도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지금 열심히 네. 먹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화장실도 미네 못 댕겠습니다.
1: 아 화장실 출입 다 댕기기 바쁘고.
0: 예. 네. 댕기 지금은 아주 잘 댕깁니다.
1: 네.
0: 예. 네. 그래. 나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1: 예. 앞으로 고생 있으세요. 치료 더 잘 받으세요. 예. 예. 점점 좋아집니다.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개미 떠오르던 이걸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뭐, 어느 걸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요. 단선 디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자람 식이 나쁜 사람들은 단선디월 호주머니 계속 엮고 다닙니다. 바쁠 때면 인차 단선디월 혀 밑에다 딱 물게 되면 인차 괜찮아집니다. 왜서 그런가? 단선디월이가 분자량이가 영 작기 때문에 이 단선디월 우리 약상에서 분자량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그 단선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선수는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198 돌돈입니다. 엄청 작죠. 그리고 단선통이라는 거는 이게 RA라는 겁니다. R라는 게 RG란 말입니다. RGA 이 분자량이가 어느 말큼 가면 294.34돌돈 됩니다. 그 다음에 단분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분수안 B입니다. 이 분자량은 718.62돌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선디월 안에 단삼, 삼칠, 빙펠 이 세 가지 그 약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7조다이란 그 RE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400돌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입의 구강 안에 그 점막 조직이 그 이런 분자량이가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해서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가 얼마일 건가? 1300돌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가 하면 1300돌돈 아래에게 되게 되면 작을수록 거기멜로 통과할 수 있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선디월 효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거는 이 약재마다 이런 돌돈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500돌돈이랍니다. 기술은 우리 다 분자가 다 작아야 된다고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약재는 장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분자량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분자 그거보다 좀 작으면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이렇게 혈배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혈배강, 예.
3: 예, 예. 저는 이게 녹음을 있으면서 이게 머리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조금 많고.
1: 네.
3: 그러니까 혈압도.
1: 네.
3: 예, 저는 혈압 환자가 아닌데 혈압도 불규칙하고 이렇게 반복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래서 엄청
1: 맞습니다. 노후병 올 때면 그렇습니다. 예.
3: 그런 말입니다.
1: 네, 예.
3: 그러나 고혈압 환자도 아닌데 혈압도 막 위 혈압이 200 넘고 아래 혈압 막 100 넘고 아래 넘고 아까 막 내 솔로도에
1: 대단하지.
3: 그래서 막 내 몸은 내 자신이 어쨌으면 좋겠지도 막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다른 병원에 약도 또 막 많이 중약도 먹고 이랬는데 효과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진단을 확실하게 받고서 이렇게 저기 혈배광하고 이 건신골은 먹고 나서
1: 네.
3: 와, 이 친구까지 같이 저기 치료받고 나니까 효과가 빨리 저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1: 네, 제일 위험한 고비를 건네갔죠. 예.
3: 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하게 좀 아픈데도 많았으니까 뭐 어깨도 네. 많이 아팠고 네. 뭐 손 쓰지 못하고 뭐 세수도 바로 못하고
1: 손바닥도 갈아봐지고
3: 옷도 바로 못 서있고 네. 엄청 막 진짜 많이 울었죠. 고통스럽다고
1: 예, 예, 울면서 왔죠. 예.
3: 네, 고통 겪어본 사람만은 그 심정 알지 모른다 말입니다. 거기다

0: 바지도 많이 가렸고 이래 저는 아픈 것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휴대폰하고 건심만 먹고서 진짜 많이 좋아졌죠.
1: 많이 좋아졌죠.
0: 예. 그런데 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식물욕구 하면서 또 선생님이 또 그 내 또 몸에 수리까지도 많았대요.
1: 그렇죠. 예예예.
0: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그 저기 또 밀방울로 저기 몸에 수분 또 빼줘서 그 몸에 수분 빼주니까 또 어찌 가벼운지.
1: 그렇지.
0: 얼마나
1: 제가 그 예, 예. 그건 밀방울입니다. 그거는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인데 그거 탁 떼주게 되면 뭐 그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하루 딱 쓰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몸 속에 습하고 가래하고 예, 이거 몽땅 끄집어내갑니다. 예.
0: 그거 빼니까 어찌 몸이 가벼운지 내 몸이 쓰기 많고 물을 마셔도 걸어도 그 배에서 나는 철렁철렁철렁 소리 날
1: 정도.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저도 이 선생님이 저기 친구도 또 같이 하면서도 뭐 어찌도 저기 한 달을 가족들은 달대해줘서 마음도 치료되면서 예. 몸에 그 저기 건강까지 제법 돼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네, 예. 지금 운동하라는 단계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선생님 만난 게 저는 예. 행운이라고 생각.
1: 행운이죠. 예, 이거 잘 만나야 됩니다. 예,
0: 예. 이 선생님 우리 환자 입장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이게 저기
1: 그렇죠.
0: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1: 네. 예. 아. 그냥 굽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0: 아우, 그렇지. 나도 좀 살짝 굽은 길을
1: 살짝 걸었죠. 살짝 걸었죠. 예, 네.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꽤나 많이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짝 걸어가서.
0: 그래도 점량 조금 많이 먹다가 혈압이 점점 더 올라가면 이게 내게 알맞다 하고
1: 싶어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이래서 혈압과 그 혈압도 좀 확실히 딱 내려가고 지금 무슨 혈압도 정상으로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네. 땀이도 잘 오지 그 아픈 그렇게 내 마음이 엄청 아팠는데도 예. 이 땀 맛이도 좋고 네. 일도 잘 보고 하니까 그게 뭔가 이 신과 약이가 참 잘 맞아 떨어졌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네네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농적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너무 건강해서 하루하루 영수롭게 보낸다. 놀라도 다니고.
1: 그렇지.
0: 그때는 어디 놀랐거든요. 자기 몸도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고통 그 말로 다 못 표현한단 말이야.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조금 그 다 먹고 나면 또 주문할게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 떠오르던 분들 할 때, 우리 위장도 어떤 때는 거기 뭐 점막 조직이 파괴되고 그걸 수복할 때문에 그 조엔 단백 타이라는 게 거기면서 형성됩니다. 이 조엔 단백 타의 크기가 얼마인가? 1000돌든 내지 5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라면 이도수 맞지 않습니까? 이도수 분자량인가 5700돌든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수면 이만한 5700돌든이면 능히 거기면서 흡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다. 이도수 맞을 때는 보통 배 거기다 놓지 않습니까?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3: 야, 예, 저기 뭐입니까? 예사가 늦었습니다.
1: 아, 예. 괜찮습니다. 예.
3: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예. 저기 작년 5월 전에
1: 네.
3: 이렇게 저기 뭐입니까 부여왔대 그 뭐입니까 선생님
1: 그래.
3: 한다시피 그런
1: 어머님 벌써 저한테 전화 왔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 저기 뭐입니까 3월달에 부터 약간 오는 게 알기 때다 그 나는 부이라 하는데 본인 애래서 그냥 누구다가서리 저기 뭐입니까 딱 5일절 전에 안으로 저기 이전에 자기 살다 왔던 게 또 저기 오른쪽이 또 이래 왔어 예. 저기 뭐입니까 골상도 올리 못이 됐습니다. 그렇게 올라도 못 가고 그렇게 알기는 거 아야 된다고서는 저기 그다음 바빠놔서 이튿날이면 얼절이고 뭐입니까
1: 네.
3: 그래 저기 전선생님 전화 쳤던 게 아유 얼절날에 와서 저기 주사 놓고 그런 게 얼마나 나섰습니까
1: 아 침 났죠 예.
3: 침이
1: 네.
3: 그 사람 말을 이렇게 한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3: 그래 친구를 두고 와서 그래.

0: 같이 방 저기 넣고 그래 우스리 그런 게 안을 얼 얼저부터 나고 그다음까지 백항 그거 약 밥 쓰고 그 항진 따사에
1: 밥
0: 쓰고 있다에 얼마 빨리 효과 됐습니까?
1: 그렇지.
0: 어전 됐습니까? 지금 어느 무슨 펀펀한 사람 같은다. 겸허도 이 부여하다 전화에 부여한 거 저기 그래 치료했다고 말해야 돼. 별 거짓말 같아. 지금 무슨 앞일도 없고 그래서
1: 예, 본인 설로 잘 모릅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예. 영 좋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나 이렇게
1: 네. 벌써 지금 바탈라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0: 딱 그도 애찹니다.
1: 네.
0: 이번에 딱 그도 참에서 그래 고사했죠. 그러니까
1: 네. 영 그 무도장에서 춤출 때라네. 그렇지 않습니까?
0: 영 저 난 어서는 이러는데 무슨 약 자꾸 먹겠는가 하며 어쩌는 내 제프 올까봐 겁이 났어.
1: 그래 그래 잡싸야 네. 됩니다 계속.
0: 그거 잡싸야 되는데 지금 또 셀로 나와 그때 그래
1: 황진산타인가
0: 예. 그거에 잡수고 소리 남아 얼마 빨리 나왔습니까.
1: 그래 그래
0: 예, 그거에 그래 또 싸자 소리 그랬다
1: 예. 그래. 그래서 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손 막 살려고. 예. 예. 알았습니다.
0: 괜찮아요. 예. 게임은, 나사스가 무슨, 저기, 어째 뭐, 자기, 아, 자기도 뭐, 부여한 것 같지? 또 이렇게 지금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나도
1: 예.
0: 이름인데?
1: 예, 예, 예.
0: 이름인데? 야,
1: 그렇지.
0: 자꾸 쓰겠는가?
1: 그냥 써야 됩니다. 예. 선생님, 뇌시에서는 그래, 많지 않습니까?
0: 제프이라도 이래 올까 봐서 더 써야 된다고 얘기나 해주세요. 내 말은 기쁘게 해드리는가.
1: 네. 그래서 제일 큰 활동 지금 참가했지 않습니까?
0: 예.
1: 수무가
0: 예.
1: 활동이.
0: 그래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0: 예, 예. 예. 선생님이.
1: 예.
0: 이 의미는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뚜뚜미를 전화 쳐주세요.
0: 예.
1: 예. 건강하세요.
0: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분사 시기가 어느 장기 인체 내 어느 위치 거기에 따라서 분사 시기 어느 마에 작다 이겠습니다. 우리 약제도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우리 단삼 삼칠 같은 이런 약제는 분사 시기 작아야 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입에서 이런 씹는 동시에 이것이 임차 흡수돼 가지고서 이런 심장 혈압 이것을 조절해 줘야 되죠. 그리고서 우리 초임계 그 류체 추출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해가지고서 천연적인 중약제에서 500도 작은 분자로 추출해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그 우리가 우리 집에서 지금 혈백항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환자 본층이 다른 사람보다 들려 이거는 선천성 고혈압입니다.
1: 선천성 고혈압이?
3: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혈압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 고려가 많았습니다.
1: 예.
3: 또 혈압을 내서 우리는

0: 채 미끄러졌습니다. 예, 두 번째 치는데 그것도 거래해서 어떻게 기업은 안 넘어갔습니다.
1: 예.
0: 가는데 게 우리는 어때 혈액하면 썼는가?
1: 네.
0: 그 저기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1: 그렇지.
0: 예, 혈액하면 썼습니다.
1: 예.
0: 그전에는 어땠는가? 우리는 그 이나프리하고 그
1: 세븐디핑이
0: 양 같이 썼습니다.
1: 네.
0: 그걸 20년 썼습니다.
1: 어.
0: 그러니까 병원에 갈까 이거 진짜 오래 썼다고 또 우리 집에서 선전 그 뭐니까 젤레시엠 페이다가 있습니다.
1: 젤레시엠 페이다
0: 있죠. 예. 그리고 이러냐 오래 쓰면 다른 병이 올 수 있는데 이 혈압약 바꿀 수 없는가. 아니 선전적 고혈압 제기나 찾았는데 어떻게 이거 바꿉니까. 20년이나 썼는데
1: 네.
0: 아직도 아이 바꾸면 다른 병이 온다지. 아 이게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방송을 들어보고 아니 이게 진약으로서 혈압약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랬다. 또 우리 다른 사람보다 선천성 혈압이 이거 어떻게 낮추냐 정말 웃긴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정말 혈액항을 싸서 썼는데 9달 썼습니다.
1: 9달
0: 예. 예. 예. 9달 쓴 다음에 보니까 혈압 재보니까 지금 혈압이 정상이 됐죠.
1: 정상이 됐죠.
0: 예. 예. 그래서 이게 낮아져도 이거 선천성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또 혈압이 아예 낮아지면 노세사에 오면 또 어찌입니까?
1: 그래, 그래. 예.
0: 예. 예. 우리 집 본신이 60이 노세사 왔습니다. 예. 그니까, 얼마나, 지금 85입니다. 예.
1: 이제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니까나 뭐, 한 알씩 썼다면서요? 우리 환자들 예, 다 예. 두 알씩 씁니다. 예? 두 알씩 쓰면 예, 더 빠릅니다. 예. 효과도 예. 좋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왔다 간다면 두 알씩 씁니다.
1: 네. 예, 우선 혈압약 끊은지 전문에도 보니까 5달 된 다음에 말합니다.
0: 예.
1: 예. 예. 예. 예. 네. 그렇게 두 알씩 쓰면 언능 더 빨랐겠는데 예. 예. 어서부터는 두 알씩 쓰세요. 예.
0: 예. 길에 혈압이 정상인데도 얼마 좋습니다.
1: 그래 그래. 예.
0: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노출사 오는 가장
1: 중요한 거. 예.
0: 그, 예. 예. 제피 오면 이 나이에 또 제피 오면 어떻게 했어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 약을 썼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마음이 정말 깊습니다.
1: 이번에 황진수한 타에 같이 입소문에 예. 쌓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이 쓰면 효과 더 빠릅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 집에 강 쌓아서 지금 우리 집에서 정말 약 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서약을 아이 먹어도 좋습니다.
1: 그래 얼마나
0: 좋습니까? 예. 중약을 먹으니까 중약에서 또 선천성 고혈압인 게 어떻게 아, 서약이.
1: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기에는 서약을 오래 써서 젤레세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 소변도 올라가고 이랬다. 그래서 이 약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선생님 이거 듣고.
1: 맞습니다.
0: 정말.
1: 다음부터 예. 무슨 의문점이라 하면 있으면 수시로 예.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문의하세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예.
0: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1: 네, 예.
0: 우리 예, 황진수한
1: 딸이
0: 예, 우리 한번 노시사에 와서 우리 집에서 지금 예, 저기 이 몸을 쓰기 바빠한데 이제 다시 오면 예, 이제 다시 오면 우리는 그것을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1: 네, 옆에 사람에
0: 괜찮았으면 딱 될수 있거나
1: 그렇지.
0: 그래서 황진수한 딸이 노시사 치료에 좋으니까 이번에 이거 쌌습니다.
1: 예,
0: 우리 어제는 꼬링, 예, 꼬링입니다. 이제 다시 걸리면 이 노시사이 얼마 사람 정말 이 암보다 암은 그래도 예. 동작이란 다 이루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근데 노시사 나도 두 번 왔다 갔는데 이제 다시 걸리면 누울 수밖에 없지.
1: 어머님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예. 다음에 전화 예. 주시죠. 예. 예, 건강하세요.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선생님.
1: 예,
0: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못했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떠름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야 했다. 모태동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복도에 놓인 큰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어넘치었다. 호위병들은 서둘러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자그마한 경당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말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떠들썩하였다. 감숙 남부로 가는 길에 라자구라는 천연 요새가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냐에서 자란 어린이가 난제를 풀리라고는 더구나 생각지 못한다. 이튿날 부대는 바로 고제를 떠났다. 그쯤 감숙 남부 민주 일대는 적 두 개사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당군 12사 당회원의 부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편성한 14사 로대창의 부대였다. 모태동은 일군단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백룡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백룡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은 곳이 30m쯤 되고 좁은 곳은 3m 남짓하였다. 하지만 물살이 어찌나 센지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였다. 마치 흰 용이 춤추듯 날뛰는 것 같았다. 강량 쪽은 대부분 절벽이고 기슭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잔도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길은 보흥을 지날 때 이미 건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결 아슬아슬하였다. 깎아지르는 높은 절벽에 나무판이 걸려있었는데 너비가 30cm 남짓 될까 말까 했다. 길 아래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리행도는 들끝대원 물렁발과 함께 들끝을 들고 그 길에 들어섰다. 서둘러 걷는 바람에 벌써부터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부보른 발갛게 달아올랐다. 리행도는 효양년 맨 뒤에서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들끝대원들을 거들어주곤 하였다. 들끝대원들은 초지를 지난 뒤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일이 고되어 하나같이 바싹 여유였고 몸져 놓은 사람도 많았다.

0: 그곳에 누운 사람은 루산관에서 크게 다친 주병이었다. 주병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바람에 내내 들것에 누워 지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생하는 들것 대원들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나다. 높고 가파른 산이라 질책한 길을 걸을 때면 들것 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걸어야 하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잔도를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병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 부상병들이 너도나도 들것에서 내려 들것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1: 앵도 잠깐 세워주세요. 나도 내리겠습니다.
2: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제가 어떻게 내려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부상병을 메고 가던 두 들것 대원이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지 끈으로 들것을 어깨에 동여 메고는 무릎 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간다.
1: 앵도, 서세요!
2: 그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소리를 쳤다. 하지만 리앵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 서지 않을 겁니까? 안 서면 여기서 당장 굴러 떨어지겠습니다!
2: 조병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리앵도는 잠깐 멈춰서더니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3: 정치원 동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지만 동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2: 그러자 주병이 발끈해서 대꾸하였다.
1: 그럴 수는 없지만 길 수는 있습니다.
2: 리앵도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뒤따라오는 들것 대원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3: 물렁말 아저씨, 우리 주의관 동지 말을 따릅시다.
2: 들것 대원들은 눈치를 채고 선뜻 대꾸했다.
1: 좋습니다. 그러죠 뭐.
2: 두 사람은 들것을 오솔길에 내려놓았다. 주병이 다른 전사들처럼 기어서 가려고 옷을 여미자 리앵도가 막아나섰다.
3: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주의관 동지를 기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2: 그러고는 주병의 두 손을 자기 등에 올려놓더니 재빨리 없는 것이었다.
1: 주병이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2: 하고 자꾸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척하고는 성큼 걸음을 뗐다.
3: 괜찮습니다. 주의관 동지는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닌걸요?
2: 리앵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잔도에 들어섰다. 들것 대원은 들것을 들고 뒤를 바싹 따르며 소리를 쳤다.
1: 지도원 동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에?
2: 리앵도는 답이 없이 주병을 업은 채 벼랑에 달린 길을 건넜다. 리앵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병을 내려놓았다.
1: 앵도, 평생 동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2: 주병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리앵도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3: 어서 들것에나 오르세요.
2: 주병이 들것에 오르자 소대장이 달려와서 리앵도 대신 들것을 맸다. 행군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양토사수와 서장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 병사들이 335대를 지어 강 건너편 숲속에 숨어서 총을 쏘아대다.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에서는 그냥 다른 박질 쳐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리앵도는 들것을 들고는 달릴 수가 없어서 권총을 뽑아 강 건너편 쪽으로 몇 방 쏘면서 응모하였다. 이날 다치고 죽은 사람이 100명쯤 되었다. 이처럼 외진 곳에서 동지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은 보야 고인을 지났다. 다행히 길에서 총을 쏘아대는 서장 병사는
0: 만나지

하지만 앞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대창의 부대가 라자구라고 하는 험난한 산호구를 지키면서 민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홍군 사단이 어젯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다. 모 태동은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림표와 서병진을 다그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군단 지휘부는 고민이 컸다. 서병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앞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림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북쪽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초지로 물러서야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뜸해졌다 하면서 그치질 않았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골짜기에는 긴 미아리가 울리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갈수록 골짜기는 좁아지었고 라자하라 부르는 강 양쪽으로 우중충한 원시림이 있었다. 강폭은 4-5m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더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휙 불 때마다 산을 뒤덮은 누런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군 지휘부는 홍군 사턴 지휘부와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었다. 사턴 团장 왕계상과 정치위원 양상무는 간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다들 몸에 흙문지를 뒤집어 쓴 채 풀밭에 앉아 담배만 푹푹 피워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병진과 림표가 도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병진은 다들 앉으라고 하며 손짓을 하고는 림표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림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왕계상은 난찬 얼굴로 정치위원을 바라보았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아직 궁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성무가 공격이 실패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적이 좁은 목표 지점을 정면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고 작은 다리를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부대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 부대는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됐다. 지형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십시오. 림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습니다. 먼저 지형부터 봅시다. 서병진도 몸을 일으켰다. 양상문은 잠시 머뭇거리었다.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걱정스러워났다. 몇 시간 전 한사 간부가 적이 쏜 총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꺼낸 마당에 마다할 수도 없었다. 양상문은 림표와 서병진을 데리고 산비탈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호위병들이 뒤따르려고 하자 양상무가 소원을 저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망원경을 꺼내 림표와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놔두세요. 바로 코앞이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며 물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적 진지까지는 겨우 200m도 되지 않았다. 산굽이 건너가 바로 적진이라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지형이 험한 것을 보고는 적지 않게 놀랐다. 바로 앞은 마치 거대한 도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산봉우리 두 개나 나란히 버티고 서 있었다. 나팔처럼 생긴 자그만 골짜기 양쪽은 모두 아슬하게 높은 절벽이었다. 라자는 그 골짜기를 휘감으며 쏟아져 나왔다.
골짜기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다리 오른쪽은 높다란 벼랑이고 그 위로 큰 또치가가 산 어구를 지키고 있었다. 다리로 돌격하는 것은 바로 적의 총구멍으로 달려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사격진지 뒤로 산비탈이 있고 산비탈에는 또치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뒤는 산봉우리에 막혀 보이질 않았다. 양상모가 나팔 모양 골짜기에 있는 또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또치가에 중기관총 여러 장이 있습니다. 림표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정면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앞뒤로 협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문은 또치가를 가리키었다. 지휘관 동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림표와 서병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과연 금방 만든 듯한 그 사격진지는 우가 훤히 뚫려져 있었다.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사격진지 수류탄을 던지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양성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군요. 서병진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동지들이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가 칼로 싹둑 잘려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펴여 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성무가 말했다. 림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림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림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의 양성무에게 일렀다. 이 섬에서 진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상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주입으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도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도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에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의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령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춰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 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 축구 후비 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 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을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외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작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 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교,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우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 풍정, 독특한 변경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장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무역 소비 융합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길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길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전역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변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이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 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관광, 소매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세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의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길이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길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절에게 의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 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춘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 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 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융합발전을 추동하는 생동한 실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창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시계와 도시의 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원, 길림 등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기에서 본토의 힘을 모으고 문화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연혜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거기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 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 축구연맹전과 동북 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대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계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체육 융합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소송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 호박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재호에서 국경절맞이 특대 우대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적은 가격으로서 높은 효과를 보는 이런 기회가 이번 우대활동 가운데 충분하게 제한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수로방 그리고 멍석통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이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장수로방 같은 것은 198원인데요. 40각을 싸면 30각을 물어라 드리고 1,000원을 또 빼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장수로방 같은 것은 뭐 황궁의 의 몇천 년 내려오는 황제를 오래 살게 하는 이런 그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콤파질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능을 올려놓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몇천 년 내려오는 장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정창에 나가게 되면 한가게 평균 가격이 10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식전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공복에 복용하는 좋은 제품입니다. 완약인데 공복에 복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액체는 기본상 그런 게 많지만 해도 이 제품은 완약인데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 데일까지 전면적으로서 모든 기능을 아주 순하게 열어주는 이런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멍석통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속 빨리란 말은 통 빨리 통하게 하는 제품 자체다.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15가게 1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9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 한 가구 1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 중풍이 꼭 와서 이 제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풍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중풍이 와서 반신 쓰기 힘들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풍이 오는 걸 미리 막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 눈병 치료 약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되었는데 5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눈병 치료에서는 전 시장에서 이 제품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거나 40대 중후반부터 안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은 그 안과 질병을 풀어준 데는 아주 이름 그대로서 명처방에 속하게 되는 명처방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전 장수로방 직무권인데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예.
2: 예, 저는 그냥 위가 아프고 속이 더부라면 좋아한데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장수로방 먹은 다음부터 위가 아프지 않을까 예, 소화가 영 잘 되니까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기본으로서 소화가 잘 되는 여기 성분들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스코프라든지 텍스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완전히 드시게 되면 쑥쑥 내리깨면서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예, 편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2: 그래 또 기관지가 나빠서 몸이 약간

0: 참은 자꾸 가려서 기침 자꾸 했는데, 예, 이왕 먹으니까, 예, 면역력이 높아 그런지, 감기를 하지 않을까, 예, 기관도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 가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꾸벅 예. 배유에 내주는 성분들이 얘기 많이, 근본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여성분의 리액이 아주 준악합니다. 그리고 윤폐 역할하는 맥동도 들어갔고,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장수라는 게 별나게 다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데 이 제품 자체가 장수를 만들어가는 우수한 성분 2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처방입니다.
2: 네. 신호가 안 좋은데요.
0: 예, 안 좋아요? 예, 좋습니다.
1: 잘 들려요?
0: 예, 소변 차수가 많은데, 예, 소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잠을 자자니,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사람 정신 난다지.
1: 그럼요. 건파제는 예.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효과입니다. 예, 부선종양해줍니다. 예.
0: 예, 그래, 우리 몽석통, 우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심장도 좋지 않고, 아, 이래서 이 약 썼는데, 이 약을 얼마에 먹었는데, 야, 이면에서 효과를 영심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빨리 풀리게 돼 있을 겁니다.
0: 예, 아. 야, 그러면서, 예, 정말, 예, 이렇게 효과 바른 약은, 예, 처음 본 다음에 영심 좋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약.
1: 예.
0: 예. 그래, 예, 처음에 약을 얼마 못 써서, 이번 활동이 돌 때 이 두 가지 약을, 예, 다 배달받아야 한다.
1: 몽선통은 하루에 한 번 전에게 식사 후에 금방 복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게 되면 네. 아시겠지만 해도 건강하세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지금 예, 이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지금 나온 약 중에 이 명서방이 최고입니다.
1: 눈병은 예. 피해가기 어려운데 해결하는 방법이 곧 해답이 명서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3: 예, 우리 언니 이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했습니다.
1: 예.
3: 이렇게 수술했는데 한 1년 잘 보이던 게 그다음에는 미니 아이 보인답니다. 걔도 예. 다시 수술을 하다니까 예. 그 어드는 연세도 많지 거기서 아이 해주더랍니다.
1: 2차 수술을 못합니다. 원래 또. 예예 백내장 아, 그렇습니다. 한 년에 두 번 못합니다.
3: 내가 이 명서방이 지금 나온 약 중에 최고인데 그래도 써봐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언니 어드는 이거 여섯 달 썼습니다.
1: 예.
3: 명서방. 근데 어전에 텔레비도 못 보고 그저에 야 텔레비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저 얼빤하게 그림자 왔다라 갔다라 하는 것 같으던데 여섯 달 쓰고 나니까 원래 시력이 그저에 4.5나 됐습니다. 근데 어전에 예. 이거 이렇게 쓴 다음에 시력이 6이 됐단다.
1: 아, 그만하면 됩니다.
3: 정말 신기하게
1: 어떤
3: 텔레비로
1: 예, 예.
3: 마음대로 본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른답니다. 예. 그리고 예. 바깥에 나가면 예, 선수건을 들고 댕겼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서.
1: 그렇죠.
3: 근데 예, 어서는 그 눈물이 세게 나던 것도 이렇고 눈이 피 자꾸 지고 눈곱이 가득 끼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지 못했답니다. 눈곱이 너무 많이
1: 눈에 염증 있습니다. 염증 예. 해결하지 않으면
3: 근데
1: 안 됩니다.
3: 어서는 예. 그 눈곱이 그리 많던 것도 나고 아, 어서는 정말 살 것 같답니다.
1: 예.
3: 눈이 아예 보니까 예, 골도 아픈 것 같고 예, 정시 하나 타이 났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할 때 우리 언니 이거에 한 15동 어서는 우리 언니 이랍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쓰겠답니다. 이거 명서방.
1: 그렇죠.
3: 그래서 예,
1: 예. 예. 됩니다.
3: 그래서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싸고 우리 아저씨 지금 예, 이 목록통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썼는데 이게 어째서는가 뭐 우리 아저씨 금년에 노신사에 왔댔습니다.
1: 어,
3: 그래서 예, 예. 머리 항상 어지럼증이 난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정시 아이 나고
1: 예.
3: 머리에 두 개비 씌워놓은 것처럼 무겁단다.
1: 예.
3: 그래서 예. 근데 이거 그런 다음에 아 이게 용 좋단다.
1: 예.
3: 머리 정시 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그래서 또 하루에 한 번밖에 아이 잡을까 예. 또 편리하고
1: 그렇죠.
3: 용 예.
1: 저녁에 식사 후에 복용.
3: 용 좋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효과 좋을 때, 고리띠 하는 것도 낫고, 맥이 좀 나고, 정신 난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우리 언니는 명서방, 우리는 이, 예,
1: 몽석통.
3: 예. 예. 예. 그거 이제, 예,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집에 남편분이 몽석통 쓰시겠다면, 2차, 3차로 제표하는 거, 기본 막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29가지 진기약자가 들어갔고 성분이 좋고

0: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강과 콩팥을 도와준 차원에서 여기 7개 치그샹이들 띵샹 두무샹 무슨 이런 게 해서 인공사양 천샹해서 이런 모두 7가지 이게 향이 들어가면서 경락이 막힌 걸 열어주는데 힘이 대단히 셉니다.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배달 받으려 한다.
0: 예, 건강기 어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는 장수로방에서 한 달 썼습니다.
0: 아, 좋은 예. 제품인데.
3: 예. 예. 전임 선비대가 항상 속이 자꾸 시원하게 못 받는지 소비 자정이 해결되고 소비 시원하게 봐 좋습니다.
0: 전열선에는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너무 정확한 선택입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또 허리 다리 아파서 걷기 힘들면 지금 허리 다리 아프지 않아. 그런 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예.
3: 그런데 밤에 잘 땐 귀에 전기 소리 나지 못해. 근데 지금 전기 소리 없어질 땐 전기 소리 나는 게.
0: 예, 예. 그게 다 콩팥이 좋아지니까, 허리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 전열선이 우쭐하고 계속 소리 나듯 그러면 제가 콩팥하고 관련된 이 제품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음질을 꽂는 효과는 부선종양에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상술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돼. 이제 소화가 안 돼. 항상 배부르겠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배부르하는 듯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간이도 좋습니다. 항상 내기였고 그런데 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0: 북한선 해수는 데는 여기 산주여, 뚜중, 복분자, 도사자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쓰시게 되면 간과 콩팥이 우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그리고 저 몸속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주일 쓰셨습니다. 한 주일. 근데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와서 크게 이래 효과는 못 봤는데 이거 한 주일 쓰니까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 영 좋다고
0: 혈압이 또 올라가는 게 공세가 된다 어제 그런 건 예. 경락이 수통되고 그 동맥경화가 그게 혈관이 연해진단 말이에요 탄성이 좋아진다는 걸 말하지요 예. 예. 막혔던 게 풀리니까 예.
3: 그리고 또 다음 잘 못 자는 이제 한 대세는 또 다음 영 잘 잔다 됩니까 이거
0: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3: 심도 안 돼 숨이 차고 항상 침침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숨이 잘 올라오지 않아 지금 심장 아주 좋아졌어요.
0: 심장이 좋아지니까 많은 문제가 등달아서 해결받는 겁니다. 예.
3: 예. 그래 이번에 할 때 두 가지가 배달받아 쓰려갑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나가세요.
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우리 남편분이 신체가 몹시 허약해가지고, 예, 이 두통 위험이 또 폐도 안 좋습니다. 진동돼서 입원한 떡도 있고 할까, 예, 매리가 뛰어가지고 감기사도 걸리고,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닭 주로방이 쓰고 있는데, 용효과 보기 시작해서 좋아합니다.
0: 예.
4: 예, 그러니까 감기 자주 걸리든지 감기 적게 걸리든지 소화에 대해서 계속 투림이 나고 콧물이 올라오든지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기침하면 가래 끓고 하든지 가래도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혜택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이하고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이거 계속 써도 다른 약과 무슨
0: 마찰해야 됩니다. 이 제품 예예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그 하루에 한 번만 딱 보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면 몽땅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실험 나도 됩니다. 그리고 뭐 예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다 평양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콩팥이 든든해야 되는 건데 콩팥이 치료하는 데는 여기 독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 들어간 코우벤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바지텐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남성들이 그 전열선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50대 중후반부터 전열선이 문제가 없는 남자들이 거의 적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이 든든하게 한 차원에서 심장으로부터 모든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수의 비결이 거의 여기에 대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4: 네, 그럼 실은
0: 넣고
4: 계속 쓰겠습니다.
0: 실은 넣고 쓰세요.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대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됩니까?
3: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2: 예, 두근사세요. 수고.
3: 예.
2: 그 장수로방에 대해서 문의합시다.
3: 말씀하세요.
2: 난 이제 나이 많다나 병이 많은데 제일 중점적인 건 그 콩팥이 자꾸 염증이 생긴다면 방광염이 생긴단 말입니다.
3: 어, 예, 예.
2: 염증이 자꾸 생기죠.
3: 예.
2: 그래, 그걸 치료 거기서 될 수 있습니까?
3: 됩니다. 이게 콩팥 치료가 위주입니다. 장수로방이라는 게 콩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기 성분들이 기본으로 몇 가지 성분들 자체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수한 그 기능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2: 야,
3: 야,
2: 실금이 심하단 말입니다.
3: 예, 예. 이거 드세요. 소염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콩팥 공능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그 콩팥이 허에 놓일까 쪽 하면 그런 것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서 쉽게 뭐
2: 예.
3: 신부전증으로부터 뇌졌증 위험까지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콩팥 치료에서 근본을 처치해주는 이런 그 종합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을 해야 되지, 딱 한 가지만 치료해서 오늘은 좋다가도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또 부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 치료를 위주로 해서 종합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따라 해결받습니다.
2: 염증이 자꾸 옵니다.
3: 콩팥에 염증이 자주 온다. 그렇죠.
2: 예.
3: 그러면 소염제 같은 걸 이미 병원에 갔던 적 있습니까?
2: 일단 땡기랑 맞아서
3: 그때 보이죠?
2: 괜찮, 예, 그때 보입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2: 자주 복발한단 말이에요.
3: 자꾸 복발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본이 처서지 못해 그런 겁니다.
2: 콩팥질 하나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주
3: 콩팥 하나는 이미 절제하고 예, 안 되고 예, 예.
2: 자기 절로
3: 장절로 월소됐습니다. 다 예예.
2: 예, 월소했던
3: 거. 예, 곰팥 공능 그건 완전히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게. 그러게 되면 이 제품 빨리 써야 됩니다. 이 제품 써야 됩니다. 곰팥 하나 가지고 쓴 전제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곰팥의 소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종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격에도 그리고 귀에도 특히 소변에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런 거. 기본을 처세우지 않고는 단순 콩팥 하나 가지고 모든 공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꾸범 배해주는 근본을 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콩팥을 살려야 되니까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2: 네, 알았습니다.
3: 예.
2: 다른 약들은 먹으면 결합에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3: 예.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 딱 드는 제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2: 알았습니다.
3: 예. 이번에 우대증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 하면 지금 우대증책이 좋아서 한각은 엿새 동안 복용합니다.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한각의 변경 가격이 1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었으니까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다른 소화가 실되거나 혹은 또 혈압이 너무 올라가거나 뭐 혹은 간에 부담이 많이 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잠이 잘 오고 그뿐만 아니라 기억이 잘 되고 특히 여기 진주란 성분이 또 들어가서 눈도 밝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특수한 부선종양에서는 구변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근본을 처치해서는 여기에 숙지황, 단삼, 록각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고 소화계통을 개선해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고 호흡계통을 개선해주는 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갔고 일단 원진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기억이 잘 되는 우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히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콩팥이 두 개 가운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전제하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방의 제일 근본의 근본이 여기에 들어간 우수한 성분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제일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종합 면역계통과 구분 폐회에서는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뭐 전반 장수를 보증해서는 28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거든. 토사란 성분이 록각교가 들어갔고 지골피란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모든 성분들은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제 그 장수로방은 아침에 일어나 식전 1시간 전에 드시고 몽석통은 한가간에 모두 300알이 들었는데 20알씩 드시게 되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어느 때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가 하면 저녁 식사 후에 30분 후에 금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빨리 드셔도 괜찮은데 이래서 몽석통은 만약 증상이 심각하다면 30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에 30알씩 하루에 식후에 저녁에 드시는 것을 기본으로 권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모두 29가지 진기약재가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가격도 그렇고 무서워서 못 쓰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기본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인공사양이 들어왔습니다. 인공사양은 기본으로서 그 막힌 데를 풀어주는 데를 호시의 통증에 경락을 수통시키고 부종을 빼주고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재포에 오는 걸 막아주고 이미 풍이 온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선 성분이 바로 인공사양인가 하며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물소뿌리 농축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성분은 보통 모두 약방에서도 쓰기 그 좀 무거워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아주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그리고 이 성분들은 찾기 힘든 아주 그 희소한 성분에 속하는데 이게 중풍에는 명품으로서 알려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진주란 성분도 들어갔고 인공우황이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모든 성분들 자체를 네. 하나하나 분석하게 보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소기 작품을 감상해보며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리상호 씨의 수필입니다.

예상치 못할 연변대학 첫 학기 리상호. 무슨 일을 하나 시작이 중요하듯이 대학에서도 첫 학기는 잠옷 중요하다. 나로 말하면 더욱 그러했다. 나는 대학교 첫 학기에 분투와 노력으로 하향 지식 청년으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완수했으니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아도 감개무량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바로 내가 대학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던 그때로부터 꼭 48년이 되는 날이다. 1978년 3월 2일 나는 20여일 전에 받은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연변대학 수학학부에 등록해 나의 4년 대학생의 첫 학기를 시작했다. 비록 4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대학교 첫 학기에 지내온 일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대학교에 등록해 개학식을 마치니 대학교 첫 학기 생활은 곧 시작되었고 금방 학교 문에 들어설 때의 신비감과 흥분된 심정은 인침 사라져버렸다. 농촌에서 일하던 내가 날마다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자니 전혀 습관이 되지 않았고 바늘방석에 앉은 듯 힘들었다. 농촌에서 노동을 위주로 하고 비교적 자유롭던 생활의 관성이라고 봐야 하겠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심지어 내가 공사나 현에 무슨 회의를 왔나 하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앞을 주시해보면 선생님께서 한창 강의를 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면 담배 생각이 나서 책상 안에 손을 넣고 담배를 말아놓았다가 휴식 총소리가 울리면 인천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얼마간 지나니 점차 수업 시간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도 점차 적응되기 시작했다. 수학 분석과를 강의하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 기억력에 영향이 있다고 귀띔해 주으니 인쯤 담배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제일 큰 곤란은 그래도 공부였다. 비록 대학 입시가 회복된 후 대학에 왔지만 농촌에서 중소학교를 다녔으니 실지 문화 정도는 고중 정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수학으로 말하면 겨우 고중 2학년 정도라고 해야겠다. 게다가 중소학교를 모두 조선족 학교를 다녔으니 한어로 강의하는 대학교 수학의 일부 내용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됐다. 시내에서 자란 내가 그렇게 간과한 농촌 생활에도 적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힘든 농촌 탄광일도 했으라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못할 게 있겠는가고 용감히 도전에 나섰다.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자고 또 더 일찍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고중에서 못 배운 수학 지식을 자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 배울 내용을 먼저 예습하면서 리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면 서둘러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혹은 기타 동창들한테 물어서라도 그날 배운 지식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야 숙제를 했고 또 다른 참고서적 문제집에서도 그날 배운 지식에 유관되는 문제들을 찾아 풀이를 많이 하면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했다. 극한과 미적분 부분에서 그날 그날의 숙제를 완수하는 외에 참고서적 문제집의 연습 문제를 무려 300여 개나 더 풀어보았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노력하고 분투했더니 기말 시험에서 여러 과목이 다행히 모두 합격됐다. 비록 여러 과목의 성적들이 우수나 량호는 없었지만 그래도 만족됐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완전히 학교 학습 생활 절주에 적응되어 기말 시험에서 성적이 량호나 우수도 있었다. 두 번째 곤란은 생각 밖으로 배고픈 고생을 좀 하는 것이었다. 아마 지금 대학교 재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돈을 더 내고 많이 사서 먹으면 될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고 말이다. 그 시절 대학생들은 나라의 혜택으로 학비와 주숙비도 내지 않았고 화식도 나라에서 내주는 조학금으로 해결했다. 세끼의 식사는 모두 학교 식당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발급한 화식카드를 사용했다. 화식카드가 바로 조학금이었다. 화식카드에는 매달 날짜와 그날에 해당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개 정방형 모양으로 된 작은 칸이 있었는데 끼니마다 체크를 하고 밥을 타먹었다. 량식은 내 기억에는 31근 표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더 먹을 수 없었다. 그때 우리 수학 전공을 포함해 4개 전공의 신입생들이 연변대학 중평분교에서 첫 학기를 보냈다. 중평마을은 왕청현 중평공사 소재지였는데 그 시기에는 영업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다.
공사 초대소에 식당이 있었지만 초대소에 주숙해야만 그 식당에서 소비할 수 있었다. 그러니 주말에 영업하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술을 마시는 몇몇 조선족 학생들은 혹시 일요일이면 공소사에 가서 술안주로 과자 같은 걸 사서 매대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곤 했다. 그래도 내게는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 우리 기숙사에는 연길 어느 중학교에서 교원 사업을 하다가 온 대학생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딸까지 있는지라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갈 때마다 화식카드를 나한테 맡기곤 했다. 그러면 나는 카드 두 개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점심 세 끼를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정말 울다 웃을 일이 생겼다. 그날도 일요일 아침이어서 내가 두 사람의 몫의 아침밥을 타다가 한창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떠주는 아줌마가 종종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개 대학생으로서 카드 하나로 어떻게 밥을 두 몫이나 타먹느냐고 꾸짖었다. 다른 밥상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 망신스러웠던 나는 인쯤 카드 두 개를 꺼내 그에게 보이면서 우리 기숙사의 형님이 집에 가면서 나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맡겼는데 카드 두 개로 두 몫을 받으면 안 되는가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자기가 정황을 모르고 한 말이니 양해하라고 했다. 문제는 해명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밥을 많이 먹는 밥통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학교에 오기 전까지도 농촌 탄광에서 몇 달간 일하던 사람이고 농촌에서 5년이나 일하다 왔으니 그야말로 밥을 잘 먹는 밥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책상머리에서 하는 공부는 필경 농촌의 체력 노동보다는 비할 바가 아니므로 나의 식량도 점차 줄어들어 학기 말쯤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량식 표준 화식에 기본상 적응됐다. 다른 곤란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중평 분교에서의 연변대학 학생 생활의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면서 농촌의 체력 노동자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마치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 점차 적응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 본부에서 나머지 대학 생활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1982년 1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사업 일터로 나갔다.

네, 작자는 그래서 전국 대학 시험 제도를 회복한 후 젖게 대학생으로 된 자신이 하향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서 일하다 대학 생활을 시작해 봉착했던 여러 가지 난관들을 회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어 리원철 씨의 소필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 리원철. 소공둥이 두드리지 않아도 출세라고 시골 출신 신세에 한껏 꼬질던 아를 하늘이 봐주었는지 어렵사리 대학문에 들어섰고, 이어 저마다 선망하는 기자 직업의 행운스레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모든 게 신났고 아침이면 힘솟고 부러운 게 뭔지 모르는 하루하루였다. 그 낭만과 상상은 내가 연변일보 뉴스부에서 농촌부로 옮겨간 이듬해인 1984년 이듬해 봄까지 내쳐 식지 않고 이어졌다. 그 무렵 직장에서는 의무 헌혈 통원이 있었다. 헌혈 후유증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세간에서 직호 까부는 탁상 공론이 부정적이라 하기 편파적으로 기울까 해서 썩 석연치 않으면서도 신참이 나서지 않았고, 누가 하겠는가 하는 오기로 일찌감치 지원했다. 젊음이 넘쳐 겁날 게 없던 20대 초반 시절이었다. 나는 직장의 헌혈 지원자 10명과 함께 당시 신화가 1호 연변일보사 맞은편 하남다리 바로 건너에 있던 주 혈액관리소로 찾아갔다. 팔을 걷고 대기하고 있는데 당시 내가 소속해 있던 농촌부의 박경섭 부주임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자는 어느새 이름을 올렸나?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인데 혼혈하면 어쩌나? 내가 대신 할 테니 얼른 빠지게! 하고는 나를 대기하고 있던 줄에서 무작정 당겨냈다. 나는 괜찮다면서 고집하다가 박경섭 부주임이 하도 힘주어 밀어내기에 결국 빠지고 말았다. 물론 지금도 혼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 해석에는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그런 의학상식을 모를리 만무할 박경섭 부주임일 텐데, 다만 신참의 만의를 걱정하여 그처럼 헌신적으로 나왔을 게 분명하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난다. 물론 나한테 와닿은 부주임 박경섭 선배의 인간적 의리와 배려의 숨결은 결코 헌혈을 대신해준 에피소드 하나만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 무렵 취재차 혼춘에 내려갔는데 삼가자진의 한 보통 농민이 초지를 도맡고 대형 방목장을 꾸린다는 일면 톱기사 취재감이 있으니 그걸 취재해서 물고 오라는 주임의 전화를 받게 됐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에게 톱기사는 말 그대로 직업 중 첫손 꼽히는 절체절명의 중대사였고, 부문이 서로 다른 편집부마다 모두 톱기사 발견과 발굴에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그만큼 톱기사를 한편 쓰게 되면 기자적 능력을 성큼 인정받게 되는 건 물론 연말 실적 평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2중 3중으로 중시받는 코너였다. 신참이 술덤벙 물덤벙 하다가 괜히 톱기사에 흥분한 나머지 일을 그르칠까 걱정스러웠는지 박경섭 부주임이 멀리 혼춘으로까지 찾아왔다. 박경섭 부주임은 우리가 묵은 혼춘 호텔에서 이 취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작업을 가근히 토의해 나갔다. 톱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 여기에 부리는 심혈을 절대로 가벼운 허드렛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긴박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면바로 문제를 잡으면 총편집이 톱기사로 씻겠다고 약속한 기사인 만큼 한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겠소. 특히 동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취재하고 집필하는가 직접 고말 요량으로 우정 실마리만 알려준 거니 이번 기회에 각별히 기자적 감각을 보여줘야 하오. 박경섭 부주임은 조선 취재에 필수적이라 할 질문 테마를 가근히 체크하고도 시름이 놓이지 않는지 한참이나 방안을 서성거렸다. 동무한테 첫 톱기사로 될 만큼 총편집이 꼭 단독 면담을 가지고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으니 알아올 만큼 다 알아와야 하겠소. 가근히 장악할수록 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요. 불가 예측적인 다양한 가능성까지 꼼꼼히 챙기라는 신신당부였다. 혼춘에서 써가지고 온 기사를 퇴근 림박에 교부하고 반개를 기다리는데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 바람으로 주임이 총편집께서 부르니 찾아가라고 손짓했다. 기다리던 순간임에도 몸이 마구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총편집이 찾을 때 불리워 가서 지하를 바라는 건 한낱 사치라는 건 온 신문사 우란에서 다 알고 있다.
대신 까다롭고 혹독한 질문이 이어지고 어정쩡하게 대답하면 나 뜨거워나는 추상 같은 꾸중이 안타스 잘해진다는 걸 각오하고 있는 게 어쩌면 불가결의 심리 작업이었다. 그래도 총편집이 불러준다는 세절이 모종의 긍정이 깔려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나 다름없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 편집 기자들은 은근히 머쓱해하고 있었다. 총편집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내가 기사를 쓴 원고지를 손에 든 채 나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기사 외에 부차적 화제 67개를 곁까지 치기식으로 연거 버무렀다. 박경섭 부주임이 미리 귀띔해 주어 사전에 파악해 두었기에 그런대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다. 대체로 총편집은 핵심 테마를 주변과의 연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는가 하는 편집 기자의 잠재적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과는 넘기었겠지 하고 일찍 쾌재를 부른다면 섣부른 착각이다. 그렇게 순순히 나를 놓아줄 만치 녹록지 않았다. 과연 그는 기사를 쓴 원고지를 흔들면서 나를 닦아세웠다. 동무는 원고지에 몇 글자 오려놓으면 만사대길인 줄 아오? 기자라면 사업 태도부터 똑바로 가져야지. 툭 찍어 말하자면 글자부터 단정해야 한단 말이오. 동무가 썼다는 이 글자를 보오. 이게 대학생이 쓴 글자요. 이 엉망을 누가 알아본단 말이오. 이따위로 오지럽게 갈기겠으면 쓰지 말란 말이오. 기자를 아예 하지 말든지. 들었소? 결국 속으로는 과연 명불허전이게 무서운 독종이구나 하고 속으로 새김질하며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기 바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내가 돌아오자 박경섭 부주임은 시무룩히 웃으며 다가왔다. 고비 무사히 넘겼겠지? 네, 욕은 얻어 터지도록 부역해 달고 왔지만 기분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이틀 뒤인 1984년 4월 24일 연변일보 화요일 판에 내가 취재한 이 기사는 소사양 천문호 한성범 형제 방목지 2000헥타르 도막고 상품소 대량 생산해라는 표지로 일면 톱기사로 실렸다. 버젓하게 내 이름으로 나갔다고 해도 실은 박경섭 부주임의 지혜를 딛고 잉태된 작품이었다. 다음 해 4월에 나는 새로 창간된 길림신문사에 옮겨오면서 아쉬운 대로 박경섭 부주임과 갈라지게 됐다. 직장이 다르다 보니 길에서 흔치 않게 오랜만에 만나도 수인사나 나누고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는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제 딴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허둥지둥하는 사이 40년이 넘는 추나추동 세월이 훌쩍 흘러갔다. 퇴직 후 나는 그동안 경황 없이 살면서 박경섭 부주임과의 만남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죄책감에 부끄러움을 아는 채 댁을 찾아갔다. 어느덧 80고개를 넘긴 박주임의 머리는 온통 눈부시도록 희끗희끗해졌어도 워낙 미남형으로 굳어진 준수한 얼굴에는 여전히 훈훈한 젊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방정맞게도 그날따라 혈압이 불시로 무섭게 올라가는 바람에 나는 오랜만에 만난 박주임과 아파트 현관에서 몇 마디 못 나눈 채 병원으로 부랴부랴 떠나가게 됐다. 들여다보면 얼굴이 간지러워 나는 싱그러운 만남이었다. 하도 미안해서 지난해 국경절 무렵에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도 나의 사정으로 박경섭 부주임 부부와 사진 한 장 남기고 이야기는 오래 나누지 못하고 말았다. 대신 나는 또 빚을 지게 됐다. 박주임은 내가 들고 간 소정의 선물은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으면서도 내가 갖고 간 용돈을 건네려는 순간 어느새 먼저 탁자 위에 진작 준비해두었던 500원을 기어이 나의 괘춤에 찔러주었다. 뿌리쳐도 도무지 안 됐다. 갖고 간 돈은 하도나 집요하게 뿌리치기에 건네지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사은으로 드리는 돈이라도 상대가 철통같이 틈 안 내주면 도무지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 처음 박경섭 부주임한테서 새삼스레 읽을 수 있었다. 40여 년이 흘러간 지금에도 박경섭 부주임은 이미 퇴직까지 한 당년의 부하를 그냥 썩 어린 후배로 아끼고 있었다. 회포도 풀지 못한 아쉬움에 나는 직장 생활에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 사랑을 뿌려준 선배님들과 세간의 어른들을 기리어 몇 해 전에 썼던 글 어른을 보내주었다. 물론 글에는 박경섭 부주임과의 연분을 다룬 부분도 있었다. 게으르다 못해 간행물에 실려서 다섯 해만이었다. 항상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어 올 초겨울에 나는 박주임 사모님 앞으로 겨울철 털 스카프를 주문해 보냈다. 박주임은 사모님이 택배로 받은 양털 스카프를 두르고 찍은 사진과 함께 위챗으로 말하면 짧다하기 어려운 글을 보내왔다. 어른을 읽은 소감도 있었다. 오후 4시 30분에 부천 목도리를 받았어.
마누라는 남력 한 끝에서 명품을 사보내주니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을 준 같아서 무척 송구해야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넘치게 받은 같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말자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만. 그때 보내준 어른이라는 글도 고맙게 읽어보았소. 거의 다 잊어버렸댔는데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주어 감회가 새롭구만. 그래서 나와 관련한 일이라도 곁들여주어 감사하오만 나에게는 과분한 필묵이어서 부끄러웠소. 농촌부에서 부주임이라는 감투를 몇 해 달고 다녔어도 기실 부주임 구실은 제대로 해본 같지 않소. 나가면 취재하고 들어오면 편집하고 다른 편집 기자들과 거의 같이 뛰어다닌 갔소.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편하고 좋았소. 그래서 나는 부주임이라는 부름이 민망하고 싫었소. 당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민족신문사업에서 젊은 시절부터 일생의 혼신을 묵묵히 불살라온 한 언론인의 다이 추종을 불허하는 샘물같은 고백이었다. 자신을 한껏 낮추는 아량에 고개가 숙여졌다. 저도 모르게 입봄자랑이 급급해할세라 봄기별만 알리는데 골몰하면서 눈소리 속에서도 타고난 운치를 잃지 않은 매화가 떠오른다. 오늘도 나와 박경섭 부주임의 40여 년 우정은 연결과 룡종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위챗으로 예의제 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고받는 문자는 장황하지 않고 단 몇 마디뿐일지라도 서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받는 날마다의 아침은 그토록 싱그럽고 풍요롭다. 무서운 것 없이 뭐나 닥치는 대로 부딪혀보고 싶었던 젊은 투지에 신심과 용기를 뿌려주고 힘차게 불을 지펴준 어르신들이 그지없이 고맙고 숙연해진다. 이리저리 흩날리는 깃털 눈을 바라보다가도 키보드를 한참이나 여념없이 두드리다가도 홀째 보이지 않은 어른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오늘을 상기하면 금시 온몸이 따스해 난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 10년만 젊어도 김응준. 한 10년만 젊었으면 더더욱 좋으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저 하늘 나는 구름을 타고 청운의 열쇠 쥐어보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삐뚤어진 광풍에 잃어버린 나이 조금이라도 되찾아오고 영혼의 청춘 좀 더 이어가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삶의 구도를 다시 짜고 황혼이 저물어 오기 전에 어느 작은 산마루라도 오르련만. 나이가 원수다 하지만 이 원수와 길동무하여 남은 분초 쪽에서 먹는다.

까마귀 최화길. 아침에 일어나면 어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까욱 까욱 까마귀 우는 소리.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에 몇 번은 침을 세 번 뱉으며 불만을 여실히 토했는데, 매일 듣다 보니 그 노릇도 무척 지겨워 그만두었다. 하루하루 다른 기미가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왜 애매한 까마귀 울음소리에 민감했던가 하는 후회이다. 무관한 까마귀 울음소리에 하루의 기분을 잡치던 어제가 우려시 떠오르며 씁쓸해하다. 누군가의 타고난 목청까지 나무람한다는 건 도의를 넘어선 불장난이고 치매이다. 나도 누구에게는 까마귀가 아닐까.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는 귀한 아침이다.

도만강 조약돌 리정희. 너를 삼켜 돌파위 쏘러 가며 천리를 헤엄쳐 도만강 자갈밭에 몸 던졌어라. 세모난 돌도 네모난 돌도 둥그런 돌도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표정은 같았어라. 뒹굴고 찢기며 부서지고 갈라진 산통뿐만 그 고통 너는 끝내 참아 짠 눈물 볼을 타고 흘렸어라. 가름하고 길쭉한 둥글 납작한 청잣빛 조약돌 그 다양한 모양의 눈을 보면 모난 곳 하나 없어라. 서걱서걱 갈고 헹구며 묵묵히 가슴 기우며 이 밤도 물살 없고 천하를 품었어라.

이문소. 너의 생각이 내게로 와서 봄이 되고 가을이 되듯이 나의 생각이 너에게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아프게 피어서 애처롭게 날리는 꽃잎을 보며 눈시울이 젖어드는데 지는 꽃은 정작 슬프지 않다. 피었다 지는 것이 숙명인 것을. 뜨겁게 만나 뜨겁게 사랑할 것. 이별 앞에서 모든 만남은 눈부신.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전례 없던 특별구리 활동합니다. 예, 우리 지금 내일까지 생방송을 하고 모레부터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재방송으로 나가게 되는데 예, 이 재방송 그 하는 그간에도 아, 배달이 다 가능합니다. 예, 예, 우리 전화만 하시면 집까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특별 우리 활동이 예, 지금 아, 계속 진행 중인데 예,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위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과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는 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 길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면서 아, 한 곽이 100알씩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하고도 20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이제 예, 오랫동안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한 곽이 100알씩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이 36곽을 사신다 할 때 예, 15개월 잡숙구도 10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예, 이번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믹스기를 수요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아, 그 독일 기술로 된 아, 락타털 잎을 한 채를 가져도 됩니다. 예, 예,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섯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죠. 예, 900g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큽니다. 예, 예,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번 후대 활동 같은 이런 기회가 아, 예, 정말 이번이 처음이죠. 예, 예, 저로의 기회인데 예, 이번 우리 활동을 아, 잘 이용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사문학이시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예, 저도 예, 심리방을 먹고 많은 병을

0: 싫어하고 지금 건강을 찾고 있는데 난 어전히 4년 이제 석 달 있으면 만 4년입니다.
1: 아, 예, 그래, 오래 드셨습니다. 예,
0: 오래 많이
1: 먹. 옛날에 무슨 병 있었습니까?
0: 옛날에 내 뭔가 녹음지 부족이 있어서 예. 계속해서 가슬범으로 예, 댄디 맞고, 그 다음에 위가 나빠서 또 위하고 먹고, 그 다음에 심장도 나빠서 중대로 올라올 때면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정말 옆에 진물 소리에도 놀라고, 예.
1: 예.
0: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서 용고생했습니다.
1: 아. 괜히,
0: 정말, 이, 내 약, 나도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정말, 약 선택하느라고 하는데 좀 구분기를 걸어서 제대로 치료 못하고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게 소장약이지 소장에서 높은 고원에서 자란 자연산이라니까
1: 예, 거기 맞습니다.
0: 예, 거기 믿음이 가서 이 약을 썼는데 예, 정말 뭐 언제 뭐 힘해 본 것 같지 않고 예, 어떻게 예, 이 위에서 이제 정말 나쁜 이런 병들이 다 치료되고 지금 예, 무슨 언제 뭐 아파 본 것 같지 않고 예,
1: 그렇게
0: 모두
1: 좋죠.
0: 남 동의들도 그럽니다. 아, 건강 비교가 뭐인가 우리 알려달랍니다.
1: 예.
0: 그 정도로 되니 정말 선생님께 예,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먹고 정말
1: 병원은 지금 다니지 않지 않을까.
0: 예, 예, 그래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예.
0: 그래 내가 그래 겨우 이 나 먹고 이 병원 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다. 막 늙은 게 병원 가자미.
1: 아이 그것은 늙은이들이 병원 아이 가고 젊은이들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0: 늙은 게 무슨 오래 살자고 병원 가는 것 같은 게 아파 바빠가지만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난 예, 지금 정말 이 약을 먹고 아픈 게 다 정말 치료되고 예. 어떻게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잘 보내니 자립하고 예, 자식께 애를 아이 맡기고 결국 내가 먹고 좋으니까 예, 우리 형제간도 동생도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친척도 친우들도 이렇게 소개해서 모두 이거 먹고 예, 모두 지금 정말 이 심리행관비 모두가 이 누구마게 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
1: 저희가 예, 이렇게 보건데 정말 이 손님이 정말 많은 그 친척 친구들한테 소개를 한 게 정말 많이 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시기제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해가지고.
0: 옳습니다. 예, 예.
1: 이 환자분 내 정말 이 머릿속에 인상 속에 영 깊다 말입니다. 지금 예. 예. 오랫동안 이것으면.
0: 그래, 나는 우리 지금 한국의 아들도 예, 좀 피곤해하고 심장도 좀 불편하고 해서 그래 이하고 예. 처음부터 내 먹을 때부터 싸보냈는데 계속 먹어. 내 이번에도 또 싸보내자고. 난 이미 쌌습니다. 그래 또 싸자고 예. 그랬는데 예, 선생님 정말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아주 건강하게 지금 한국에서 있고서 예, 그 예. 일하고 있지 고모님까 예.
0: 한국에서도 예. 그래, 예. 그래 뭐 정말 뭐 아픈 게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50대 넘어가지고서 아픈 게 하나도 없이 고서 그렇게 예, 지금 그래, 이 약을 드시면서 예.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다는 게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간 분들이 모두 그저의 병 속에서
1: 그렇죠.
0: 정말
1: 예.
0: 뭐 세상 뜬 분들도 많고 이런데 난 그래 그거 생각하면 이게 더 옛날다 아까 앞전에 그래서 조리조리 그저 떨어지게끔 그저 내 이렇게 예. 따보내고 그랬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 좋은 약을 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오늘도 예, 또 예, 지금 배달
0: 예, 받. 오늘도 예, 또 예, 배달 받게 했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신경성 고혈압으로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이 신경성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성 고혈압은 어떤 병이고 예, 신경성 심장병은 정말 어떤 병이고 또 그 이걸 치료를 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예, 이 지금 그 신경성 이거 심장병은 예, 예,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점차 약화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심장은 대뇌로부터 육해 유래한 이런 교감 신경하고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받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신경이 쇠약해지면 심장이 조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부성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2: 네,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2년간 고혈압을 고소 별난 약 정말 다 썼습니다. 그래서
1: 예.

0: 브릿지 아이디가 좀 고생했는데, 선생님, 허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이 수상 이야기 해발 4,500m, 또 홍정천도 5,400m에서 다른 약재로 했다고 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얘는 황금으로 된 약재가 또 네 가지나 들어갔다 할까요?
1: 맞습니다.
0: 아, 이야기 확실히 좋겠다 생각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거의 2년째 먹고 있는데, 약달 반부터 허수진 기도하에서 혈압이 하고 점점 감량하고, 또 한 가지 그 천연병법이지 않을까, 그것도 결합해서 쓰고 이랬는데, 그 후부터는 다른 약을 다 끊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완전히 혈압은 어떤 안정됐단 말입니다.
1: 예.
0: 뭐 큰 실을 먹지 않을까, 얼마나.
1: 예.
0: 예, 그리고 예, 또 다발성대 인색을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안개 낀 것 같고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0: 그랬더니 아침에 예, 정신이 바싹 난다고, 그 고라니 말 수가 없고, 예, 기분이 상쾌하단 말입니다.
1: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0: 정말 신기할 예. 정도로 상쾌한 기분이란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심장도 예, 저희 뭐 쉽게 놀라고, 예, 실리부치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옛날에는 뭔 소리 나도 고서 호닥닥 놀라고, 남의 기침 소리도 놀라고 이랬는데, 그리고 관절도 있으니까 퇴행성 관절이 심해가지고 무릎이 계속 붙겠어요. 천근 무게래도 다리 들기 힘들고 그랬습니다. 걷기 힘들고. 그런데 지금 예, 붓기가 다 내리고 무릎이 엄청 가벼워져서
1: 습이 뻑 쭉 빠지면서리.
0: 네.
1: 그러면서 다리가 그렇게 헷갈아지는 게입니다.
0: 맞습니다. 예. 앞이 붓기에 붓기가 아까 이 무릎이 고속 장대에서 뻣뻣한 게 걸지 못했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죠.
0: 목이 이렇게 좋았어요. 나는 먹고 있으면 또 남편도 어떤 년세 계시니까 다이 신내요. 혈관 질비 다 있으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러면 승이나 이런 게 내가 먹고 좋아하시니까 나 당신도 답습게 돼 지금 같이 쓰고 있고,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아서 예, 또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0: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1: 이번 우리 활동 같은 기회를 기다리자면 이제 1년 더 기다려야죠. 예.
0: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좀 길에 냈어라고 냈었다. 친구가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심장이 아이 좋습니다.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1: 예.
0: 그래서 드자리 열하고 한 거 아이였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오버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이 시점으로 이렇게 먼저 약 써봐라 한 게 지금 석 달 쓰고 있는데 용 효과 좋다 지금. 예.
1: 그렇게 심장. 좋습니다. 원래 이 심장병이 그저 정말 아주 치료 작용이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예.
0: 네, 그래서 예. 활동이 좋아서 나도 쌌는데, 언니도 계속 이럴 때 쌈도 택해는 아까 오사였다면 효과 보기 싫어 했을까 신신이 있다면서요. 오늘이 36과 배달 받겠다.
1: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부성맥이라는 거는 심률이 고르럽지 못한 이런 증상을 말한다. 예, 특히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은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박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형용하는 걸 보면은 심장이 마치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형용하죠. 예, 일단 앞에 신경성이라는 게 붙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치료가 잘 안 되죠. 예. 예,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첫째로는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예, 이런 면에서 장약심리망을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줍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1: 예.
3: 이 심리방은 어쨌든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 어제 6년 전날 제가 보니까, 선생님.
1: 5년 6개월이 넘었고 5년 7개월이 어선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거의 예, 7개월이 예, 돼가고 예, 있습니다.
3: 예. 예. 6년 전날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약도 쓰고 있어서 예, 정말 생명에서 고하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풍마도 한다, 우리 집에서 중풍마도 한데 좀, 어쨌든, 그, 약은 좀 많이 숙소서지겠지만 좀, 배이 심하거나, 약이 약해 그런지, 잘 말해 들었길래, 간이 두꺼워서, 이거는 좀, 천연적인 약재고, 보산지고, 약재고, 그래, 또, 심나병하고 치료하고, 중풍을 치료한다, 거기 딱 써있지, 그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3: 이 약과계 주치공에 써있으니까, 야, 뭐 믿어야 된다고 선생님 말씀하시고, 어, 딱 읽고서 그래서, 이제, 야, 야, 바로 그거 딱 짚어서, 예, 정말 짚어서,

0: 정말 이게 약이 정말 약하게 딱 써있는 거 써야 될까 효과 있을 때나
1: 그렇죠. 예. 예. 그게 그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0: 그래서 엉터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혈압약 잡사도 심은 잡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 약을 딱 뛸 때가 그다음에 제풀 오지 않고 혈압 잡사 내리기 시작한 게 야 약은 어쨌든 그럼 이 약이 될까나 천이 약 될까 강할까 이를 참한다 선생님.
1: 맞습니다.
0: 이 여기 약이 강할까나 괜히 큰데다가 약한 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 이 약 혈액이 영 강합니다. 이 약은 그 심장병을 심한 심장병도 치료해준다고 쓰여있지. 거기에 또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한다고 쓰여있는 약이라서 약 혈액이 또 강하고 그 그렇습니다. 이.
0: 예, 그러니까 약제에 좋은 게 들어갈까 어쨌든 이런 약 쓰니까 예, 확실하게 정말 예, 병이 줄어져서 혈압도 떨어지고 중풍이 바로 쓰지 못하게 바로 잘 쓰고 예.
1: 예.
0: 잠은 이제 못 잤습니다. 이게 잠도 용자로 잡는다 이 약을.
1: 이 약을 잡으면 그렇습니다. 이 그 잠을 못 자는 것도 그게 하나는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못 자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 대뇌에 전문 그 신경 그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 이 신경 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 세포가 그게 에 그 저기 그 많이 그런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못 자고 있는데 이 그런 신경 그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세포로 다 그 수복해 주니까나 그렇게 잠 잘 자게 한다 말입니다.
0: 어,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어쨌든 선생님 강의 하신 거 보면 들어보면 어다만데 그러니까나 그 그런 큰 병이 치료니까 약이 어쨌든 약제가 좋고 이 어쨌든 이 선생 말씀 아빠는 이게 조합이 잘 되는 약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 약이 성분들이 배합이 얼마나 잘 됐는데.
0: 어, 알았습니다. 약제가 예. 어느 약제나 다 비싼 거
1: 이 고가의 약제입니다. 다.
0: 예. 지금 마중 이렇게 좀 이렇게 똑똑하게 우리 처음 이렇게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약 쓰고 예, 약 어디 부마잖나 언제 부마잖나 이 정도로 돼서 이런데 하여튼 정말 우리 약도 많이 쌌습니다 선생님.
1: 예.
0: 우리 또 예, 제가 오래인데 58세입니다. 굉장히 높은 게 어쨌든 병원에 가보면 시체를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아무런 증세도 없단 아무런 막히지 않았는데 골이 자꾸 얼음이 난다만 혈압이 조금 없을 때가 68 이렇게 굉장히 이거 한
1: 그게 딱 막혀서 닦아서 어지럼증이 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지럼증이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0: 어,
1: 예, 그렇습니다.
0: 어,
1: 예.
0: 그렇게 이 약을 20날에 불소인데 어지럼증이 나는 게 이렇답니다. 그래서 어, 또 따사하고 이번에
1: 예, 그 약을 사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반주 중풍이 걸리겠습니다.
1: 예.
3: 예, 중풍이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반신 잘 못 썼댔습니다. 자리, 자기들 자리 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몰라도 바로 못 댕기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3: 그래, 치료는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 애 썼습니다. 치료하려고. 굉장히 어째 안 됐습니다. 잘.
1: 예.
3: 그래다가서요, 방송 간거 듣고 선생님이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 서장약이 딱 좋다니까요. 또 거기에 공용수치 중풍 딱 치료한다고 저기 써 있으니까 그거 썼는데 정말 말과같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천일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래서 어찌 우리 좋은지 여전히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때는 그저 선거방송이 안 된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이 중풍 걸려 어찌겠는가 사람들이 못한다고 이랬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거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 쓰니까 숨의 소리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 쓰고 그다음에 또 그 녹색 방법 선생님 가르친 것도 거기다 카페 쓰고 이러니까 내내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그다음에 약이 딸 되니까 혈압약이 완전히 안 먹게 됐다. 그래도 이 맨 당뇨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뭐 완전히 좋은 사람을
1: 그 저희가 그 알려주는 그 녹색요법이가 그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같이 이렇게 잡으면 그리 좋아진다 말입니다.
3: 예,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밥 잘 드신다. 밥은 잘 자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 전에 써 있어서 소변 못 나서 그래서 언제가 병기 이해하고 이라고 들어가면 나올 줄은 모르고 이라고 밤에 못 자고 이래된 게 뭐 이라고 누구 말하면 뭐 해서 예. 신경이 모조리 돼서 그래된 게 지금 똘똘해져서 지금 뭐 말하면 기분 뜨뜻한다.
1: 아, 반응이
3: 예,
1: 빨라지죠.
3: 빨라졌습니다. 예. 예. 얼마나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사상상에서 부담을 안 가지게 됩니다. 예, 이통풍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예, 다른 사람 보게도 뒤에서 봐도, 예, 어선이 그렇게 펄떡펄떡 거리고 알고 있습니다. 예,
1: 아, 좋죠.
3: 예, 정상적인 사람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예, 약간 신경성이 조금 문제 있어 그랬지. 예, 정말이 도와줬습니다. 예.
1: 네.
3: 이건 생각밖에 꿈도 못 생각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도와진 거는.
1: 그렇지.
3: 예. 그리고 나도 예, 이렇게 나 먹으면서 어제 근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일정이나 자꾸 집에 한다 했으니까 나 신경 질수니까 나 예, 신경이 둔해 가고 예, 신경물 나이 와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뭘 말하면 귀에 돌아다니고 귀 발을 듣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기억을 못했겠습니다. 금방 알 것 같아도 기억 못해. 우리 내가 활동하는 데서 노래 배워주고 춤 배워주고 보고 치고 세상고 치하는 데서도 금방 앞에서 배울 때는 예, 신나게 소리를 깔 것 같아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서 뭐 했던 거 이랬습니다. 원래 예. 그리고 얼굴에 가서 이거 예, 이걸 신진대사나 아이 돼가지고 소리 얼굴에 가서 주군께서 이 가득 나와가지고 시까맣고 수두룩수두라고 이랬댔습니다.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 이렇게 구불고 이래고 어질어질하고 다니고 반응이 빠르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똘똘해졌습니다. 여기보다도 예.
1: 저니.
3: 이제 아이 하고 얘 누구보다도 먼저 배울라 하고 먼저 알라 하고 이랍니다. 예,
1: 아유 얼마 좋습니까? 예.
3: 예. 우린 데서 그 나 먹은 아줌마들이긴 한다. 저희 여사님 아, 저 용 잘한다. 니 기억력이 좋다. 어제도 그랬대다. 예. 그러니까 어찌 마음으로 흡족하는데 그렇지.
1: 이 약을 잡으면은 기억력도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그렇습니다.
3: 예, 그냥 예. 사람이 똘똘해진다. 머리가 예. 예, 신경이 살아나서. 예.
1: 예.
3: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 우리 허 선생님이 이렇게 예, 좋은 약 소개를 해줬길래 내 이렇게 예,
1: 선택을 잘하신 거죠. 아무리 약을 거지. 좋은 거 소개를 해도 그 선택 아예 하면 그 뭐 아이 되는 게지 않을까.
3: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예.
3: 예. 그래 우린 활동할 때마다 싼다. 주머니 우리 가서 쌌겠습니다.
1: 예.
3: 선물을 많이 주지 해서 쌌는데 우리는 좋을 때가 이 약 먹자 했습니다. 이제 까이 떨고 먹습니다.
1: 계속 이 약만 잡수지 않고 뭡니까 두 분 다.
3: 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3: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우리 아바의 친구가 있는데 얘 그 사람들 얘 주자를 드려라 하고 얘 중풍이 걸려서 얼빠 안에서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앞으로 엎어주시하고 이래 그걸 떠는 그 사람이 또 오늘 약 싸겠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주자를 예. 드려라 하고 그 다음에 노건이 왔으면 꼭 이 약 쓰면 예. 좋습니다. 예, 그분이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오늘 예. 선이어스가 배달 왔습니다.
1: 예,
3: 받겠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당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4: 20여 년 동안 혈압도 소리 안 돼가지고, 예, 혈압약을 예, 계속 2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4: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서 예, 저기 나무 수경과 혈압도 소리 얼마나 저기 나무인가 방송을 듣고서 예, 이거 먹었다 말인다.
1: 예.
4: 그 당약 신내방을.
1: 예.
4: 예, 그리고서 예,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준 게 역색 비법을 예,
1: 그러니까나
4: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지금은
1: 잘
4: 예, 그냥 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저는 예, 원래 또 관심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내 경색이 와서 예, 물이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면봉까지 와가지고 예, 웃을 때 웃거나 저기나 뭔가 말하나 해도 예, 입이 당기우고 또 눈이 부들부들 돼가지고 과상을 많이 했는데 앞달 다우 먹으면서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예, 이 약은 서상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따라 야생약대들로 이렇게 최소한 우산약을 써 그런지 그렇게 효과가 예, 일반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저희 남편은 검사 수치에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예, 주자를 예, 체계나이었습니다.
1: 예.
4: 아, 예, 주자를 엮지 못했습니다.
1: 예.
4: 아니고. 그래, 지금 예, 이 땅에 신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야, 심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1: 예.
4: 예, 우리는 예, 또 그분은 예, 계속 이 땅에 신내방만 먹으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예. 우리 활동실에 있는 저기나 뭔가 내 친구는 예, 또 뭔가 저 신랑하고 둘이 다 저기나 뭔가 혈압이 그렇게 높고 결국 그 집에 신랑은 예 주자로 예 세 개나 욕고 결국 이 친구는 예 심지어 저 뭐야 붙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예 여러 번 입원했답니다.
1: 아.
4: 예 그래 예 이 당약을 내 소개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약이 그렇게 좋다 하면서 오늘이 서른이
1: 꼭 좋습니다. 예. 예. 서른이어서 꽉 지금 배달 받으시려면 이제 우리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지않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

0: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당뇨약심 예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이거 쓰기 전에는 저는 정말, 마시산에 두어 놓았지, 신랑도 드려라라는 사람이지, 만성 빈혈이 기울보도 심해서 정말, 저 당뇨하고 방송에서 많이 썼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와서 통결해보면, 검사 그런 공조치에 자기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것이니까 험한 돈 팔고 구분기를 걸고 이 약을 써보니까 진짜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이 약을 써본 사람은 정말 이 약이 이 효과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예, 약 써보면 정말 진짜 좋습니다. 저는 질문이 농시산에 와서 발신 잘못 쓰는 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느 상의 얼굴마디 아이 약이나 물 먹자 하면 태고 뜨고 밥 먹기 좋다 삼키지 못해 힘들었댔는데 지금은 다 정상을 돌아오고 보니까 세상에서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1: 이 약은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소장고원이 악랄한 지구에서 아이 모든 약재가 진예방에 들어간 모든 약재가 4,500m 이상 홍경수는 5,400m 이상
0: 예.
1: 그다음에
0: 그렇죠.
1: 제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린 약이 한 가지 다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독수치료료 뽑으려고 딱 치료하되 구멍.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우리 한다들 정말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뚫어주고,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니까.
0: 아, 그렇죠, 예.
1: 예. 그래놓으니까나 이 병에서 해탈되고 아이 돈 선생님 항상 강의라 됐으면 돈 약제가 돈 효과를 나타내는.
0: 그렇죠, 예.
1: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놓으니까 지금 저도 막 병에서 해탈되고 볼까 세상에서 최고 이야기고 정말 신기한 약은 이 이야기 같습니다. 최고 그런 뭔가 명약입니다. 이 이야기 정말 사람을 목숨 구하는 데서는 최고 명약입니다.
0: 예. 자기의 치료되면 다 그렇게 말하면
1: 예, 옛날에는 정말 많은 약 썼지만 그게 소아병 어린아이라면 아이고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약과 약 차이가 상차가 많고 이건 또 비밀 그런 비밀이란다. 그런 뭔가 그 보물급이 향이 되고 뭔가
0: 그렇죠,
1: 예. 나도 아이 이런 중약을 됐지 최고의 약으로 됐지 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애병치라고 할까 세상에 이마에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선택할 때
0: 우리 여기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1: 예,
0: 하십시오.
1: 예, 배달 받았는데
0: 예,
1: 수고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두 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두 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에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에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령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 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축구 후비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외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작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교,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의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오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 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 풍정, 독특한 변경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무어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창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 무역 소비 융합 발전 세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결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결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있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저녁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변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이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 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관광, 소매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 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세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주민 왕철입니다. 열의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길이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절에게 의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촌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전경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주도하는 생동한 실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 공연과 무형 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 관광 성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

기초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고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천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세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 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오 길림동,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기에서 본토의 힘을 모으고 문화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연예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계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체육 융합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의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꽃처럼 웃는다네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길 바라면서 들어봅니다.

이어서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닮은 이 노래는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우리의 삶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가요입니다. 류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가을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우 가수가 부른 단풍 편지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있죠. 곁이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과 함께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한 사람과의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바닷바람에 실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딤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바다로 가자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암 작사 류영근 김현정 작곡의 꿈의 열차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꿈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봄의 꽃, 여름의 바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처럼 계절은 반복되지만 우리의 사랑과 정은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연변 노래가 좋아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일도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멜로디로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영화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를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복경 시간으로 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0: 사람에 의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조 건강베개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전기밥솥 하나 드리고요.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자임 큐십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의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서장의 고산약재 중에서도 그 효능이가 아주 신비로운 이런 최고의 약품입니다. 예, 우리 지금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 본약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도 같이 또 드립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동충하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2: 예. 야, 나는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잠 못 잤습니다.
1: 네.
2: 하루 전하게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댔습니다.
1: 그런데
2: 예, 지금 이거 먹으면서도 잠이 잘 옵니다, 지금.
1: 예.
2: 야, 잠이 잘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지만 살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심장이 나빠서 계속 심장이 남은 게 떨긴 것처럼 후두두 하고 그래서 무슨 소리 나도 나는 화들 때려 놀라고 계속 이래 됐습니다.
1: 네.
2: 근데 그것도 까다롭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계속 혈압약을 아침 저녁 먹었댔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 살에 한 번 그래서 그래 먹어도 혈압은 계속 정상입니다.
1: 네.
2: 예, 그래지. 야, 소변

0: 이 닫아서 밤에 아이오니까 하룻밤에 소변도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한 번 봅니다.
1: 네.
0: 와, 야, 완전히 정말 나는 이야기 내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도에서 오니까 내 18강수 알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우리 중러년 분들에게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불면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변비가 있거나 혹은 심장질환이 있거나 중풍후유증이 있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모든 증상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효동충하촉 균분은 황금분말이라고도 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1: 지금 또 활동이가 열야득과에게는 23과거 드리면서 현금 상품권 또 1,000원 드리고 3,000원까지 해달라는 또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0: 얼마 썼을까요?
1: 예.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래 쓰면은 이 체질이 개선됩니다. 예. 그리고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촉 균분은 이 순도가 100%인 이런 분말입니다. 그리고 국가 약품 질량 관리 표준에 도달한 이런 귀중한 약품이고 42날 조원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의 활성도가 30배나 더 높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이 발효 과정 이것이 또 중요하죠. 지금 러인분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데다 약을 많이 드시면서 또 알게 모르게 약물이 부작용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2: 네.
1: 예, 근데 이 발효 동충하촉 균분은 우리 5년간 지금 방송에 소개되면서 오래 쓰신 분일수록 효과가 좋은 그 원인이가 바로 발효 과정에서 독성하고 부작용을 전혀 없고 안전하고 효과가 아주 선명한 이런 약이기 때문에 중로년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선물 같은 보약에 속합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창에서 발효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난이 이왕 쓰게 되면 기억력이 힘들이네 없었습니다, 지네.
1: 예.
3: 어디다 두고 찾을 줄은 모르고 어디가 물건 싸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다 두고 올 때도 많고 무슨 값도 길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도 하고 예.
1: 예.
3: 정말 기억력이 없다가서 한두 가지 알겠습니다, 지네. 그래서 이 양 때문에 좀 기억력이 돌아섰습니다. 이런 증상이 어느 때 이래 봤던 것 같지 않게 지금 깜빡깜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감기도 난 자꾸 다들 걸려갖고 고도 요리 먹을 사실상 풀어서 감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감기 아예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한번 감기 걸리면 정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없진 나지도 않지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좋고요. 또 위가 나빠갖고요. 난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지네. 지네 맥이 없지. 정말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네. 그래서 무슨 일하고도 맥이 꼼짝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약 먹은 남편은 소화 일이 잘 됩니까?
1: 맞습니다.
3: 밥 마시던 점에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어요. 오, 맥이 나온다. 그래, 맥이나 얼마나 기분도 좋고 좋겠습니까?
1: 네.
3: 그래, 왜 심장이 나빠서도, 맨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자주 침침하고, 무슨 것도 나가서 심장 가슴 꼭 물 배나는 것 같은가, 이런 감 나고, 그래,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이랬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 이런 증세 이럴 수는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혈압도 높아갖고, 맨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지, 밤은 잠을 못 자지, 그랬습니다.
1: 네.
3: 그래, 그 지금 이 혈압도 그렇게 살지, 혈압약을 매일 먹더니 매일 안 먹습니다.
1: 네.
3: 배 한 번도 먹고, 그래도 없습니다.
1: 네.
3: 그래, 잠을 못 자든 잠을 잘 잘까요? 아침에 깨는 뭐, 이리 돈 어디 있는가, 오지? 이리 돈이야, 언니 먹고 깨는 건 이렇게도 말합니다.
1: 네.
3: 이렇게, 난 저한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다리도 맥었어서 맨날 구두를 들어서 다리 맥도 오고 관절도 좋아졌습니다. 많이. 그래 이 약은 아예 하루에 한 번 먹을 오늘날 약을 먹을 군침도 없고 무대 활동이 있었고 경제상에서도 얼마나 전략이 됩니까?
1: 맞습니다.
3: 이 무대 활동이 이렇게 좋은데 정 말이에요. 이런 우리 학교 있을 때 참석해서 나도 좀 약은 있는데 또 참석해서 또 쌀려고 전화 올린다.
1: 예, 대부분 지금 약이 있지만 이 활동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 이용합니다.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눈은 까?
1: 맞습니다.
4: 예, 나도 동체 하초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이렇게 별로 세게 아프지도 않는데 심하면서 이렇게 뭐 꾹 눌러 놓는 것처럼 그랬댔습니다.
1: 심혈이 부족함 그렇습니다.
4: 아, 그래 그렇습니까? 예. 보면 심장은 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뭐 한숨 숨 시원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맞습니다.
4: 예, 예. 그래 그래 그다음에는 저녁에 잠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막 신경질 나면 이럽디다.
1: 네.
4: 근데 이 동체 하초 먹은 다음에 어야 잠 어찌 잘 자겠습니까?
1: 네.
4: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잠 잘 자고 나 있거나.
1: 그렇죠. 네. 예.
4: 그래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밥 좀 먹으면 가슴 얼굴난 게 쓰기 아프지도 않고 예. 정말 신경이 나게 그랬댔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예, 밥 먹을 생각도 없고 예. 근데 동차 하차 먹은 다음에는 야 밥이 어쩜 이렇게 잘 댕기겠습니까?
1: 네.
4: 정신 때 벌써 업어야 되면 예, 벌써 예, 밥 먹을 생각이 납니다. 야 이제 예, 정말 정말 사람 살리는 약이 없습니다.
1: 네.
4: 밥, 예, 밥 많이 먹을까 예, 힘쓰지 않을까
1: 네.
4: 납니다. 그래서 예, 섭에 자다가도 예, 바로 자지 못하고 낮에도 어째 그렇게 섭에 잤는지 물소리만 나도 그러고 물만 봐도 섭에 막 나가면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 까칠없지 않을까 글쎄.
1: 네.
4: 야 정말 이 이야기 정말 세상에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1: 네.
4: 그래서 예, 걸기는 게 영 다리 매겨서 제고 정말 다리를 쓰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동체 하초 먹은 다음에 이 다리 걸뚝걸뚝 들기면 영 얼마나 잘 걸어다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대로 이랬다. 야 세상에 이리 좋냐고 언제 먹었겠는 것 그저 공고상했다고. 그래서 올여름에 정말 이런 고사라는 거 하나 터시 정말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활동 저희까지 이번에 한 9각 넷하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 소변장애 있는 분들이 곰팥이만 치료해 아야 됩니다. 곰팥이하고 폐가 같이 좋아야 이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같이 보양하기 때문에 이 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또 효과를 잘 봅니다.
4: 예. 효과를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셨나요? 고맙고, 예. 하루에 한 번만 또 먹을까 부담이 없이 얼마나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수고하세요. 예,
2: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동천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5: 정말, 기자님이 전에서 모두 얘기를 하는데, 약은 정말 명약입니다.
1: 네.
5: 어디 아파, 어디 먹으면, 어디 아픈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1: 네.
5: 나는, 노공이 와가지고, 그래서, 골이 아프고, 그래서, 동시아이 나고, 이거는 그래서, 하늘이든 이렇게 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 게, 이게 나사지까지 나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네.
5: 정신하는 게. 예. 그리고 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하고 후들후들하면서 숨이 차고 예, 예, 이랬댔는데 이것도 지금 나사지고 있습니다.
1: 네.
5: 심장도. 예. 그래가지나 저기 괜한아이가지나 예, 잠도 잘 자고 잠 자고 나면 아침에 깨나면 예, 정신하고 예, 맥이 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예,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네, 자꾸 말하지만 나는 관절에는 이렇게 효과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관절에 용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5: 관절이 있어가지고 예. 사골신경통까지 있어가지고 그래. 다리 내리 줄이 뻗치면서 그래. 골다문 내리 줄이 뻗치고 층층대로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설마 그렇던 게 이게 이 약을 먹으니까 골까지 이렇게 나가지 되니까 나는 다른 약도 병도 치열하지만 다른 약이 30배라 됐거든요.
1: 네.
5: 동천하초가. 그런데 나는 이 골가는 아예 되는 거 아니지 골가까지 이렇게 잘 되거든요. 영 좋습니다.
1: 네.
5: 예, 이렇게 좋은 약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늙음하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1: 네.
5: 예, 그래 이렇게 할 때 좋을 때에 좀 살려고 합니다.
1: 예, 이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에 문의

0: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선생님 수월아.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저는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얘기하셔.
1: 예, 예. 나도 이게 동충하철 쓰는 환자입니다.
2: 예.
1: 어제 쓴 뒤 5개월 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1: 예. 혈압이 높던 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저기 기억력도 곤만 한 일도 까빠까빠 이러졌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돼서 소변 차수가 하루 전에 다섯 여섯 번 보던 게 지금은 많이 봐야 두 번 봅니다. 소변은. 예. 됐습니까 선생님?
2: 예. 얘기하세요.
1: 예. 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예.
1: 그 다음에 정신 상태가 항상 흐리터분하고 하던 게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2: 네.
1: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도 예, 저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이게 되면 숨이 차고 해서 잘 자지 못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2: 예.
1: 예.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놓친도 저 심장 뺄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예.
1: 심장 뺄 심장에 뒷잔덕이 켜고 가슴이 아프고 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2: 네.
1: 자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동충하초 이렇게 좋은 약입니다.
2: 네.
1: 그래서 네, 지금 이거에 앞으로 계속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2: 예.
1: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처로 보면은 중이학적으로 폐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전기를 보유하는 이런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0: 네.
2: 예, 우리 중약제 중에서도 정과 기를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약제는 기와 정을 함께 보호하는 약물로는 동충하처뿐이기 때문에 불로장생이 명약으로 불리웁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충하초 발효 견분을 먹고 있습니다.
2: 네.
3: 예, 이전에는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2: 예.
3: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이렇게 혈압도 정상이 안 되고
2: 네.
3: 예, 심장도 예, 좋지 않았습니다.
2: 네.
3: 그래던 게 동충하초 발효 견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항상 가서 검사하면은 신비부치라고 소리.

0: 그랬는데 지금은 실리부치가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1: 네.
0: 예. 수면장애도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 자연스럽게 관절은 생각을 했는데 관절은 아이 지금 시내를 마음대로 다녀도 일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거의 예. 갈슘이 흡수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예. 이 약을 좋은 거 드셔도 흡수를 못하죠. 근데 이 예. 동충하초로 발효동충하초로 쓰시면은 이 모든 성분들을 흡수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예. 그렇게 좋아집니다.
0: 예. 예. 저도 모르게 그렇게 관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이 목이랑 좀 계속 예 자주 아팠겠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다.
1: 예, 그 없어집니다. 예. 예.
0: 그래서 저는 동충하초 발효견만 활동할 때마다 사 먹겠습니다.
1: 예.
0: 예.
1: 지금 또 활도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도입니다. 예. 예. 2830066번에 연기하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는 예, 여러 가지 이런 치료 범위가 지금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이보다 효과 다른 데도 더 좋아졌는데 한 입으로 다 말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죠.
2: 네.
1: 예, 특히 이 호로증이라 할 때는 다양한 만성질병하고 쇠약질환 다 포함합니다. 예, 근데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이 호로증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바로 나이가 들면서 장부 기능이 퇴화하고 기혈 음량이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다 호로증에 속합니다. 예, 우리 증상을 본다 할 때에는 정신적인 피로감, 예, 항상 난 머리가 정신이 안 나고 기분도 안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잠도 깊은 잠은 못 자고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기침이 나거나 예, 기침만 나는 게 아니라 목이 항상 아프고 입안도 헐고 이 혀가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2: 네.
1: 그리고 호흡 곤란이 있거나 예, 좀 항상 이 좀 숨을 쉬자면 숨쉬기 힘든 분들을 말합니다.
2: 네.
1: 예, 이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심계항진,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 거리고 그 이 좀 숨이 막히는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효과로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허리하고 무릎이 약하고 좀 뻐근한 이런 느낌이 있거나 좀 이 추위를 많이 싫어하고. 추위는 싫어하지만 좀 열감은 나는 이런 만성 쇠약증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예, 추위도 싫어하지만 또 별로 후끈후끈 하면 자꾸 열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몸이 허약하다 이 뜻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예, 첫 번째로 좋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의 효능에서 첫 번째가 호로증이 아주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성 기침하고 또 앓고 난 후에 몸이 쇠약증, 예, 로인성 허약, 예,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아이 좋아지는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옛날부터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노쇠도 늦추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아주 복유한 약품입니다.
2: 네.
1: 실제로 80,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함께 보호합니다. 예, 우리 음양을 평형시켜주고 기혈을 균형시켜준다 한 때에는 우리 몸의 기능이가 예, 저하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특히 신정과 신양을 보호하는 약으로서 예, 좀 몸이 허약한 이런 분들이거나 소변장애가 있는 분들 이미 소변 장애가 있다 할 때에는 신정과 신양이 부족하다는 거 말합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소변 장애라든가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 못 자고 꿈이 많고 이런 증상을 빨리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초학 책에서는 동충하초 효능을 신장에 유익하고 등기를 보양하는 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네.
1: 때문에 특히 중년 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

0: 확보하고 호러를 회복시켜서 병 후의 쇠약증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특히 항암 치료 후의 이 회복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동충 하처의 가장 큰 효능은 보폐의 익신이죠. 예, 그래서 오래된 기침이 있거나 또 허약성 천식이 있거나 예, 병 후에 좀 호흡기 쇠약증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신장을 주관하는 예, 폐는 기를 주관하는 이런 장부로서 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호흡기가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성장하고 생식, 로화하고 전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충하초는 허리하고 무릎이 무력한 로인성 쇠약하고 또 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에, 이런 감퇴증에 예, 효과를 아주 특별한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리 힘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합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는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에, 때문에 동충하초는 냄새가 있거나 무기력하고 자주 아프고 병을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귀중한 약품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교회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준비했습니다. 남도 민요풍의 가요를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로 되어서 한 가정의 화목을 지켜가려는 모습이 담긴 가요입니다.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준비했는데요. 부부 가수 안영수 마복자가 불러드립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연변입니다. 흥이 많은 우리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춤노래, 즐거움을 춤노래로서 표현한 가요인데요. 김등만 작사, 김나모 작곡의

어부의 형상을 표현한 가요. 리사물 작사 림종원 작곡의 흥계호 어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리츠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나 그립고 정다운 고향, 사랑스러운 내 고향입니다. 이어서 김미조 작사 유춘섭 작곡의 고향의 향기, 박연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원한 사과배, 요즘은 사과배철이기도 하죠. 사과배 따는 처녀의 멋스러운 형상을 노래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장동훈 작사, 최삼명 작곡의 사과배 따는 처녀,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싶어집니다.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종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웅찬입니다. 첫 곡으로 조림 작사 김만호 작곡의 어머니 옷걸음을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배우고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사랑 그 자체의 이름입니다. 이어서 리순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란 그 이름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은 아침 햇살처럼 자연스럽고 밤의 별빛처럼 지속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기성입니다. 아래 김은서 작사, 리하수 작곡의 어머니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림을 표현한 가요입니다. 아래에 김광호 작사, 리만수 작곡의 달보니 어머님 그림네를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엿보이는 가요입니다. 아래 조덕진 작사 황석기 작곡의 나와 당신 차차차를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초석사 하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오색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아,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예.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아교 건네보시환 지하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 안 됩니다. 몇 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으로 사망된단 말입니다. 예.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예.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0: 네.
1: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하공장입니다.
0: 네.
1: 제약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는 이거 녹곡시에 부조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네보시안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예. 예, 그냥 가슴이 그것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 게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마음 편안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1: 건네보시환을 쓰고 예, 그렇게 거기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를 몰래 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2: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콩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 차수가 많아서 화장실을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건네보시안 쓰고서 소변 차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한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그렇죠.
2: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1: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 예약을 사놓으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전 주약에 농체 부두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호 의술도 막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그래서 소리가 났구나.
1: 그 아주 그 치매 올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자에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지나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자지 못하는 이튿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1: 맞습니다.
3: 시작이 되는 게 지금 이거 우선 쓸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1: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네.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저기도 현금 보존 우대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1: 준우씨 보조금이 네.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3: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1: 배달가. 예. 아까 봐서 꽁꽁 싸서

0: 잘 돋았는데 네. 그거 1년 넘어 뭐 찾고 그거 뭐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차에 서시장 못되는 할머니인데 네. 너무 속 탔습니다. 내 네, 벌써 네.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까 그 금가락지니까 그렇지. 아들이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이 가락지를 아,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효과 본다.
1: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이제 자꾸 어떤 데 막 무슨 어떻게 해서 가방 맞힌 사람도 안 되고 막 어떤 데
0: 그렇죠.
1: 울기도 싫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음이 가라앉을 진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배입니다. 우울증이 맞습니다. 오고
1: 예. 예. 그리고 심도 가슴도 예,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그리고 네.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 특히 또 나는 소변을 좀 자순대다 참기 바빠서 자꾸 샌다 말인다. 그동사지 네. 많이 좋아가지고 마트가 자분대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 근데 그게 없어 그런 적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어제 경기도 바쁘던 게 마지막에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고 활동 너무 좋으셔서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그랬다 해서.
0: 예. 어제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하는 예. 활동이 돼서 예. 이런 거는 이용해서 예. 싸놓으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건역하신 안에 저는 반년은 먹었습니다.
0: 네.
3: 예, 혈압 조절이 영살 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골이 아프고, 골이 힘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하기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 됐습니다.
0: 네.
3: 그랬는데 지금 그 오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온다.
0: 네.
3: 이하고 먹으니까.
0: 예.
3: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서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서변을 하루 떠나게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지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요런 것도 고상했었습니다. 자다 네. 일어나 자다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예예 예. 그런 현상은 완전히 없어지니까 되나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3: 예 그리고 이게 근데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됩니다. 예.
0: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3: 예, 그런 것 같으려 합니다. 나는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하고, 밥은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는 것도 딱딱 찾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흑백에 못 먹어 됐습니다.
0: 네.
3: 그런데 지금은 밥은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0: 네.
3: 영 좋습니다, 예, 약이.
0: 네.
3: 그래,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0: 네.
3: 그래, 멤버들이 기워나가지고, 그래. 그래, 이제 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우대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도 이 건네 보신 환호는 순지 오란다.
0: 예.
4: 어땠었는가, 뭐, 예. 그런, 이번에 그런 당간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서 아침에 새벽에 밤에 먹고 나가서 그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서 입심이 이 옥수수 바른 일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그래, 그때는 그서 약과가 돼서라고 소리 임신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0: 네.
4: 다리 저리 나고, 예. 그 다음에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 다음에 또 비에도

0: 소리 나고 소변도 닦고 어째서 나 애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대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의 보신 하나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듣고 소리. 예. 그래서 어느 일곱 달 먹었는데 이 발이 저런 게 이 너네네 와서 어떻게 저런가 뭐 밥을 이제 먹자니까
1: 예.
0: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도
1: 그 정도입니까?
0: 예, 밥 먹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1: 예.
0: 이 가발 벗간 내 돌로 몰랐지만 근데 밥 먹는 게 마이안에 어째 이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0: 예,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0: 지금.
1: 예.
0: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예. 머리, 채머리 하거나 이게 다 나서집니다.
0: 예.
1: 예.
0: 그래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하늘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이렇게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예.
0: 예, 호흡이 힘들어서
1: 모델로
0: 예.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하다. 그런데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도 예,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영 좋았을 때다.
1: 예.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싸가우스에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가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갔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환은 동화악역 건예보신환입니다. 동화건예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반갑습니다.
1: 네 예, 반갑습니다.
3: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예.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1: 예.
3: 전화 같은 사람 많아서 이 우리 남편이 건예보신환 이제 한 달 고생했습니다.
1: 네. 예.
3: 우리 남편은 그래서 무슨 된다고 병이 많은 분인데
1: 여러 가지 병이 위암도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3: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이야기들을 이렇게는 좀 더 숙달을 못 썼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러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생을 이야기 또 선택했습니다.
1: 예.
3: 예.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1: 예.
3: 혈압이 정상인데 그래서 212, 그래서 75 이렇게
1: 됩니다. 그럼.
3: 예. 그래 왜 다른 면 괜찮은데 어째 몸에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1: 예.
3: 그거가 또 다냐고 어째 같이 보내서
1: 지원은 지원길로 재봤으니까 진짜 열이니까.
3: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1: 그냥 열이 나는 감이 들죠. 예.
3: 예. 예.
1: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3: 예,
1: 열이.
3: 그래서 예, 뭐 아무야 뭐 쓰던데 그다음 이 약을 보니까 예, 그 열이 싹 없어졌습니다. 예.
1: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인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 약이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 버립니다. 예, 칭热 제도합니다.
3: 예.
1: 해결됩니다.
3: 아 그래요? 예. 밥을 이제 그거에도 편해서 밥을 잡수지 못해서 그러면.
1: 원래 위가 좋은 분이니까.
3: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저도 써도 뭐, 좀 불편하게 나오던가, 이상.
1: 예.
3: 비싼 담배도 먹고 쓸데없는데, 그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1: 예.
3: 바보 얘기해도 공평한
1: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3: 네. 네. 그래서 내 이야기 정말
2: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3: 예, 알았습니다. 예, 굉장히 적용하겠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납없이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입원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그럼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이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 수여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을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지역이라든가 또 서부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 로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령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영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영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용지들은 천년 용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 구복액에는 다섯 가지 용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용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대응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2: 예.
3: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산 좀 있습니다.
2: 네.
3: 그런지 그다 또 방향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내게 없고 자꾸 누워 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2: 네.
3: 그래 그다 밥 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어도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2: 네.
3: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입간 구복액을 지금 넉 달 동안 먹었는데 이 이야기 확실히 좋았습니다. 네. B20을 든 약이고, 어떻게 약이 되고 그런지 확실히 냉장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2: 네.
3: 네, 요즘에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는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2: 네.
3: 네,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뱀지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2: 네, 장도에 와서 많은 네.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 본단 말입니다.
3: 예. 네.
2: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지.
3: 그렇게 맥이 없던 데서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딸 하도 더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오래 못 써서 됐습니다. 근데 지금 네. 다리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2: 예.
3: 응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예. 요새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2: 예.
3: 여기, 이, 먹으면 먹으면 나, 나 좋아지고 있을 때라. 그래. 특히 또 무시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지간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녔댔습니다.
2: 예.
3: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때도 어떤데 색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그럴 겁니다.
3: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까까라고, 예. 그냥 피도 벌거벌거 됐어. 그게 진짜 좋아졌습니다. 눈이 까까라지 예. 않습니다.
2: 예.
3: 먹던 동안 지내는 먹던 동안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약이 좋아서 내년 많은 약이 돼서 또 대답받다 또 계속 쓰다 그런다.
2: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3: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네.
3: 배달받겠습니다.
1: 네.
2: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용지 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네 저도 용지 광고백 쓰고 있습니다.
2: 네.
4: 이거 쓰니까 뭐에 동감이든 밤소리 다 가세요. 밤 자지마자 좀 제가
2: 한번
4: 예. 대 보니까 예. 밤 못한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깨끗하게 한번 보니까 예. 밤 자자면 이거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화가 앉아 예. 밤 몇 달 넘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자네 밤 좀 잘못 씁니다. 그래서 화 잘 됩니다. 이거
2: 예.
4: 이거 또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4: 이래도 신장이 너무 흐르다 쉽게 놀라고,
2: 예. 예.
4: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검사하니까 또, 간 솔직히 점수가 되었다, 이거 먹은 다음에.
2: 예.
4: 그러니까, 예.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배울 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요. 할때 여쭈가 사주 좀 계속 쓰다가면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 따지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어제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아,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출단발을 맞아서 태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용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그저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한 개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CC4라든가 이 림파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 림파세포라든가 이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도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도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에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에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령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 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축구 후비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도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0: 해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외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작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교,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의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우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 풍정, 독특한 변경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창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무역 소비 융합 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길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길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 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전역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변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이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전 소비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관과 소매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1: 为响应票根经济。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상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상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 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세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주민 왕철입니다. 열의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길이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절에게 위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 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촌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 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 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동한 실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 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 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창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시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 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원영, 길림 등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

문화를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계에서 본토의 힘을 모으고 문화 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요네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계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 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을-11번과 256-1을-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중간집이고요. 네, 햇빛이 또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63398번 1884463398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0: 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가수는 저 뱃돈 일꾼은 과정그래요.
0: 네, 과수 농장에서.
1: 네, 하루에 160원 위에 차를 실어놔두고 실어와요. 밥배도 싸고.
0: 네, 하루에 160원 드립니까?
1: 예, 그래요. 밥배도 싸고 차는 예, 딱 쭉하고 장사받아 지켜요, 차를.
0: 네, 점심 도시락은 자체로 마련해야 하고요.
1: 예, 자체로 해야지. 사람 많으니까 네. 불러봐 못 싸요, 이건.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가정집에서 일꾼도 모집해요.
0: 네.
1: 또 밥 한 아드마로.
0: 네.
1: 예, 이 정보가 159-4431-1725.
0: 159-4431-1725번입니까?
1: 영구주, 네. 스스상요, 요치아루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그래, 좀 수고스러운데, 좀, 배터리 급하거나.
0: 네네.
1: 좀, 26일부터 시작한다는데, 또,
0: 26일부터요.
1: 안 되려 좀 대방송 해줘야 돼요, 이틀은.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노문시룡 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입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터

0: 1388-9433-3616번, 1388-9433-361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다우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소송 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해소심을 받도 양대 한 50평방 좌우됩니다.
0: 네.
1: 가해하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터져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전답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
0: 네.
1: 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네, 연규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 9381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3: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입니까?
2: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야, 그 사람 하나 찾아갔네. 양천공 네. 1년도에 신강 나갔댔는데 저는 20년 조금 25년 거의 되겠구나.
2: 네, 어디에 나가셨다고요?
3: 신강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근데 그 전에 여자 오빠 그 있는데

0: 오빠 저기 각색이 되면 가도 점지를 하고 예. 이내 거기다 녹음기를 일본째 그 대돈을 1,000원 주고 사는데 그거 두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 딸이 둘이 미용원에 상발하고 이랬는데 혹시 내 전화 알게 되면 얘기 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 사드려고 하는 분의 성함을 말씀 주세요.
0: 김가구마 김가.
1: 김씨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0: 근데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집 딸이 미용원에 상발했는데 오빠 각시는 저 가도 숨지를 하고 근데 혹시 이 전화를 알게 되면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 전화 주신 분의 성함도 말씀 주세요.
0: 한가.
1: 함 선생님.
0: 예, 그, 네. 근데 그, 그 여자 아들이 저 심리학과 있었는데 그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
1: 네, 알겠습니다. 연락번호 예, 남겨주세요.
0: 여우치.
1: 네.
0: 여수산산.
1: 네.
0: 얼치 5월이다 전화를 하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0: 수고하십시오.

0: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견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뭐 과수원에서 뱃다는 일꾼을 급히 구합니다. 일당은 160원 드리고요.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점심 도시락은 네, 자체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밥 해줄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원연결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주및 연길시 2026년 100일 천만 첩잉 전문 행동 첩잉회가 연길시 만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 취업봉사국과 연길시 취업봉사국에서 주최한 이번 첩잉회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중점 군체들의 충분한 일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날 첩잉회는 단일한 현장 첩잉의 모식을 타파하고 오프라인 주 회의장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의 모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개됐습니다. 오프라인 주 회의장인 연경성 첩잉회는 5개 기업의 첩잉 인원을 생방송실에 초청해 기업 정황과 첩잉 수요에 대한 요구를 상세히 소개하여 첩잉 활동의 피복면과 영향력을 1층 확정했습니다. 연결시 취업봉사국 관련 사업일꾼은 구직자와 기업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첩잉 활동을 전개해 취업 경로를 부단히 확장하고 일터 공급을 늘려 더욱 정밀하고 온정이 넘치는 취업봉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최근 알뜰 소비가 추세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질 대비 더 나은 가격의 물건을 사려는 현명한 선택인 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을 깨우고 오후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커피 한 잔이 중요한 일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10년 전후로 연결의 커피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커피숍은 1000개를 넘어섰으며 연간 커피 소비 규모는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량적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며 거품격과 체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 여러 구역에 자리 잡은 럭킨 커피, 쿠디 커피 등 저가 커피 매장들은 가격은 합리하게 낮추면서 질을 유지하려는 노력 덕분에 소비자들이 매장에 줄을 서서 커피를 구매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비싼 것을 찾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핀도도와 같은 값싼 가격과 보조금을 내세운 플랫폼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국가 보조 정책이 있는 상품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연결 내에서도 틱톡으로 판매되는 석유 할인권이나 마트, 음식점 등의 할인권이 많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단순한 작은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소비 유행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소비자의 진짜 요구도 읽게 됩니다. 상가들이 소비 환경의 변화, 지역 특성, 사회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 생활 방식과 관련된 만성염증이 장기적 스트레스가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심장 구조의 불리한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높은 염증 수준이 불리한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심리적 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연과 체지방 과다 등 더 널리 인정된 위험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유전적 요인도 이러한 환경 및 생활 방식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개체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대부분 피로, 스트레스, 주의 산만으로 인한 주관적 기억 저하일 뿐이며 알츠하이머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휴식하거나 약간의 힌트만 줘도 기억해낼 수 있어 요리하거나 외출에 볼일을 보는 등의 일상적인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는데 상기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단어를 떠올리기 어렵거나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등은 모두 인지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기지 말고 인지평가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0: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효과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필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송보필 웅담분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게 되겠습니다. 12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 안에는 50병이 들어있겠습니다. 지금 60각을 사면 8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떠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에 담으면 완전히 이 제품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효과, 진실한 효과, 그러면서 가격적으로서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 나가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며 웅담분, 보통 웅담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웅담분은 그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러면서 보건품이 아니고 OTC 국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에 그 비준호마가 있는 OTC 그 비준호마 준조화 가운데는 Z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치료효과가 확실하고 치료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른 이런 특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애들까지도 그리고 노인 그리고 기타 남녀 구별 없이 어른들까지도 본 제품은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 보통 웅담분은 곰한테 마취 주사 넣고 담즙을 뽑아서 건조식에서 포장하고 이런 데 끝나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아주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해방군 총위원회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자기 단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낸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패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성보패 웅담분은 일단 드시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낭에 담아서 하루에 두 번 좌우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는데 한 병은 하루에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효과를 놓고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다시피 삼고에 좋습니다. 삼고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런 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과한 우리 지방을 분해하는 흑검이 이 특점을 충분하게 이 담즙에서 느낄 수 있게 되어져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증을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

0: 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예. 온간부는 그전에도 방송 한번 했잖아요.
0: 아, 예. 수학 전에 하다가서는 예.
2: 예. 예. 예, 한동안 아예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남편분이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0: 이 제품은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택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확실히 이게 혈압에도 좋고 쌍거에도 좋고 예. 예. 또 기위도 아예 좋습니다.
0: 예.
2: 무슨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자꾸 식은 물이 올라오고 껄거리다 하고 했는데 지금 예. 그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도 많이 늘어나고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가 그렇게 예. 잘 된다고 예.
2: 예, 소화 용팔입니다. 그래 놓고 식사 잘하니까 예. 밥이 조금씩 더 드시니까 살도 오르고 예. 여러 가지로 혜택 많이 보고
0: 노년에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면역력을 제공하는 제일 기초적인 그 대사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2: 예, 막 이 말이 쌀이 막대라는 소리가
0: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예.
2: 쌀을 밥을 못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여유있어 맥도 없고 감기도 자주 걸리겠는데 식사를 잘하니까 지금 내내도 기가 돼가지고 예.
0: 그러면
2: 예, 감기도 예, 자주 아이 하고 정말 좋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언제 또 활동하면 또 좀 더 써다고 그럽니다.
0: 어, 지금 요즘 우대 활동이 국경절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60각 싸면 80각을 주고 1,000원을 빼줍니다. 전례 없던 우대 활동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웅담부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백검은 기본으로서 뚱매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남방의 검하고 북방의 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웅담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흑검은 뭐 석달, 다섯달 이사오 뚱매납니다. 어,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사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특수성이 있다면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그거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봄에 나타날 때 보게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은 원래 그 상태로서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바로 동맹하는 사이에 자가 그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한 에너지 원천을 얻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웅담분을 우리 여기에서 분리 추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처럼 고혈당, 고혈압, 고혈증에게서는 심지어 이 제품을 견제하시고 나서 혈당도 부분적으로 많이 도움이 가더라. 혈지나 그리고 혈압이거나 여기에 많은 적극적인 그 효과를 보시게 되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이 제품을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우리가 지금 소화해낼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간에서 담즙을 생성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화계통에 공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강한 그런 그 검이 담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극적으로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봐도 이 검이 그 담즙을 이용하게 되면 완전히 소화계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우리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자아적으로 이거 해결하는 이것도 있지만 해도 외계적으로서 약용으로 쓰는 이 웅담분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뭐 계란 들거나 지방을 들거나 기름을 우리 소화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간이나 봅니다. 근육안하고 지방간에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지금 웅담분을 쓰고 있는데 효과 용도 없습니다.
0: 잘 선택된 거죠. 예.
3: 예. 어제 그렇게 해서 무식하고에 별로에 아픈 가는 나고 그러더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또 소화 아이들이 지금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3: 그 웅담분에 했으니까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맥이 이렇게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넘어져서 이를 다친 데 용 계속 아파트에서.
0: 아.

0: 젊었을 때 넘어져서 다쳤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뛰는 단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1: 예예 예. 지금 왔을 때는 이거 이전에는 그 술을 먹고 자나서 다 대라지.
0: 예.
1: 지금 온다 먹었으니까 산다 효과에는 높습니다.
0: 그렇죠. 넘어진데 골격통에 넘어지지 않아도 논 이상 골격통에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제품이 이거니까 값도 저렴하고 뭐 출처가 준확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골격통에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효과도 더 싸서 쓴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귀입니다. 예. 60가게, 8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보통 뭐, 나 혼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친구들, 그 집안 식구들, 이웃들, 이렇게 해서 합해서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1: 아, 60가서 80가서.
0: 아,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또 1,000원은 빼줍니다. 국경절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1: 아,
0: 기회입니다. 예.
1: 예, 예, 예.
0: 예, 예. 아주 네. 기회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저기 지서요 한 분이 이 백내장으로 영 고생하고, 이 눈물이 자꾸만 또 바람 맞으면 눈물 좀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안 좋거니와 이게 뭐니까. 이 간도 안 좋고, 예, 담낭도 안 좋습니다.
0: 아, 예.
3: 안 되고, 다 함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문을 썼는데, 내가 권장했지요. 이거 좀 값도 저렴하고, 손보패, 응답문이 이전, 이전 것보다 아주 질량도
0: 좋고. 보통 응답문에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예, 되어 있죠.
3: 예, 예. 예, 그래서 썼는데, 참 효과가 좋았어요. 아, 활동에 참여하겠답니다.
0: 예.
3: 그래서 좀 많이 살려고 선생님께 지금 전화 드릴게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40가구, 얼마입니까?
0: 60가게, 80가구 주고 1,000원은 빼주는 활동 있는가 하면 30각 사면 그저 30각 주는 이런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3: 아,
0: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줍니다.
3: 60가, 80가, 야, 대단합니다.
0: 대단합니다. 이번에 공장 측에서 완전히 마음 풀고 하는 우대 활동에 속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웅당분이 선생님, 내 먹다 먹다 진짜 이 웅당분이 좋습니다.
0: 아, 그럴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전반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내 웅당분이 우리 딸이 사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웅당분 처음 봤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예, 그리 어리 아이 먹어도, 예, 가, 빙가리 썩어서 안 맺어둔 게 싸매서.
0: 아, 그것도 예.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4: 예. 그 다음에 또 당양염이 있어서 입이 쓰고 굽어서, 예, 당을 한 개도 못 먹던 게 입이 쓰고 제가 달걀 먹어도 되고, 뼈 아파서 그래서 앉아 떼놓을 땐 우구우구 하고, 그 다음에 예, 옛날에 상가 때는 이것도 이렇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어, 진짜 좋습니다.
0: 예.
4: 내 여러 사람 소개했었는데, 또 이 금복수, 그다음에 강경화,
0: 강경화, 강경화 복수, 어 그리고 예. 뭐 지방간, 알코올간, 그 외 뭐 일체 간에 지금 이미 깡구이 높아졌던 이러면 보통 약 쓰면 깡구이 올라간다고 무서워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깡구를 풀어주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 쓰고 어 깡구이 정상으로 왔다 이런 분들도 꽤나 있지 않습니까?
4: 예, 진짜 먹다 먹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도 60가, 80가 준다,
0: 예. 예, 60가게, 80가게, 1,000원 또 빼줍니다.
4: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언니가 또 말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도 또 쌀겠는데, 우리 언니 쓰는 게 지금 용 좋아서.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패 웅담분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평간 맹목이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해도 어 백내장으로서 어떤 분들은 녹내장으로서 황반변성으로서 심황막 색소 변성이라는 이런 진단 나왔거나 당망증, 당뇨합병증으로서 눈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있죠. 눈이 흐릿허분하게 보이거나 백내장은 흐릿허분하게 보이고 앞에 소립을 시원한 것처럼 농내상은 안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그 외에도 뭐 쩍 하면 눈이 벌겋게 부어나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눈앞이 많이 암을 거르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결국 눈이 쩍 하면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눈이 팅팅 부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부는 전항에 이어서 캡슐에 이어서 딱 아주 드시기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용하시게 되면 너무 우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점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써 혈관 관리도 되게 되어 있고 간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순환장애까지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이라는 거는 뭐 말할 여지도 없는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게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모두 앞다투어서 이번 우대 활동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즉흑화단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싸게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따뜻한 계절부터 조금 추운 계절에 들어선 환계절에 들어선다면 기침을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게 되면 계속 가래가 성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성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피부병으로서 습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습진이 있어서 가려워서 긁어나면 피가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쓰시면서 드시면서 발라도 좋습니다. 알코올 같은 데서 약간 풀어서 네. 하루에 몇 번씩 바르세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바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우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의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의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보는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 박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랑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코너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또 챙겨보고 가족의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투사의 고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이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바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 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의 부호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 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은 이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하늘이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부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이상적인 보양 식재료입니다. 두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극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에 건조함을

연근으로 더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의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합계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 따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 있는 분들도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 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DJ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엔 산마다 진달래, 천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구견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학복 동지는 조선족으로 1901년 길림 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주위 이웃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기에 둔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그는 항일구국 사회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을 조직하여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항일 무장대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항일 무장대우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을 하며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을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군 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리학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열 및 영웅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식,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 동지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두골대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두골대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에 뭐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지요. 이 제품 자체는 3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면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는 복용하시기 더 편리한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490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 24일간 복용할 수 있고 24일간 외용약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구멍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백자방 구멍약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이 정도 되면 현금과, 그러니까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현금과 양천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고, 그리고 투골테는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한각에 490원인 차원에서 1,500원 현금권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에 속할 때는 비해서 좀 활동 폭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을 연락해서 제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방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도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년약재입니다. 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해서 나온 이런 약재인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그 성분 자체가 천년약재로 되어 있다는 이게 큰 특점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은 거기면 여러 가지 부동한 이런 차원에서 믿음성이 천년약재보다 아무래도 약 효과성에 그 다를 수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천년약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고온 처리해서 항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세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은 주무시기 직전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 우수한 몇 가지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제 굉장히 후유증으로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래 고생하던데 백자방 구매 먹고부터 좀 혈압이 엄청 되고 그러니까 어지럽지 자꾸 많이 나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충분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충족하게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 순환장애가는 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그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지요.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네, 그러고 난 전례시험을 소변 보기 좀 한참 기둘러요. 소변 좀 나가고 한번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다가 밤에 자지 못해서
0: 그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네. 간단하지만 해도 실제 당할 때 보게 되면 너무 큰 문제죠. 하루 종일.
2: 네. 예. 아침에 살 머리 어지럽지 이랬는데 백자고 900원으로 이러면 후부터 야 소변이 한 번만 소변이 많아지면 소변 자수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럼요. 예. 네.
2: 나는 이 약이 효과 있을 때 그 돈을 좀 먹자고 더 먹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건파 간 관리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들이 제하소라든지 인양화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이 백자방 주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반년 넘었었습니다.
0: 그래요?
3: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 머리가 흐릿하는구나 하고 그리고 혈당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같은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0: 예.
3: 약을 써봤다, 댄디를 해봤다, 무슨 조탕약은 다 써봤는데

0: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혈당 그냥 오른 일이고 이게 조절을 못하고 이래고 거기다가 또 처음에 어떻게 반소배나 낯소배 지내서 하고 소화도 아이 되고 혈압조절이 아이 되고 정말 누워서 구부렸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도 이 백년 장수 약이 돼 그런지 효과도 빠릅니다. 한 보름씩 가나 이 처음에 1차 모두 줍시다.
1: 처음엔 차수가 너무 잦던 문제가 해결받다.
0: 심장 도와도 그런지 영 빠릅니다.
1: 예.
0: 그리고 예, 혈당 조절이 빨리 됩니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0: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한 게 애국나요.
1: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드신 분들은 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0: 예, 하루에 한 번씩 먹고, 그래서 전화 먹고, 그래서 반 시간 두고서, 딸 시간 두고서, 그래 먹으면, 오늘까지 잠 들었는지 모릅니다. 소변도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물 먹어야 그래 보고, 예, 그냥 한 번씩 봤습니다.
1: 예.
0: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두 번편은, 예. 야, 경수, 그저, 온몸이, 그저, 흐린 날씨면, 그저, 온몸, 그저, 오싹오싹 하면, 뜻이 나고, 그저, 아예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얼마, 고가 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위를 자극해서, 그저, 한이 들어먹다가 이제, 광고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두골 패를 먹고, 그리고 위를 자극할까, 그게 제일 좋습니까? 예.
1: 그리고 그렇죠.
0: 예, 두월 패는 먹고,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어디 알아 본 사람인가?
1: 이 제품 자체가 예. 그 효과성은, 뛰어난 효과성은 나타냅니다.
0: 예. 예. 그리고, 몸이, 아이,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예, 그리고 활동 못 하는 게 활동 먹고, 아이, 그래, 할까나, 얼마 더신가 이제도 어떤 머리 그렇게 들어왔는데, 야, 주변 세 생명 사사된가. 그래, 이 절대, 국경들 활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경제상에도 그래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배달받다 그래요.
1: 그렇게 하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입니다. 예. 네,
0: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백다방 구박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이 높은 게 정살됐고 콩팥이 나빠서 양옆구리 무지감이 아프고 예. 서변자수보다도 서변자 안 나갈 때만 했는데 지금은 이 이순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1: 예.
3: 이것도 이 빈가리에서 짬이 높았는데 짬에도 지금 정살됐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그 뭡니까 혈당소설도 용살됩니다. 예. 당뇨병이 있어서.
1: 예. 많은 분들 그렇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다 완성되게 됐는데 간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그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면서 혈당이 조절받고 지방이 조절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3: 예, 혈탈 종사되고 예. 백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밝아지는 거 합니다.
1: 이게 눈이 밝아지게 하고 귀가 잘 들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맥이 나게 하고 잠이 잘 오고 건만증이 해결받고 예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게 그게 점차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여사분도 그런가 느끼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가 작은 샘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예.
3: 들리는 아이들에도 되겠습니다.
1: 이게 그러니까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예.
3: 그리고 예, 잠은 못 자던 게 잠 잘 자고 귀 잘 아이들 게 귀 잘 들립니다.
1: 그렇죠. 예, 콩팥이 예. 든든해지니까.
3: 자꾸 이래 머리를 얼리 이제 넘기고 이랬습니다.
1: 그게 막혀서 술 듣기는 거 아니에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잘 들린다 그렇죠.
3: 예.
1: 말이 간단하지만 큰 효과죠 그게 예예.
3: 예, 이렇게 효과 사업과에 달아받아도 쓰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 다음 분입니다. 예.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백사방이 좀 다음 나서겠네요.
1: 예.
4: 우리 어머니가 뇌경색 찍고, 뇌 위축도 하고, 이래 뇌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머리 아무튼 손 떨어가지고.
1: 네.
4: 약 들지 않아서 이랬는데 됐다 왔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용.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를 손도 떨고 머리도 좀 흔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에 황정이란 성분이 들어가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가 하면 특히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이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0: 친구 그거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노인성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년 장수 제품이라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은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아주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항차 이번에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투어대를 쓰고 있습니다. 사선을 타다가 예. 아, 넘어진 게, 무릎이 딱, 돌에 맞힌 게, 어, 그 당시에 있던 맞은 게, 그것도, 한 알에 이 무릎마다에 구석볼처럼 불어났댔습니다.
0: 예.
3: 근데, 병원에 가니까, 예, 침구를 막 찍어 놓고, 피를 빼고, 깨고, 뭐인가, 보안을 붙이고 그랬는데, 그때는, 예, 1년 8명 있는데니까, 또다시 그 무릎.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지금 투어대를 쓰고 있는데, 아, 많이 어느 주사에 나가졌습니다.
0: 너무 귀합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예. 이래 아픈 것도 이렇고, 그래서, 그때 무릎에다 소리 나고, 그래도 또, 그, 대단히 숨이 넘어가는 것 같게 아팠어요.
0: 아, 예, 그렇죠.
3: 근데 도달했으니까, 예, 그런 주사에 없어졌습니다.
0: 예, 예.
3: 아, 근데 모르게 어느 샷에서든지 이렇습니다, 지금. 예,
0: 그렇죠.
3: 아, 이거 하실 효과도 하니까, 예. 제일 더 싸서 쓰다고 그랬나.
0: 어,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우리 동통로 전달될 때는 경락이 막혀서 동통로 전달되는데 활락 캡슐러, 복방 개미 활락 캡슐러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경락을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으면서 동통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도리가 아주 명확한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선생님, 동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그거 대리 다음은 알겠어요, 선생님. 예. 나는 이거에 6달 이제 딱 반에서 내 손가락은 그거 100% 이렇습니다, 선생님.
0: 아, 손가락 마디가, 중간 마디가 불어났다. 그럴걸.
4: 중간 마디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0: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레이펑스가 그런 증상에 나타나는 저만의 말 듣지 않는데 이 제품이 마디 듣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강한 제품에 속하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여기 우리 팬터리 이야기.
4: 먹어봤길래 한다.
0: 어.
4: 한 달 이제 20야드를 썼는데 허리 다리 그새 아프게 나서가지고 아래를 그새 내려가는 그새 어느까 내게 일 빨리 내려왔는가 이상스럽게.
0: 어, 자기 전료도 예, 개인적으로 할 정도죠.
4: 어,
0: 예.
4: 그래, 이랬다. 이게 개미 이렇게 힘이 세서.
0: 아, 그렇죠. 예, 예, 예.
4: 예, 그래. 가서 어디 가서 예, 무슨 이렇게 뭐.

0: 그러니까 그 부활 앞에 놓고 그 지금 이렇게 뚱도 뜨고 에이그 허리에다
1: 아, 그렇죠. 임신시죠.
0: 둘 때는 한 스무 날은 네. 이렇도록 굉장히 또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이래 파이까마에 또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가 딱 하거든 놓아버리는데 이거 내꺼도 괜히 쓰레 해지가서 굉장히 위도 작아가나 우대 활동 이번에 참가하겠답니다. 선생님 많이 하겠답니다.
1: 그렇죠. 이번 우대 활동 네. 활용하시게 되면 그렇게 불편한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면 움직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기본 뭐 장소는 떠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 쓰고 그런 효과를 거뒀을 때는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아하, 예.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기피디엘하고 사용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효과는 아주 덜출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투골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투과한다는 골, 골격, 테란 건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기 흑개미, 그리고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 자체가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중약자 가운데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 과정이 또 특수한 제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완전히 국가 쫄리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쫄리 허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쓰심에 있어서 완전히 마음을 풀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산자병원에 몇십 개 산자병원에 몇만 명의 환자들이 그 이 제품을 쓰시면서 허전 과전 그만한 게 논문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이 국가 전리주에서 이걸 전리 그 특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렐러 구셀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여기 제 앞부분에서 제가 여기 펜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어지간한 관절통 가운데서 제일 힘든 관절통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레이펑스라는 게입니다. 레이펑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가 면역계통을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는데 조회한 증상 가운데는 손가락 중간 마디가 뺀 마디가 부어납니다. 부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또 물건 치기 힘들어지고 꽉 치기 힘들어지고 손 쓰기 힘들어지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발명 특허의 그 뉴욕 가운데 첫 구절에 레이펑스성 질병을 해결해주게 됐고 풍습으로 오는 관절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앞에 첫 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각의 첫 줄에 이런 그 억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면서 너무 관절이 아파서 우리가 제 이렇게 길감에 보게 되면 절뚝절뚝하고 발을 줄줄 끄수고 다니고 물론 중풍 후유증으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해도 관간에 관간은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집에만 있고 소파에만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수는 기본 모든 대사를 충분하게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데서 생명이 계속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아파서 골격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특히 여기에 그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개미라는 게 관절통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특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곰팥이도 간은 간주군이라 이렇게.

0: 나옵니다. 간주근이란 게 무슨 말인가? 간이 근육을 만든다. 간에서는 5회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육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보름 한 달 이렇게 딱 누워만 있고 당신은 혼자 모든 공능은 다른 사람께 이지해서 이러다가 당신을 혼자 위에 달려 서라 하면 못 씁니다. 뭐 때문에? 관절은 그간에 쓰지 않았지만 상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쌍 위축해서 근육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관절만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흑개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흑개미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고가 바로 흑개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부릅니다.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몇천 개의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 가운데서 특히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리순 시어중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은 걸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장애를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이 관절통으로 인해서 경락이 막혀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되는 거 이거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방귀입니다. 그러면서 소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관절의 염증은 항균소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균소는 폐렴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리고 뭐 기관지염이나 이럴 때는 쓰게 되었지만 해도 여기에 관절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소염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풍습을 몰아내고 칭펑통은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 이 제품에 속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관절 제품을 쓰다가 너무 위에 부담이 가서 뭐 돈은 많이 퍼줬지만 해도 쓰지 못하고 중간에 버린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에 자극이 없고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으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드시는 약품 한 가게 바르는 약 외용약 한 가게 물어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 국경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신나는 두 가지 동화를 준비했어요. 함께 상상의 열기구를 타고 동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0: 오정의 통나무 다리.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오정이 넘치는 강가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아담과 데이비라는 두 마리 황금빛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아담은 조용하고 꼼꼼한 강아지였어요. 자기 집 앞 작은 정원에 예쁜 꽃들을 키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반면에 데이비는 활발하고 넉살 좋은 강아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웃음소리가 따라다녔어요.
1: 두 친구는 강을 사이에 둘고 살았지만 그들만의 비밀 다리가 있었어요. 바로 강 우에 놓인 통나무 다리였죠. 아담은 아침마다 다리를 건너 데이비를 깨우러 갔고, 데이비는 오후면 꼭 다리를 건너 아담이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즐겁게 지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정원에서 물을 주다가 집안에서 사각사각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보니 데이비가 자신의 겨울 보물인 호두 상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담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1: 그랬더니 데이비가 상자를 열고 호두를 몇 개 꺼내 조심스럽게 자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담은 화가 치밀었어요.
2: 어? 왜 내 허락도 없이 호두를 가져가는 거야? 그건 내가 한겨울 동안 먹으려고 정성껏 모아둔 것인데.
1: 화가 난 아담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나머지 그는 그만 통나무 다리를 강으로 밀어놓고 말았어요.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며 쿵 하고 큰 소리를 냈지만 아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0: 그 일이 있은 뒤 아담은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호두를 까먹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심심하고 외로워졌어요. 데이비의 웃음소리, 함께 뛰놀던 강가, 같이 나눠 먹던 맛있는 간식들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1: 하지만 먼저 사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심하고 마을의 현명한 목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2: 아저씨, 제 집마당 가장자리에 높은 담장을 쌓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 상자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튼튼한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1: 목수 아저씨는 아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2: 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1: 아담은 도시로 잠시 쉬러 간다고 말하고 목수 아저씨와 작별했어요. 도시에서 2주 정도 지내며 새로운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 이젠 안전할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내 호두를 가져가지 못해.
1: 그런데 집 앞 강가에 서자 아담은 눈을 의심했어요. 담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 위에는 전보다 더 넓고 튼튼한 멋진 새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다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달려있고 다리 중간에는 황금 강아지 나루토라고 쓰인 빛나는 간판도 걸려있었어요.
0: 아담이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데이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데이비의 손에는 아담이가 좋아하는 꽃

0: 꽃다발과 호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1: 아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2: 데이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1: 그날은 내 이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 이모님은 호두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집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거든. 네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정말 급해서 네 상자에서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 아, 그런데 바로 그때 이모님이 급히 병원에 가야 해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호두도 돌려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2: 데이비는 상자를 돌려주며 계속 말했어요.
1: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다리를 밀어버린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이렇게 예쁜 새 다리가 생겨서 깜짝 놀랐어. 너 나한테 화 안 난 거지?
2: 아담은 데이비의 눈을 바라보며 새 다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현명한 목수 아저씨는 아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단단한 담장이 아니라 친구와 다시 이어지는 다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담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데이비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1: 아니야. 데이비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자, 이 호두 우리 함께 먹자. 이모님께 드릴 호두도 따로 준비할게.
2: 그날 이후 황금 강아지 나루터는 두 친구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실수도 용서하고 오해도 풀어내며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0: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 모자의 여행. 그날 바람은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불숲을 누비며 모구 아저씨의 모자를 낚아채 하늘 높이 날려버렸죠. 모구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2: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곧 비가 올 텐데 모자가 없으면 머리가 젖어 꼭 감기에 걸릴 거야. 아이고.
0: 모구 아저씨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바람을 쫓아갔어요. 볼록한 배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숲속을 뛰어가고 있을 때 큰 버섯 뒤에서 귀여운 쥐 모티가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요.
3: 응? 모구 아저씨,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디를 이렇게 서둘러 가세요?
0: 모구 아저씨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2: 오, 모티야.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비가 오기 전에 꼭 찾아야 해.
0: 모티는 까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3: 어?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이 큰 버섯을 로빈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이 필요하실 거예요.
2: 로빈 아주머니라고?
0: 모구 아저씨가 물었어요.
3: 네. 아주머니는 지금 나무 위에서 알을 품고 계신데 비를 맞으면 안 되세요.
0: 모티가 설명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2: 그럼 우리 함께 가자꾸나. 내가 모자를 찾는 길에 동행해 줄게.
0: 그래서 모구 아저씨와 모티는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개구리 팀을 만났어요. 개구리 팀은 련못가에서 지푸라기 우산을 만들고 있었어요.
3: 모구 아저씨, 모티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0: 개구리 팀이 물었어요. 모구 아저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개구리 팀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 저도 돕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따온 이 신선한 딸기를 로빈 아주머니 아침 식사로 가져다 드려야 해요. 아주머니는 아침을 꼭 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0: 모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셋이 됐어요. 그들이 지나가자

0: 다람쥐 셀리가 나무 구멍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모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자 셀리도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1: 아저씨, 저도 갈게요. 하지만 제가 구운 호두 파이를 로빈 아주머니께 먼저 전해드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이 파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모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조금 초조해졌어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었거든요. 그의 모자는 과연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2: 내 친구가 함께 로빈 아주머니가 사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구 아저씨는 거의 희망을 잃었어요.
3: 내 모자는 분명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을 거야.
0: 그가 한숨 쉬며 하늘을 바라보려던 바로 그때 눈에 띈 것은 커다란 나무가지 끝에 걸려있는 모구 아저씨의 삼각 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 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안에는 포근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로빈 아주머니가 편안하게 앉아 새끼들을 품고 있었어요. 모자는 완벽한 새집이 되어 있었어요.
2: 로빈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0: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제 둥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모자가 바람에 날아와 이 가지에 걸렸어요. 이것이 저와 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선물들도 정말 고마워요.
2: 아주머니는 모티의 보석 우산, 개구리 팀의 딸기, 셀리의 호두 파이를 모두 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 모자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3: 그럼 그 모자는 제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셈이네요. 아니, 포근해야 아기 새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0: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서둘러 큰 나뭇잎 몇 장을 주워 친구들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나뭇잎 우산을 쓰고 웃음을 터뜨리며 비를 피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자는 없었지만 모구 아저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친구들과 겪은 이 특별한 모험,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모자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구하는 집이 됐다는 사실이 그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0: 네,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데이비와 함께 우정의 다리를 건넜고 모구 아저씨와 함께 따뜻한 모자를 찾아 숲속을 누볐어요.
1: 아담과 데이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죠. 화를 내고 관계를 끊기보다 용기를 내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좋은 사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배우게 된답니다.
0: 모자의 여행에서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함께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정도 더 깊어지고 작은 불편도 나눔을 통해 즐거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1: 네,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소중한 인성의 씨앗으로 심어져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계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본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0: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폭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오랫동안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떠름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모태동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복도에 놓인 큰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어넘치었다. 호위병들은 서둘러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자그만 경당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말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떠들썩하였다. 감숙 남부로 가는 길에 라자구라는 천연 요새가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냐에서 자란 어린이가 난제를 풀리라고는 더구나 생각지 못한다. 이튿날 부대는 바로 고제를 떠났다. 그쯤 감숙 남부 민주 일대는 적 두 개사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당군 12사 당회원의 부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편사한 14사 로대창의 부대였다. 모태동은 일군단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백룡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백룡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은 곳이 30m쯤 되고 좁은 곳은 3m 남짓하였다. 하지만 물살이 어지나신지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였다. 마치 흰 용이 춤추듯 날뛰는 것 같았다. 강량 쪽은 대부분 절벽이고 기슭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잔도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길은 보흥을 지날 때 이미 건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결 아슬아슬하였다. 가까지르는 높은 절벽에 나무판이 걸려있었는데 너비가 30cm 남짓 될까 말까 했다. 길 아래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리행도는 들끝대원 물렁발과 함께 들끝을 들고 그 길에 들어섰다. 서둘러 걷는 바람에 벌써부터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부보른 발갛게 달아올랐다. 리행도는 효양연 맨 뒤에서

0: 서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들것 대원들을 거들어주곤 하였다. 들것 대원들은 초지를 지난 뒤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일이 고되어 하나같이 바싹 여의었고 몸져놓은 사람도 많았다. 들것에 누운 사람은 로산관에서 크게 다친 주병이었다. 주병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바람에 내내 들것에 누워 지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생하는 들것 대원들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높고 가파른 산이라 질척한 길을 걸을 때면 들것 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걸어야 하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잔도를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병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 부상병들이 너도나도 들것에서 내려 들것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1: 앵도 잠깐 세워주세요. 나도 내리겠습니다.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제가 어떻게 내려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부상병을 메고 가던 두 들것 대원이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지 끈으로 들것을 어깨에 동여 메고는 무릎 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갔다.
1: 앵도 서세요.
0: 그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리앵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 서지 않을 겁니까? 안 서면 여기서 당장 굴러 떨어지겠습니다.
0: 조병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리앵도는 잠깐 멈춰서더니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1: 정치원 동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지만 동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0: 그러자 주병이 발끈해서 대꾸하였다.
1: 그럴 수는 없지만 길 수는 있습니다.
0: 리앵도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뒤따라오는 들것 대원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1: 물렁말 아저씨, 우리 주의관 동지 말을 따릅시다.
0: 들것 대원들은 눈치를 채고 선뜻 대꾸했다.
1: 좋습니다. 그러죠 뭐.
0: 두 사람은 들것을 오솔길에 내려놓았다. 주병이 다른 전사들처럼 기어서 가려고 옷을 여미자 리앵도가 막아 나섰다.
1: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주의관 동지를 기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러고는 주병의 두 손을 자기 등에 올려놓더니 재빨리 없는 것이었다.
1: 주병이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0: 하고 자꾸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척하고는 성큼 걸음을 뗐다.
1: 괜찮습니다. 지휘관 동지는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닌걸요?
0: 리앵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잔도에 들어섰다. 들것 대원은 들것을 들고 뒤를 바싹 따르며 소리를 지었다.
1: 지도원 동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에?
0: 리앵도는 답이 없이 주병을 업은 채 벼랑에 달린 길을 건넜다. 리앵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병을 내려놓았다.
1: 앵도 평생 동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0: 주병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리앵도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1: 어서 들것에나 오르세요.
0: 주병이 들것에 오르자 소대장이 달려와서 리앵도 대신 들것을 맸다. 행군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양토사수와 서장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 병사들이 335대를 지어 강 건너편 숲속에 숨어서 총을 쏘아대다.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에서는 그냥 다른 박질 쳐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리앵도는 들것을 들고는 달릴 수가 없어서 권총을 뽑아 강 건너편 쪽으로 몇 방 쏘면서 응호하였다. 이날 다치고 죽은 사람이 100명쯤 돼야 돼.

이처럼 외진 곳에서 동지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은 보야 고인을 지났다. 다행히 길에서 충을 쏘아대는 서장병사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대창의 부대가 라자구라고 하는 험난한 산호구를 지키면서 민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홍군 사단이 어젯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다. 모태동은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림표와 서병진을 다그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군단 지휘부는 고민이 컸다. 서병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앞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림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북쪽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초지로 물러서야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뜸해졌다 하면서 그치질 않았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골짜기에는 긴 미아리가 울리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갈수록 골짜기는 좁아지었고 라자하라 부르는 강 양쪽으로 우중충한 원시림이 있었다. 강폭은 4, 5m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더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휙 불 때마다 산을 뒤덮은 누런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군 지휘부는 홍군 4톤 지휘부와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었다. 4톤 团장 왕계상과 정치위원 양상무는 간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다들 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풀밭에 앉아 담배만 푹푹 피워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병진과 림표가 도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병진은 다들 앉으라고 하며 손짓을 하고는 림표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림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왕계상은 난찬 얼굴로 정치위원을 바라보았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아직 궁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성무가 공격이 실패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적이 좁은 목표 지점을 정면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고 작은 다리를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부대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 부대는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됐다. 지형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십시오. 림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습니다. 먼저 지형부터 봅시다. 서병진도 몸을 일으켰다. 양상문은 잠시 머뭇거리었다.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걱정스러워났다. 몇 시간 전 한사 간부가 적의 손총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꺼낸 마당에 마다할 수도 없었다. 양상문은 림교와 서병진을 데리고 산비탈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호위병들이 뒤따르려고 하자 양상무가 소원을 저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망원경을 꺼내 림표와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놔두세요. 바로 코앞이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며 물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적 진지까지는 겨우 200m도 되지 않았다. 산굽이 건너가 바로 적진이라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지형이 험한 것을 보고는 적잖게 놀랐다. 바로 앞은 마치 거대한 도끼로 쪼개놓은 것

0: 같은 삼봉우리 두 개나 나란히 버티고 서 있었다. 나팔처럼 생긴 자그마한 골짜기 양쪽은 모두 아슬하게 높은 절벽이었다. 라자는 그 골짜기를 휘감으며 쏟아져 나왔다. 골짜기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다리 오른쪽은 높다란 벼랑이고 그 위로 큰 또치가가 산 어구를 지키고 있었다. 다리로 돌격하는 것은 바로 적의 총구멍으로 달려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사격진지 뒤로 산비탈이 있고 산비탈에는 또치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뒤는 산봉우리에 막혀 보이질 않았다. 양상무가 나팔 모양 골짜기에 있는 또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저 또치가에 중기관총 여러 정이 있습니다.
0: 림표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1: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정면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앞뒤로 협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양성문은 또치가를 가리키었다.
1: 지휘관 동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0: 림표와 서병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과연 금방 만든 듯한 그 사격진지는 우가 호응이 뚫려져 있었다.
1: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우에서 사격진지 수류탄을 던지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0: 양성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1: 좋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군요.
0: 서병진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1: 하지만 동지들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0: 림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펴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1: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0: 양성무가 말했다. 림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림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1: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0: 림표가 말했다.
1: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0: 서병진이 양성무에게 일렀다.
1: 이 섬에서 진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0: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1: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0: 양성문은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취부로 돌아갔다. 양성문은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소기 작품을 감상해보며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리상호 씨의 수필입니다.

잊지 못할 연변대학 첫 학기 리상호. 무슨 일을 하나 시작이 중요하듯이 대학에서도 첫 학기는 잠옷 중요하다. 나로 말하면 더욱 그러했다. 나는 대학교 첫 학기에 분투와 노력으로 하향 지식 청년으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완수했으니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아도 감개무량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바로 내가 대학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던 그때로부터 꼭 48년이 되는 날이다. 1978년 3월 2일 나는 20여일 전에 받은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연변대학 수학학부에 등록해 나의 4년 대학생의 첫 학기를 시작했다. 비록 4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대학교 첫 학기에 지내온 일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대학교에 등록해 개학식을 마치니 대학교 첫 학기 생활은 곧 시작되었고 금방 학교 문에 들어설 때의 신비감과 흥분된 심정은 인침 사라져버렸다. 농촌에서 일하던 내가 날마다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자니 전혀 습관이 되지 않았고 바늘방석에 앉은 듯 힘들었다. 농촌에서 노동을 위주로 하고 비교적 자유롭던 생활의 관성이라고 봐야 하겠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심지어 내가 공사나 현에 무슨 회의를 왔나 하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앞을 주시해보면 선생님께서 한창 강의를 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면 담배 생각이 나서 책상 안에 손을 넣고 담배를 말아놓았다가 휴식 총소리가 울리면 인천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얼마간 지나니 점차 수업 시간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도 점차 적응되기 시작했다. 수학 분석과를 강의하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 기억력에 영향이 있다고 귀띔해 주으니 인쯤 담배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제일 큰 곤란은 그래도 공부였다. 비록 대학 입시가 회복된 후 대학이 왔지만 농촌에서 충소학교를 다녔으니 실지 문화 정도는 고중 정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수학으로 말하면 겨우 고중 2학년 정도라고 해야겠다. 게다가 중소학교를 모두 조선족 학교를 다녔으니 한어로 강의하는 대학교 수학의 일부 내용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됐다. 시내에서 자란 내가 그렇게 간관 농촌 생활에도 적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힘든 농촌 탄광일도 했으라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못할 게 있겠는가고 용감히 도전에 나섰다.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자고 또 더 일찍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고중에서 못 배운 수학 지식을 자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 배울 내용을 먼저 예습하면서 리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면 서둘러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혹은 기타 동창들한테 물어서라도 그날 배운 지식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야 숙제를 했고 또 다른 참고서적 문제집에서도 그날 배운 지식에 유관되는 문제들을 찾아 풀이를 많이 하면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했다. 극한과 미적분 부분에서 그날 그날의 숙제를 완수하는 외에 참고서적 문제집의 연습 문제를 무려 300여 개나 더 풀어보았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노력하고 분투했더니 기말 시험에서 여러 과목이 다행히 모두 합격됐다. 비록 여러 과목의 성적들이 우수나 량호는 없었지만 그래도 만족됐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완전히 학교 학습 생활 절주에 적응되어 기말 시험에서 성적이 량호나 우수도 있었다. 두 번째 곤란은 생각 밖으로 배고픈 고생을 좀 하는 것이었다. 아마 지금 대학교 재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돈을 더 내고 많이 사서 먹으면 될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고 말이다. 그 시절 대학생들은 나라의 혜택으로 학비와 주숙비도 내지 않았고 화식도 나라에서 내주는 조학금으로 해결했다. 세끼의 식사는 모두 학교 식당에서 했는데 학교에 혹시 일요일이면 공소사에 가서 술안주로 과자 같은 걸 사서 매대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곤 했다. 그래도 내게는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 우리 기숙사에는 연길 어느 중학교에서 교원 사업을 하다가 온 대학생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딸까지 있는지라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갈 때마다 화식 카드를 나한테 맡기곤 했다. 그러면 나는 카드 두 개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점심 세 끼를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정말 울다 웃을 일이 생겼다. 그날도
일요일 아침이어서 내가 두 사람이 몫의 아침밥을 타다가 한창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떠주는 아줌마가 종종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개 대학생으로서 카드 하나로 어떻게 밥을 두 몫이나 타먹느냐고 꾸짖었다. 다른 밥상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 망신스러웠던 나는 인증 카드 두 개를 꺼내 그에게 보이면서 우리 기숙사의 형님이 집에 가면서 나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맡겼는데 카드 두 개로 두 몫을 받으면 안 되는가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자기가 정황을 모르고 한 말이니 양해하라고 했다. 문제는 해명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밥을 많이 먹는 밥통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학교에 오기 전까지도 농촌 탄광에서 몇 달간 일하던 사람이고 농촌에서 5년이나 일하다 왔으니 그야말로 밥을 잘 먹는 밥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책상머리에서 하는 공부는 필경 농촌의 체력 노동보다는 비할 바가 아니므로 나의 식량도 점차 줄어들어 학기 말쯤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량식 표준 화식에 기본상 적응됐다. 다른 곤란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중평 분교에서의 연변대학 학생 생활의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면서 농촌의 체력 노동자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마치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 점차 적응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 본부에서 나머지 대학 생활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1982년 1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사업 일터로 나갔다.

네, 작자는 그래서 전국 대학 시험 제도를 회복한 후 젖게 대학생으로 된 자신이 하향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서 일하다 대학 생활을 시작해 봉착했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어 리원철 씨의 소필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 리원철. 소공둥이 두드리지 않아도 출세라고 시골 출신 신세에 한껏 꼬질던 아를 하늘이 봐주었는지 어렵사리 대학문에 들어섰고, 이어 저마다 선망하는 기자 직업의 행운스레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모든 게 신났고 아침이면 힘썼고 부러운 게 뭔지 모르는 하루하루였다. 그 낭만과 상상은 내가 연변일보 뉴스부에서 농촌부로 옮겨간 이듬해인 1984년 이듬해 봄까지 내쳐 식지 않고 이어졌다. 그 무렵 직장에서는 의무 헌혈 통원이 있었다. 헌혈 후유증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세간에서 직후 까부는 탁상 공론이 부정적이라 하기 편파적으로 기울까 해서 썩 석연치 않으면서도 신참이 나서지 않았고, 누가 하겠는가 하는 오기로 일찌감치 지원했다. 젊음이 넘쳐 겁날 게 없던 20대 초반 시절이었다. 나는 직장의 헌혈 지원자 10명과 함께 당시 신화가 1호 연변 1보사 맞은편 하남다리 바로 건너에 있던 주 혈액관리소로 찾아갔다. 팔을 걷고 대기하고 있는데 당시 내가 소속해 있던 농촌부의 박경섭 부주임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자는 어느새 이름을 올렸나,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인데 혼혈하면 어쩌나, 내가 대신 할 테니 얼른 빠지게 하고는 나를 대기하고 있던 줄에서 무작정

상견했다. 나는 괜찮다면서 고집하다가 박경섭 부주임이 하도 힘주어 밀어내기에 결국 빠지고 말았다. 물론 지금도 헌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 해석에는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그런 의학 상식을 모를리 만무할 박경섭 부주임일 텐데 다만 신참의 만의를 걱정하여 그처럼 헌신적으로 나왔을 게 분명하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난다. 물론 나한테 와닿은 부주임 박경섭 선배의 인간적 의리와 배려의 숨결은 결코 헌혈을 대신해준 에피소드 하나만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 무렵 취재차 혼춘에 내려갔는데 삼가자진의 한 보통 농민이 초지를 도맡고 대형 방목장을 꾸린다는 일면 톱기사 취재감이 있으니 그걸 취재해서 물고 오라는 주임의 전화를 받게 됐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에게 톱기사는 말 그대로 직업 중 첫손 꼽히는 절체절명의 중대사였고 부문이 서로 다른 편집부마다 모두 톱기사 발견과 발굴에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그만큼 톱기사를 한편 쓰게 되면 기자적 능력을 성큼 인정받게 되는 건 물론 연말 실적 평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2중 3중으로 중시받는 코너였다. 신참이 술덤벙 물덤벙 하다가 괜히 톱기사에 흥분한 나머지 일을 그르칠까 걱정스러웠는지 박경섭 부주임이 멀리 혼춘으로까지 찾아왔다. 박경섭 부주임은 우리가 묵은 혼춘 호텔에서 이 취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작업을 가근히 토의해 나갔다. 톱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 여기에 부리는 심혈을 절대로 가벼운 허드렛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긴박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면바로 문제를 잡으면 총편집이 톱기사로 씻겠다고 약속한 기사인 만큼 한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겠소. 특히 동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취재하고 집필하는가 직접 고말 요량으로 우정 실마리만 알려준 거니 이번 기회에 각별히 기자적 감각을 보여줘야 하오. 박경섭 부주임은 조선 취재에 필수적이라 할 질문 테마를 가근히 체크하고도 시름이 놓이지 않는지 한참이나 방안을 서성거렸다. 동무한테 첫 톱기사로 될 만큼 총편집이 꼭 단독 면담을 가지고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으니 알아올 만큼 다 알아와야 하겠소. 가근히 장악할수록 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요. 불가 예측적인 다양한 가능성까지 꼼꼼히 챙기라는 신신당부였다. 혼춘에서 써가지고 온 기사를 퇴근 림박에 교부하고 반개를 기다리는데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 바람으로 주임이 총편집께서 부르니 찾아가라고 손짓했다. 기다리던 순간임에도 몸이 마구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총편집이 찾을 때 불리워 가서 지하를 바라는 건 한낱 사치라는 건 온 신문사 우란에서 다 알고 있다. 대신 까다롭고 혹독한 질문이 이어지고 어정쩡하게 대답하면 낯뜨거워하는 추상 같은 꾸중이 한타스 잘해진다는 걸 각오하고 있는 게 어쩌면 불가결의 심리 작업이었다. 그래도 총편집이 불러준다는 세절이 모종의 긍정이 깔려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나 다름없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 편집 기자들은 은근히 머쓱해하고 있었다. 총편집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내가 기사를 쓴 원고지를 손에 든 채 나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기사 외에 부차적 화제 67개를 곁까지 치기식으로 연거푸 물었다. 박경섭 부주임이 미리 귀띔해 주어 사전에 파악해 두었기에 그런대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다. 대체로 총편집은 핵심 테마를 주변과의 연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는가 하는 편집 기자의 잠재적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과는 넘기었겠지 하고 일찍 쾌재를 부른다면 섣부른 착각이다. 그렇게 순순히 나를 놓아줄 만치 녹록지 않았다. 과연 그는 기사를 쓴 원고지를 흔들면서 나를 닦아 세웠다. 동무는 원고지에 몇 글자 오려놓으면 만사 대길인 줄 아오? 기자라면 사업 태도부터 똑바로 가져야지. 툭 찍어 말하자면 글자부터 단정해야 한단 말이오. 동무가 썼다는 이 글자를 보오. 이게 대학생이 쓴 글자요. 이 엉망을 누가 알아본단 말이오. 이따위로 오지럽게 갈기겠으면 쓰지 말란 말이오. 기자를 아예 하지 말든지. 들었소? 결국 속으로는 과연 명불허전이 이게 무서운 독종이구나 하고 속으로 새김질하며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기 바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내가 돌아오자 박경섭 부주임은 시무룩히 웃으며 다가왔다. 고비 무사히 넘겼겠지? 네, 욕은 얻어 터지도록 부역해 달고 왔지만 기분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이틀 뒤인 1984년 4월 24일 연변일보 화요일판에 내가 취재한 이 기사는 소사양 천문호 한성범 형제 방목지 2000헥타르 도막고 상품소 대량 생산해라는 표지로 일면 톱기사로 실렸다. 보젓하게 내 이름으로 나갔다고 해도 실은 박경섭 부주임의 지혜를 딛고 잉태된 작품이었다. 다음 해 4월에 나는 새로 창간된 길림신문사에 옮겨오면서 아쉬운 대로 박경섭 부주임과 갈라지게 됐다. 직장이 다르다 보니 길에서 흔치 않게 오랜만에 만나도 수인사나 나누고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는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제 딴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허둥지둥하는 사이 40년이 넘는 추나추동 세월이 훌쩍 흘러갔다. 퇴직 후 나는 그동안 경황 없이 살면서 박경섭 부주임과의 만남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죄책감에 부끄러움을 아는 채 댁을 찾아갔다. 어느덧 80고개를 넘긴 박주임의 머리는 온통 눈부시도록 희끗희끗해졌어도 워낙 미남형으로 굳어진 준수한 얼굴에는 여전히 훈훈한 젊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방정맞게도 그날따라 혈압이 불시로 무섭게 올라가는 바람에 나는 오랜만에 만난 박주임과 아파트 현관에서 몇 마디 못 나눈 채 병원으로 부랴부랴 떠나가게 됐다. 들여다보면 얼굴이 간지러워 나는 싱그러운 만남이었다. 하도 미안해서 지난해 국경절 무렵에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도 나의 사정으로 박경섭 부주임 부부와 사진 한 장 남기고 이야기는 오래 나누지 못하고 말았다. 대신 나는 또 빚을 지게 됐다. 박주임은 내가 들고 간 소정의 선물은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으면서도 내가 갖고 간 용돈을 건네려는 순간 어느새 먼저 탁자 위에 진작 준비해두었던 500원을 기어이 나의 괘춤에 찔러주었다. 뿌리쳐도 도무지 안 됐다. 갖고 간 돈은 하도나 집요하게 뿌리치기에 건네지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사은으로 드리는 돈이라도 상대가 철통같이 틈 안 내주면 도무지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 처음 박경섭 부주임한테서 새삼스레 읽을 수 있었다. 40여 년이 흘러간 지금에도 박경섭 부주임은 이미 퇴직까지 한 당년의 부하를 그냥 썩 어린 후배로 아끼고 있었다. 회포도 풀지 못한 아쉬움에 나는 직장 생활에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 사랑을 뿌려준 선배님들과 세간의 어른들을 기리어 몇 해 전에 썼던 글 어른을 보내주었다. 물론 글에는 박경섭 부주임과의 연분을 다룬 부분도 있었다. 게으르다 못해 간행물에 실려서 다섯 해만이었다. 항상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어 올 초겨울에 나는 박주임 사모님 앞으로 겨울철 털 스카프를 주문해 보냈다. 박주임은 사모님이 택배로 받은 양털 스카프를 두르고 찍은 사진과 함께 위챗으로 말하면 짧다하기 어려운 글을 보내왔다. 어른을 읽은 소감도 있었다. 오후 4시 30분에 부치원 목도리를 받았어. 마누라는 남력 한 끝에서 명품을 사보내주니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을 준 같아서 무척 송구해야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넘치게 받은 것 같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말자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만. 그때 보내준 어른이라는 글도 고맙게 읽어보았소. 거의 다 잊어버렸댔는데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주어 감회가 새롭구만. 그래서 나와 관련한 일이라도 곁들여주어 감사하오만 나에게는 과분한 필묵이어서 부끄러웠소. 농촌부에서 부주임이라는 감투를 몇 해 달고 다녔어도 기실 부주임 구실은 제대로 해본 같지 않소. 나가면 취재하고 들어오면 편집하고 다른 편집 기자들과 거의 같이 뛰어다닌 갔소.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편하고 좋았소. 그래서 나는 부주임이라는 부름이 민망하고 싫었소. 당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민족신문사업에서 젊은 시절부터 일생의 혼신을 묵묵히 불살라온 한 언론인의 다이 추종을 불허하는 샘물 같은 고백이었다. 자신을 한껏 낮추는 아량에 고개가 숙여졌다. 저도 모르게 이쁨 자랑에 급급해할세라 봄 기별만 알리는데 골몰하면서 눈서리 속에서도 타고난 운치를 잃지 않은 매화같이 모나 닥치는 대로 부딪혀보고 싶었던 젊은 투지에 신심과 용기를 뿌려주고 힘차게 불을 지펴준 어르신들이 그지없이 고맙고 숙연해진다. 이리저리 흩날리는 깃털 눈을 바라보다가도 키보드를 한참이나 여념없이 두드리다가도 홀째 보이지 않은 어른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오늘을 상기하면 금시 온몸이 따스해 난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 10년만 젊어도 김응준. 한 10년만 젊었으면 더더욱 좋으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저 하늘 나는 구름을 타고 청문의 열쇠 쥐어보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삐뚤어진 광풍에 잃어버린 나이 조금이라도 되찾아오고 영혼의 청춘 좀 더 이어가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삶의 구도를 다시 짜고 황혼이 저물어 오기 전에 어느 작은 산마루라도 오르련만. 나이가 원수다 하지만 이 원수와 길동무하여 남은 분초 쪽에서 먹는다.

까마귀 최화길. 아침에 일어나면 어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까옥 까옥 까마귀 우는 소리.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에 몇 번은 침을 세 번 뱉으며 불만을 요실히 토했는데, 매일 듣다 보니 그 노릇도 무척 지겨워 그만두었다. 하루하루 다른 기미가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왜 애매한 까마귀 울음소리에 민감했던가 하는 후회이다. 무관한 까마귀 울음소리에 하루의 기분을 잡치던 어제가 우려시 떠오르며 씁쓸해하다. 누군가의 타고난 목청까지 나무람한다는 건 도의를 넘어선 불장난이고 치매이다. 나도 누구에게는 까마귀가 아닐까.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는 귀한 아침이다.

도망간 조약돌 리정희. 너를 삼켜 돌바위 쏘러 가며 천리를 헤엄쳐 도만강 자갈밭에 몸 던졌어라. 세모난 돌도 네모난 돌도 둥그런 돌도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표정은 같았어라. 뒹굴고 찢기며 부서지고 갈라진 산통뿐만 그 고통 너는 끝내 참아 짠 눈물 볼을 타고 흘렸어라. 가름하고 길쭉한 둥글 납작한 청자빛 조약돌 그 다양한 모양의 눈을 보면 모난 곳 하나 없어라. 서걱서걱 갈고 헹구며 묵묵히 가슴 기우며 이 밤도 물살 없고 천하를 품었어라.

꽃 이문수 너의 생각이 내게로 와서 봄이 되고 가을이 되듯이 나의 생각이 너에게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아프게 피어서 애처롭게 날리는 꽃잎을 보며 눈시울이 젖어 드는데 지는 꽃은 정작 슬프지 않다. 피었다 지는 것이 숙명인 것을 뜨겁게 만나 뜨겁게 사랑할 것 이별 앞에서 모든 만남은 눈부신 것 봄꽃이 봄에 피듯이 너에게서 피는 나꽃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사귄 후가복이 5일 도문 화학공업단지에서 대상건설과 정밀화학공업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좌표와 산업토대 비교 우세 입각해 정시를 모아 투자 유치를 다잡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하며 더 많은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건설 속도가 나도록 주동해 화학공업단지를 현역 경제의 새로운 장성국으로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락 중합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활성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닐 가공과 고무 제품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여러 번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점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외벽 보온, 설비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일기 대상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연산 15,000톤 고급 첨가제 생산 대상을 현재 전단계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본 대상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막힌 고리를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품은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중요한 중간재로서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향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있기에 시장 수요가 비교적 많고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설계 방안을 다같이 완성하고 연구 가능성 보고 론종과 공장 건물 설계 심사 사업을 전해 대상에 조속히 착공 건설되기 힘써야 합니다. 길림 가화 폐플라스틱 화학순환 이용 일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건설 진척과 설비 구매,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순환 재이용할 수가 있어 환경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시범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연내 조업 목표를 조준하고 공장 구역 및 그 주변 환경 승격 해조를 다잡는 등 재반 사업을 잘해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주와시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자귀하고 봉사를 잘하며 대상 시공 수요를 제때 료에 파악하고 용자 대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부딪힌 기업의 실제 곤란을 조율 해결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길림성 첩항 과학기술위원회에서나 기존 공장 건물을 이용을 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 수지 두 개 대상을 배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가보니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기업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 건물 개조 시공을 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 설치와 시험 조절 조직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무지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대상이 건설이 되면 하루에 300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년간 950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 화학공업단지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지대과 고체 폐기물 처리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과 설비 구매, 인력 채용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과 시공 단위에서 동북 지역 겨울철 전에 효과적인 시공 기회를 다잡고 기계와 인력을 동태적으로 추가 배치하며 기초 시공 등 작업을 병행해 대상의 조속히 실물 형상과 주체 골조를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는 정밀화학공업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그 발전의 질과 효익은 도문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직결이 됩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에서는 경제발전 주진지 직책을 견결히 짊어지고 대상이 관근이라는 이름을 동의 없이 견제하며 인류화학공업단지를 기준으로 지역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3년 단지 장대 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기업 봉사 등 주요 책임과 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실속 있게 일을 하여 단지 발전의 속도를 내고 기세를 이루며 성격과 순위 향상이 되도록 주동을 하고 도문 나아가 전주 경제 상승에 대한 지탱력과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상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막힌 고리를 잘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수속 처리 등 관건 고리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오고 책임 분공을 명확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백방으로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제약과 장애를 없애고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대화학공업 대상을 깊이 연구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급 중대전략 중점계획 방향을 조시하고 대상 비축과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잘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실물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화학공업단지의 적재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종적 연결과 부대 배치 횡적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단지 내 기존 기업들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여러 형식의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하고 원료약 제재, 기능성 고분자 재료 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 분해를 긴밀히 둘러싸고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을 하며 목표 기업을 밀집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자세히 분석 판단하고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견항을 하여 유치함으로써 화학공업단지 산업이 군집발전 대세를 이루고 군집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도무시 당의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올해 고전명곡 붉은 해변강 비투네가 창작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화룡시 숭선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은 장거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붉은 해변강 비투네 개를 보도를 내와 한 곡의 노래와 한 고장에 얽힌 6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한 곡의 노래와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331 국도 화룡시 숭선진 구간을 찾는 자가 운전 관광객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곳의 변경 풍광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불려온 붉은 해 변강 비투네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왕홍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오늘날에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붉은의 소산내 천리변강 비투네 지난 세기 50년대 이곳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첩첩산 중에서 지혜롭게 두만 강물을 60m 높이 끌어올리고 17.7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해 벼를 심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상천초는 해발이 600여 m 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두만강은 바로 산기슭에서 흐릅니다. 강물이 눈에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한전 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입살로 쌀밥 한 끼 먹어보는 것은 농사꾼들이 몇 대를 두고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연변주 초대주장 주덕해는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이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로 하나를 내 물을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착공됐고 300여 명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없어 전부 곡괭이와 삽, 어깨에 의지했습니다. 수로에는 100여 마디 주철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매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었습니다. 산길로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전부 사람들이 1.5km 밖에서 운반해온 세멘트와 모래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어 공사장까지 날랐습니다. 원봉구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곽윤타입니다. 기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 사람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소술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폭파에서 떨어진 돌은 두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등에 저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고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주민들은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구령을 외치며 모두 함께 힘을 냈습니다. 1958년 5월 원

안범과의 물이 통했습니다. 물이 처음 통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수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450헥타르 밭이 논으로 변했고 상선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심은 벼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됐습니다. 이 수로는 장백산 아래 제1수로로 불렸습니다. 건설된 시기도 하남성 홍기거보다 빨랐으며 전국 각지 수리삼일꾼들이 찾아와 참관했습니다. 원봉고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로에 물이 통한 지 8년째 되는 해 작사자 한윤호는 숭선을 찾아 수로를 건설한 대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던 장면들은 이후 모두 이 노래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 가사에 험산을 파헤쳐는 절벽에서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던 모습이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내는 바로 원봉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1966년 이 노래는 처음 조선어로 불렸습니다. 1968년 한윤호가 다시 가사를 쓰면서 붉은 해 변강 비추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60년 동안 이 노래는 두만강 기슭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6년에는 화룡시 시가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중국음악가협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음악명함에 입선됐습니다. 이 노래에서 부르는 것은 바로 수로 건설자들의 생활입니다. 물은 산으로 올라갔고 변은 논에 심어졌으며 흰쌀밥은 식탁에 올랐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원봉거는 제4차 전국 문물 전면 조사 길림성 중대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원봉거 전람관과 전망잔도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됐습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민박, 관광 쉼터와 논 카페가 마을에 들어섰고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촌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로물은 여전히 산을 향해 흐르고 있고 노래 속에서 부르던 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가운데 하나인 별빛 아래 음악회가 일전 연길 해란 명주탑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음악 공연, 흥미진진한 소통 체험 등을 결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외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을, 별빛을 주제로 곡을 연주하자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청년 악대가 무대에 올라 로크, 민요, 대중가요 등 여러 가지 품격의 노래를 부르며 전반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공연 틈새는 광대 배우가 아래 관중들과 흥미진진한 교류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음료와 간식 매대가 마련돼 커피, 따뜻한 음료 등이 제공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손에는 국기를, 다른 한 손에는 형광봉을 흔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산동 덕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길꼬치구이,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악회 분위기도 아주 좋고 현장 환경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당위 선전부 문화처처장 양설화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경절 분위기와 결부해 도시 지표, 밤하늘 아래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중들이 별빛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 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0월 중하순부터 토크쇼, 만담 등 활동을 잇따라 선보이며 야간 문화제품 행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변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함으로써 야간 경제의 질적 제고와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기간 연결시 1978 문창원 내 예랑예술전람관에서 국경 산하유광 불빛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빛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벽 빛 투영

방식으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전시 스크린으로 삼아 몰입형 육안빛과 그림자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4개 장으로 구성됐고 조선족 민족무용, 만화, 공룡 등 화면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국풍과 동심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입니다. 이 활동을 개최한 것은 당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야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연길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기 바랍니다. 연변종전 커션팀이 6일 저녁 7시에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날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0: 연민라디오 조선어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사태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어르신들께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도 저희 생방송 열선전화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추천을 했던 제품도 좋고 궁금한 제품도 좋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문의해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이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예, 그리고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에는 또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1: 예, 지난 시간에 그 검은깨 가루를 소개해드렸는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방송뿐만 아니라 또 소문을 듣고 매장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예, 그 특별 활동은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라, 예,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먼저 우리 검은깨 가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검은 깨가루,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좋은 깨가루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1: 예, 그렇죠. 우리 중년이 지나면 또 몸 상태가, 예, 젊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예. 이제는 뭐 기름진 고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또 싱겁고 영양가가 많으면서도 또 잘 소화되는 게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그래서 또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밥하기도 귀찮고 이도 좋지 않고 또 소화도 약해져서, 예, 영양 보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0: 네.
1: 게다가 또 우리 설탕 걱정 또 재료 걱정까지 하다 보니, 예, 뭘 먹을까 정말 난감할 때가 많죠. 예.
0: 네.
1: 그래서 우리 영광우선이 검은깨 가루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검은 깨가루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마트에 가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광우선의 검은 깨가루를 추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1: 예, 이 검은 깨가루는 그냥 검은 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호두, 오디, 흑미까지 더했습니다. 예. 정말 대표적인 검은색 보양식품이라 할 수 있는데, 예,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드시기는 쉽지 않죠. 예.
0: 네.
1: 각각 드시면 아무래도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예, 그 흡수율도, 예, 떨어지게 됩니다. 예.
0: 이 마트랑 가보니까 이런 재료들을 가루를 내주는 곳도 두루 있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예,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검은 깨랑 호두를 사다가 집에서 갈거나 가루를 내는 가게에 가서, 예, 가루를 내서 그리고 또 저절로 배합해서 드시는데, 그 배합이 맞지 않으면 우리 그 맛도 거칠고 쉽게 상해서, 예, 몇 번 못 드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까운 것은 또 물론이고 자체로 배합하면, 예, 그 비료를 잘 몰라서 영양 그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가공 공예에 따라서 오히려 기름이나 당분을 과하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이 제품은 우리 과학적인 비율, 예, 그리고 저온가공, 영양보존, 예, 그리고 우리 무설탕 레시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식단에 아주 딱 맞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이 제품이 왜서 좋은지 하나하나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 예, 그 첫 번째는 검은깨입니다. 예. 검은깨는 오곡중 보양이왕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중장년층에 아주 좋습니다.
0: 네.
1: 여기는 우리 불포화 지방산, 칼슘, 예, 그리고 철분, 비타민 E, 예, 세사민 등 항산화 성분이, 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예, 가장 큰 문제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뼈건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검은깨의 칼슘 함량은 일반 곡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꾸준히 드시면, 예, 부족하기 쉬운 식이칼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은깨는 그 성질이 따뜻해서, 예, 차갑지 않고 위장에 자극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 위장이 약한 분들도, 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0: 네,
1: 또 몸을 따뜻하게 보양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핵심 재료는 호두입니다. 예. 호두 하면 우리 두뇌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또 뇌와 신경에 필요한 인지질이라든지 또 알파리놀렌산 식물

0: 물산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예, 반응이 느려지고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예. 이게는 일상 영양 섭취 부족이 예. 아,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또 퇴직 후에 또 가사일이나 예, 손주를 보느라 정신없이 예, 바삐 돌아치고 있죠. 예. 머리는 많이 쓰는데 정작 그에 맞는 영양 공급은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호주 영양을 섭취하면 신경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예, 일상의 정신 상태를 개선해서 예,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그 호두를 초미세 분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딱한 호두 본연의 그 질감은 없습니다. 예, 씹을 필요 없이 소화가 잘 돼서 이가 약하거나 또 위장이 변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예, 호두의 영양을 그대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검은깨와 호두 듣고 보니까 정말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요. 그럼 또 왜서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0: 예, 세 번째는 또 오디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뽕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네. 예, 많은 어르신들이 오디의 영양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새콤달콤한 과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오디는 우리 약식 동원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예. 네. 여기는 우리 고활성 안토시아닌 다양한 아미노산,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우리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예, 그 로화를 늦추고 우리 기혈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기색이 칙칙하고, 예, 자주 피곤하고, 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이 오디를 꾸준히 드시면, 예, 몸이 부드럽게 사용되고, 예, 점점 더 건강한 혈색을 예, 네.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리고 또 오디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서 설탕을 넣지 않아도 예, 충분히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또 우리 장수의 쌀이라 불리는 그 흑미, 예, 흑미 있잖아요. 흑미도 들어있습니다. 예.
1: 네.
0: 흑미는 우리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우리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예, 장 운동이 느려서 변비나 예,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흑미의 거친 식이섬유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장을 부드럽게 정리해서 예,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때문에 저희가 오늘 추천하는 우리 무가당 유기농 예, 실륨 검은깨 호두 오디 가루는 정말 식사 대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1: 중노년층이 선호할 만한 그런 제품 검은 게식.
0: 예, 그렇죠.
1: 검은색 식품이 네 가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0: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신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예로부터 우리 검은색 음식들은 우리 콩팥, 예, 신장이죠. 예,
1: 검은깨뿐만 아니라 콩도 그렇잖아요.
0: 예, 검은 콩도 그렇고 우리 신장을 보호해 주는 데는 아주 좋은 우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또 날씨도 점차 추워지고 있는데. 예, 겨울이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보호해줘야 할 것이 신장입니다. 예. 중의학적으로 보면 또 검은색 음식이 신장에 좋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저희 우리 무가당 유기농 실륨늄 예, 검은깨 호두 오디가루는 정말 예, 가벼운 우리 겨울 보양식이라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예.
1: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 보양식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특별 활동을 할 때 사두고 겨울까지 쭉 뭐 드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거.
0: 그렇죠. 요즘 또 우리 특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검은깨 가루는 원래는 하나에 29원 90센트인데, 예. 저희 영광 우선에서는 우리 국경절 그리고 우리 추석을 맞아서, 예. 또 특별 행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예. 예전에는 우리 방송에 참여하셔야만, 예. 생활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추석 기간이나 국경절 기간에 예, 오시면 우리 가게 오시면 29원 90전에 누구나 예, 쇠곽을 사갈 수 있습니다. 예.
1: 그건 전화 안 해도 쇠곽 전화 주면 내가 드릴 수 있나요?
0: 아,
1: 오늘 전화 주면 예. 드릴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추석 25일 뭐 국경절이 돼서 뭐 국 연휴가 쭉
0: 그렇죠. 예. 그 기간 오시면 예.
1: 전화 안 해서도 뭐 세계
0: 예. 오시는 모든 분들 예, 다 쇠곽을 드리겠습니다. 예.

0: 80권, 90전의 3개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시간도 좋고, 뭐, 국경절 연휴도 좋고, 뭐, 쭉, 드린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셀리늄이 대체, 어떤 건지, 뭐, 아직 모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셀리늄은 한어로, 푸시라고 하죠. 예. 네네. 근데 우리 이 제품에는 우리 유기농 셀륨, 예, 보리 싹분 말이 초과됐습니다. 예. 셀륨 보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또 우리 요즘 보면 훈천에서 나오는 뭐 셀륨 사과라든지, 그리고 또 뭐 셀륨 달걀, 셀륨 쌀, 이런 제품들 많이 있죠. 예. 그만큼 우리 셀륨이라는 이 영양소가 그 곽강을 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정확히 우리 셀레늄이 왜 중요하고, 예, 왜 성장성이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지, 예. 우리 이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핵심, 예, 미량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서, 예,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나이 들수록 또 체내 셀레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네. 셀레늄은 우리 몸이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서, 예, 중장년층의 면역력을 높이고, 예, 신체 기능을 지키고, 또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소에 먹는 밥과, 예, 반찬으로는 그 셀레늄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제품은, 예, 여기 셀레늄이 첨가돼서, 예, 한 잔만 마셔도, 예, 하루에 필요한 우리 셀레늄을 정확하게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침 한 잔으로 아주 간편하게 셀레늄 보충이, 예, 완성되는 겁니다. 예.
0: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 오리 분말은요 모두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었고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도 없고 또 뭐 설탕까지 넣지 않아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뭐 좋은 제품이죠 이거.
1: 그렇죠. 예. 우리 시중에 파는 검은깨 가루는 대부분 너무 달아서, 예, 젊은 분들도 먹다 보면 느끼할 때가 많습니다. 예. 네. 특히 우리 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아예 드실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무설탕이라서 혈당이 걱정되거나 당분 조절,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예방에 신경 쓰시는 우리 중장년층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0: 그래요. 영양도 알차고 더 건강 음식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1: 예, 맞습니다. 이 제품은 또 어르신들의 생활에 딱 맞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개별 소포장. 예. 자그마한 포장 위에 그렇게 개개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네. 한 봉지가 1인 1회 분량으로, 예, 개별 밀봉, 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0: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2: 예, 호두 깔고 무수고 섞은 겁니까?
1: 예. 그러니까 호두, 그리고 검은깨, 예. 그리고 이제 그 흑미, 예.
2: 예.
1: 그리고 우리 오디, 예, 다, 예, 예, 검은 식품이죠. 예, 네 가지가, 예, 섞여서 있습니다.
2: 오십니다. 예. 그래, 추석에 가면 다 줍니까? 어느 사람이나 다 줍니까?
1: 추석에, 예, 추석하고 국경절 기간에 오시면 29원, 예, 90전에, 예, 원래는, 예, 두 곡을 드리는데, 예, 예, 누구나 오시면 다 세 곡을 가져갈 수가,
0: 예,
1: 있습니다.
0: 예, 커플 혜택이에요.
2: 그러니까.
0: 예. 찾아주시고, 예.
2: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세요?
1: 위치 우리 그 인민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2: 예, 그건 압니다.
1: 예, 거기서 우리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2: 예, 그 니과병원.
1: 맞습니다. 그 니과병원하고 우리 단위 사이, 그, 그러니까 우리 인민텔레비전 방송국 그 사이 골목입니다.
2: 그 이름은 뭡니까?
1: 영광우선.
0: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예, 예, 간판을 그렇게 썼어요. 연변 텔레비전 영광우산.
2: 썼습니까?
0: 예. 영광유쇠.
2: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 얼마인가?
1: 268-0999번, 268-0, 쌍거지요. 예, 0.
2: 0.
1: 268-0, 그리고 93개입니다.
2: 268-0999. 링조조조.
1: 예, 예, 예.
2: 알류바 링조조조.
1: 예, 오셔서, 예, 찾지 못하겠으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0: 네, 예. 거기, 예, 일꾼들이, 예, 나가서 마중을 할 겁니다.
2: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세 봉지씩 주겠습니다. 예.
1: 예, 29원 90전에,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명절 잘, 예, 보내시고.

0: 참 뭐 여러모로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호두깨 뭐 깨가루 여러 가지 제품이 또 들어갔고 먹을 만하고 식사 대용으로 뭐 고혈압에다 고혈주 고혈당 예방에 신경 안 쓰셔도 중장애층이 아주 좋다는 제품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건강 음식이라 해서 어떻게 좋은지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계속 하겠는데 예, 우리 이 제품은 1인 1회 분량으로 예, 개별 밀봉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딱정량이라서 위생적이고 예, 습기 차단도 잘 돼서 그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 귀찮고 또 주꾸리기도 번거울 때 예, 그냥 한 봉지 뜯어서 예, 한 우리 80도 되는 뜨거운 물에 붓고 몇 초 동안만 써면 바로 한 끼 영양 식사 예, 아침이 완성됩니다. 예.
0: 편리하죠, 진짜. 예, 원가는 하나에 2원 29원 90전이 있잖아요.
1: 예.
0: 중량이 어떻습니까, 이거?
1: 예, 어떤 분들은 또 우리 29원 20전에 세계를 드는, 에이, 그게 뭐 또, 뭐. 양이 얼마 안 되겠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0: 맞아요.
1: 예, 이 제품은 우리 한 곽당 500g 한 근이죠. 예.
0: 그렇죠.
1: 예, 총 20개의 작은 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아침마다 드시게 되면 예, 한 곽 한 20알 드실 수가 있죠. 예.
0: 맞아요. 이 양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은 하나 500g에 한 근이죠. 29원 90전이라 해도 뭐 비싼 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저희는 영광 우선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시장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1: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우리 예, 평상시에도 그냥 원 플러스 원, 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데, 우리 추석하고 우리 국경절 기간, 예, 또 특별 행사를 해가지고, 예, 오시는 분마다, 예, 29원 90전에 세 곽을, 예, 드리게 됩니다. 예.
0: 맞아요. 세 곽입니다. 그러니까, 오, 세 곽. 저희 생방송실에 뭐, 지금 참여를 해서도 좋고, 어, 그러면 또 파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본 조명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전화 주신 분은 기다리고 싶네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쉽게 드실 수 있는 영양 만점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가루. 정말 싼 가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뭐 지금 시간대가 지금 열려져 있고요. 아, 저녁 7시 39분을 넘어섰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예, 방송에 참여하셔도 되고 예,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방송에 참여하시라는 거는 혹시나 뭘 예, 이 문점이 있거나 예, 예 물어볼 거 있으면 예, 방송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예, 물어보시길 바란데 예, 우리 또 이 이 검은깨 가루는 예, 여기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또 검은깨 호두 어디 예, 또 흑미 이 네 가지 검은색 영양 식품들이 예, 들어있고 또 거기에 셀레늄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0: 글쎄요,
1: 예.
0: 귀한 셀레늄.
1: 예, 그래서 한 잔으로 여러 가지 영양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는 정말 예, 편리하고 건강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말 드시기도 쉬운데 뜨거운 물만 붓으면 예, 바로 그 완성이 되는 간편한 식사를 예, 언제든지 예,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예. 또 이가 약해서 우리 갱과 뇌를 씻기 힘드신 분 예, 또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예,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0: 네, 그래요.
1: 부드럽고 고소해서 그 목넘김도 아주 좋습니다.
0: 네, 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셔서 제품을 받아가셔도 좋고요. 생방송실 전화 참여 함께. 그리고 앞에서도 저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추석과 명절, 국경절 사이에는 29원 90전이면 세곽을 드린다고 했어요.
1: 예, 예.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셔야만 세곽을 드셨는데 우리 또 우리 명절 혜택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0: 예. 첫날 저희 방송이 인기가 음원해서 하루 저녁에 뭐 전화 17통을 받았죠.
1: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또 우리 드셔본 분들이 많은
0: 맞아요.
1: 만큼 또 그 후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0: 맞아요.
1: 맛도 좋고 영양도 우리 섭취도 되고 예.
0: 네, 요즘 뭐 인기가 대단한 또 제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1: 예, 또 우리 예, 가게에서 가장 인기 제품이죠. 예.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0: 네.
1: 예, 저 비 제품을 오는 사간 분들은 이미 다 효과를 보고 자꾸 더 구매하려 하는데 지금 예, 육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긴장한다 이 제품이가 예.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 장건강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죠. 예.
0: 네.
1: 물론 운동과 식습관도 필요하지만

0: 만 여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수가하면 보다 쉽게 예,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 건강을 위해서 칼슘, 예, 비타민, 방향성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예, 마음 상태는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또 피곤하고 또 힘들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우리 면역력도 쉽게 떨어지고 예, 안색도 안 좋고 예, 우리 위장도 자주 말썽을 부르는데 예,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진실을 예, 알려드리려 하는데 우리 만병은 정말 우리 장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장은 우리 인체 건강이 총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비나 설사, 예, 배도파는 그냥 병으로 옮기고 참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간 장이 좋지 않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보고 넘길 일이 아니죠. 예. 이런 문제는 전신도화, 예,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이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만병의 세장, 만성질환의 근원을 잡음에 있어서 장 건강이 중요하죠. 장 건강을 지키려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 말씀인데요.
0: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오랜 세월 장내 세균이 혼란스럽고 예, 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무세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국인들에게 딱 맞는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엄선해서 특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중국인 맞춤 고활성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원가는 한 통에 원래 299원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방송국에서 예, 우리 민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특별히 예, 100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예.
1: 네.
0: 쿠폰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할인해서 예, 199원에 드립니다.
1: 네.
0: 예, 거기에다 우리 또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1+5에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더 드리게 됩니다. 예.
1: 네.
0: 그러면 우리 199원에 여섯 통을 사가게 되는 셈이죠. 예.
1: 그래.
0: 정말 이런 혜택은 우리 다른 어떤 매장이나 플랫폼에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죠. 예. 우리 청취자들만 위한 특별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영광우선 생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인데요.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게 두 대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현물 명액을 받아가시고 전화 주시면 안 돼. 선물 명예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0: 작품은. 그렇죠. 예.
1: 그런데 이미철 선생님, 우리 이 장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게 꼭 이렇게 뭐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0: 예, 지금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뼈 건강이나 혈관 건강, 우리 뭐 심폐 건강, 예, 많이 중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장 건강은 예, 홀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은 인체에서 정말 가장 큰 소화 흡수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뭐 밥이나 채소, 고기, 예, 모든 건강 기능 식품과 영양제는 다 우리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1: 네네.
0: 예, 예를 들어 장이 나쁘고 예, 세균이 혼란스럽다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와 우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해야 됩니다.
1: 오.
0: 예,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헛되이 낭비가 되죠. 예. 또 돈을 낭비하는 것은 또 뭐 괜찮은데 야, 또 다른 뭐 예, 좋지 않은 예, 가짜 제품이나 질 나쁜 제품 싸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개선이 안 되고 네. 예 그럼 또 애나죠. 예.
1: 예.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그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2: 그 면역 영양제 남미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복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어느 영양소를 말합니까?
2: 남미의 방법.
0: 란메이?
2: 예, 란메이 방수 눈의 영양제.
0: 눈의 영양제? 란메이 우리가 소개한 적 있습니까?
2: 아니, 거기서 파는 게 있는가 내가 물어본다.
1: 란메이 요가라는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0: 란메이
2: 방수
1: 규.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눈 제품이라는데 아, 예.
1: 응담 명안 얘기 돼서 소개를 했고요.
0: 아,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 안에서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예.
2: 없습니까?
1: 뭐 예. 있던가요?
0: 그냥 우리 눈에 좋은 제품은 우리 지금 웅담 명안에 가고
1: 예.
0: 그리고 아. 예.
2: 그 라면의 방수 앞으로 디레엄 좋겠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 다 잡수됐구만.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의견 드려보고요.
0: 네. 예.
2: 그리고 그 양나 있지 않습니까?
0: 예, 양나 예.
2: 양매 반이 있습니까?
0: 예, 산양분유.

0: 있어요.
1: 그거는 값이 얼마나 하는지.
0: 예, 그거는 지금 199원에 두 통, 예, 두 통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니까 얼마나 되니까 한 명이?
0: 그게 지금 400g입니다, 한 통에.
1: 그럼 두 개에서 한 800g에 200원이니까, 그래서 200원.
0: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1: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지금, 오늘에는 지금 다른 제품을 설명하고, 예,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시면,
1: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한번 시간 되면 국경절 연휴 그 사이에 왔다 가시고요.
0: 예, 한번 오셔서 예.
2: 여러 가지 제품이
0: 그리고
2: 있습니다.
0: 그리고 뭐 또 눈에 관한 다른 제품들로 있으니까
2: 어머니께 또 예, 한번 그 와보시고 대해서 또 제기도 해보고
0: 예.
2: 매장 예. 인원들이 있으니까
1: 수고하시오.
2: 예,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2: 맞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1: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1: 그 프로파이틱스라는 거
0: 예예예 예.
1: 그게 무슨
0: 예.
1: 뭐 액체입니까 가루야?
0: 가루입니다. 예 가루.
1: 가루입니까?
0: 예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송 것이 비뚤비뚤 다 기억 못했는데
0: 예.
1: 195원에
0: 199원에 예.
1: 예 99원에
0: 여섯 곽을 드립니다. 예 여섯 곽.
1: 여섯 한 곽이 수량 얼마나 됩니까?
0: 한 곽이 이제 얼마 했죠? 한 곽이 다 그 작은 포장인데, 예, 한 15개쯤 들어있습니다.
1: 한 곽이 15개?
0: 예, 예, 예, 예.
1: 아, 예. 그러니까 거기 아무 때나 가됩니까?
0: 예, 아무 때나 오세요.
1: 내일부터
0: 8시부터, 예.
2: 오후 5시 사이까지.
0: 예.
1: 아, 내일부터라도 됩니다.
0: 예, 예, 예, 오세요.
2: 2680999번. 전화 예. 연결해서 어떤 예. 시간대인가 누가 있는가
1: 6899번님
0: 예예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2: 매장도 둘러보시고 오셔서 뭐 이런저런 제품도 뭐 구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어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려도 다른 분들도 뭐 거기서 이제 호감 가신다는 제품이 있으면 아마 또 구입도 해드릴
0: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한테도 뭐 이런저런 제안도 주시고
2: 맞아요,
0: 예
2: 맞아요.
0: 요구되는 약이 있으면
2: 가장
0: 또 예.
2: 저희들이 소개하는 제품은 가장 싸고 신뢰 믿음이 가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국에서 방송국에서 추천한 제품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2: 다음 전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말씀 주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예.
3: 예. 이제 거기서 그런 뭔가 그런 그게 그런 락토미 단계 그런 유산균이 될까?
0: 예. 유산균 맞습니다. 예. 프로파이터스 예. 유산균입니다. 예.
3: 이게 암 때나가 뭐 쌀 수 있습니까?
0: 예. 쌀 수 있습니다.
3: 네,
2: 또 전화 연결이 됐고 해서 우대 가격도 이제 따라가고
0: 그렇죠. 예.
2: 참여하신 예. 분들한테 그리고
3: 네 전화번호 들어가시거나요.
0: 예.
2: 맞아요.
0: 예.
2: 맞아요.
0: 예전에 오셨어요?
3: 예, 예전에 그런 거 쌌습니다. 과자하고 그다음에
0: 아.
3: 깨.
0: 아, 예.
2: 잘하시네요. 그 예. 지점도 예. 가격도.
3: 두 가지를 싸고 그다음에 또 이거 유산균 이거 싸다 그래요.
0: 예, 유산균은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지금 예. 그게 자꾸 제품이 또 허가돼가지고 예.
2: 그 전에 전화 주거나 왔다 갔다 하면 회원 가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3: 예, 거기 회원이 돼서
2: 어우,
0: 예,
2: 혜택을
0: 예.
2: 많이 벌 수 있습니다.
3: 어제 자꾸 두문두문 이렇게 배라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3: 예,
2: 장 건강에 좋은 제품이죠. 예,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찾아주시고요.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예.
2: 네, 그래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장내세균이 균형이 우리 몸의 저항력 감기 잘 걸리는지 또 알레르기가 있는지 또 뭐 지금처럼 환절기와 노화를 견딜 수가 있는지 직접 뭐 결정한다는 어떤 뭐 그런 좋은 영양소도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이거?
0: 예, 우리 쌍은 제일 큰 우리 해독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독소도 여기서 다 배출될 수 있고 우리 몸이 뭐 대사 지각이라든지 네. 음식물 잔류 예 그리고 대사를 해서 나오는 우리 폐기물 등등이 다 우리 장을 통해서 배출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이 통하면 온몸이 가볍고
2: 그렇지.
0: 예 장이 막히면 온몸이 독소가 쌓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큰 병이 없는데 왜 자꾸 피곤하고 우리 자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낯색도 칙칙하고 또 입냄새도 나고 예 어디인지 자꾸 보디 자꾸 불편합니다 예 자꾸 이런 이문이 많은 분들이 예, 종종 있습니다. 예,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장의 쪽수가 많이 쌓이고 그 장내 세균이

0: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래 할 수 있습니다. 네,
1: 장독소 그래 제거 세균 불균형 때문에 설사나 심한 통증이 없으면 뭐 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이 오래도록 좋지 않다 보게 되면 온몸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죠.
0: 예, 우리 아주 경미한 장 문제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예 전신 위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소화계통이 예, 악순환하게 됩니다. 예. 우리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식후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조금만 먹어도 예, 배부르고 또 변비와 묽은 변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1: 네.
0: 시간이 지나면 우리 비위가 점점 약해져서 무엇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예, 보충도 하면 할수록 더 허해지고 예, 관리할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 네.
0: 두 번째는 또 체내 독소가 축적돼서 우리 몸이 노화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지고 예, 유해균이 번성하면 예,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서 부패하고 발효되어 예, 대량의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 네,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혈관을 뚫고 우리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액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장기도 가고 예. 뭐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입냄새, 체취, 대변 악취, 칙칙한 피부, 기미, 예로한 등등입니다. 예.
1: 네, 전화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2: 예. 예예예. 나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런데 예. 유산균 원래입니까? 이 중국계입니까? 그다음 한국계입니까?
0: 중국계입니다.
2: 예예예. 예.
1: 장에 맞게
2: 한 통에 얼마입니까? 한 통에
0: 199원에 6통을 드립니다.
2: 어 169원에
0: 199원에 예예예. 예.
2: 199. 그 얼마 몇 달 먹습니까? 두 달?
0: 한 두 달 반 내지 석 달. 예.
2: 석 달에?
0: 예, 두 달 반에서 석 달 사이. 예.
2: 두 달 반 내지 석 달 사이에.
0: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하나 드시고 어떤 분들은 두 개 드시니까 예, 다르긴 다른데 보통 우리 한 두 달 반에서 석 달 반 사이에는 드실 수 있습니다. 예.
2: 어, 아니 나 지금 예, 우리 나 유산균을 먹는데
0: 예.
2: 지금 한국 거 먹는데
0: 예.
2: 아침에 그거 한 봉지씩 먹습니다.
0: 아, 그러셔도 되고 예, 뭐 너무 그렇게 큰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예 하루에 한 봉지 드셔도 되고 예 조금 장이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뭐 아침에 한번 드시고 또 저녁에도 한번 드시고 하면 좋죠. 예.
2: 어.
0: 그리고 우리 이 유산균은 우리 또 21가지 그 예 균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 아주 종합적으로 예 우리 장을 예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2: 어, 알았습니다.
0: 예예. 예.
2: 199원에 6통에
0: 예예예. 예.
2: 네,
0: 살아가겠습니다. 네, 예, 예, 예.
1: 그래, 위에서 또 뭐 이 제품에 대한 장 건강 독소 제거 그리고 또 면역력 지속적 저하에도 참 좋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0: 그렇죠. 우리 장이 오랫동안 혼란 상태였으면 예, 전형적으로 환절기에 몸이 불편하고 예, 쉽게 또 피곤하고 자수 기운이 없고 우리 그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1: 네.
0: 예. 이 대부분은 우리 면역 대본부인 우리 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1: 맞아요, 맞아요. 환절기에 몸이 자주 아픈 것도 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 처음 알았습니다만 뭐 이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0: 예, 이외에서 또 우리 고질적인 병비와 숙변이 축적이죠. 예.
1: 정말
0: 서너 날에 한 번씩 겨우 변을 보거나
1: 그래요.
0: 예, 배변할 때 힘이 많이 들고
1: 좀
0: 예.
1: 노년층에서 많이 봐요.
0: 그렇죠. 예. 그래도 변을 봤는데도 또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건 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장에 몸은 숙변이 예, 계속해서 반려됨의 독소를 만들어내서 예, 각종 망설 질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예,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설사를 자수하고 위장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우리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예, 매운 음식만 먹어도 그리고 또 우리 환절기나 예, 외식만 해도 곧바로 배가 아프고 예, 설사라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이것이 우리 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예, 유익균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장 건강이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장 건강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장에 작은 병은 없습니다. 뭐 방치하면은 모든 큰 병이 되는데요.
0: 예.
1: 심해진 다음에야 뒤늦게 관리를 하려고 마시고요. 평소에 꾸준히 돌보는 것이 이제 가장 싸고 또 가장 확실합니다.

0: 확실한 건강 비결이 아닐까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1: 예, 거기 양나에는 파는 게 있습니까?
2: 예, 산양분유 있습니다.
1: 양나에는 한 통이 얼마인가?
2: 예, 한, 우리 양나에는 199원이 예, 1 플러스 1입니다. 예,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예.
1: 내려가도 됩니까?
2: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0: 그래요. 제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한테 특별 혜택이 있다라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저 회원 가입도 뭐 지금도 이제 가시게 되면은 가입할 수도 있고 뭐 우대 혜택이 이러저렇게 많이 따라가게 돼 있죠.
2: 예.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이 프로바이오틱스 예, 가장 인기적인 예, 상품인데 정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예매 TV에서 방송국에서 100원을 보조해주고 예, 또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예. 199원에 예,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총 여섯 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고추색인데 우리 예,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0: 맞아요. 맞아요. 199원에 여섯 통.
2: 그렇죠.
0: 한
2: 예.
0: 통의 가격이 30원이 조금 넘는 셈이지 않습니까?
2: 예.
0: 하루에 겨우 1원 남짓한 돈으로 오랫동안 축적이 된 장내 세균 불균형, 더부룩함, 변비 설사, 영양 흡수 장애, 면역력 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2: 예, 그렇지 지치하지 마시고 우리 생방송에 참여해서 우리 현물 명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한동안 우리 파메라 활동을 진행해왔는데 예, 지금 드디어 현물이 왔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명액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예.
0: 네, 그래 생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다 보게 되면 요구르트도 먹고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도 사 먹어봤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요?
2: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을 견디지 못하고 예, 장애에 도달하기 전에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반 제품들은 균수가 너무 단순하고 예, 활성균 수가 적으며 그 보호 기술이 없어서 입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강력한 위산과 담즙에 예,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균수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소개드리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중국인 장과 그 예, 체질에 맞게서 예, 연구해낸
0: 그렇죠.
2: 예,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 몸속에 예, 노폐물을 청소하고 예, 몸의 면역을 끌어내는데 아주 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0: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21가지 국가 특허 복합균주라고 했죠.
2: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예, 여러 가지가 예, 들어있는 종합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이가 정말 시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예.
0: 생방송 시간 지금 약속 시간 다 돼서 여기서 오늘 끊도록 하고요. 뭐 추석 명절 국경 연휴 또 잘 보내시고 그 사이 우대 활동을 많이 한다니까 예. 직접 매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국경절 황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모처럼 주어진 긴 연휴에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잠깐 나들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한결 더 높아지고 푸르른 하늘, 거기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솜사탕 같은 흰 구름. 이런 아래는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고 조금 멀리 산이나 바다로 떠나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서풍을 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혹은 혼자 조용히 책 한 권을 들고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사찰가로 오늘의 미녀광장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의 미녀광장에서는 다양한 음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이를테면 판소리, 미녀, 미녀풍의 가요들을 만나고 다양한

다양한 조선족 민족 악기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 가운데 안땅장단으로 창작된 연변의 창작가요. 몇 곡 만나볼까요? 안땅장단은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 따따, 쿵, 따, 쿵, 따, 덩, 따다따, 쿵, 따, 쿵. 여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네, 박자는 4분의 4박자. 역시 흥겹고 경쾌한 장단입니다. 70 청춘 112, 절구방아지어요, 그리고 농가의 기쁨, 이렇게 세 곡 들어보실까요?

잠깐 분위기 바꿔서 민족 악기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장세납 덕주곡으로 연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상해 보실까요?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또 판소리 한 대목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판소리의 장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판소리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창 속에는 말로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장단은 그대로 흘러가게 둡니다. 이를 도섭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안일이 속에는 노래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장단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창자는 또 연기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슬플 때는 우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흥겨울 때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뱃노래가 나오면 노젓는 신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동작을 너름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림이라고 하지만 발림은 대개 미녀와 같은 노래를 할 때 하는 춤 동작에 한정해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판소리에서의 동작은 춤 동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연극의 연기에 근접하는 동작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따로 너름새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창자는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있는데요. 부채는 여러 개의 살을 모아 한지를 발라서 만든 것으로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합죽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글씨가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창을 하면서 창자는 이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부채를 집행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는 부채가 편지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더워서 더위를 식히느라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창자에게 부채는 다목적 소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때 창자의 왼쪽에 앉아서 창자를 바라보고 앉아서 북을 칩니다. 그런데 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예 이런 등의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주임새라고 합니다. 판소리 주임새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으므로 또 판소리를 감상하시면서 적당하게 넣어보시면 좋겠죠. 춘향가중 쑥대머리와 사랑가 대목입니다.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시작된 추임새를 할 수 있는 청중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음반은 실황이 아니고 청중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인데도 일부러 추임새를 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1청중 2거수 3명창에서 말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청중이란 바로 제대로 된 추임새를 하는 청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참뜻은 판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청중들을 위해서 판소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해금악기로 연주된 아리랑을 감상하셨으니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리는 아리랑을 감상해 보실까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 음악입니다. 흐려졌던 마음을 쾌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음악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를 끝곡으로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오미란

못했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떠름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에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모태동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복도에 놓인 큰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어넘치었다. 호위병들은 서둘러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자그마한 경당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말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떠들썩하였다. 감숙 남부로 가는 길에 라자구라는 천연 요새가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냐에서 자란 어린이가 난제를 풀리라고는 더구나 생각지 못한다. 이튿날 부대는 바로 고제를 떠났다. 그쯤 감숙 남부 민주 일대는 적 두 개사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당군 12사 당회원의 부대.

0: 다른 하나는 새로 편사한 14사 로대창의 부대였다. 모태동은 일군단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백룡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백룡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은 곳이 30m쯤 되고 좁은 곳은 3m 남짓하였다. 하지만 물살이 어찌나신지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였다. 마치 흰 용이 춤추듯 날뛰는 것 같았다. 강량 쪽은 대부분 절벽이고 기슭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잔도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길은 보흥을 지날 때 이미 건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결 아슬아슬하였다. 깎아지르는 높은 절벽에 나무판이 걸려 있었는데 너비가 30cm 남짓 될까 말까 했다. 길 아래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리행도는 들끝에 본 물렁발과 함께 들끝을 들고 그 길에 들어섰다. 서둘러 걷는 바람에 벌써부터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두 볼은 발갛게 달아올랐다. 리행도는 효양년 맨 뒤에서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들끝대원들을 거들어주곤 하였다. 들끝대원들은 조지를 지난 뒤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일이 고되어 하나같이 바싹 여유였고 몸져놓은 사람도 많았다. 들끝에 누운 사람은 루산관에서 크게 다친 주병이었다. 주병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바람에 내내 들끝에 누워 지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생하는 들끝 대원들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높고 가파른 산이라 질책한 길을 걸을 때면 들끝 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걸어야 하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잔도를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병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 부상병들이 너도나도 들끝에서 내려 들끝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1: 앵도 잠깐 세워주세요. 나도 내리겠습니다.
2: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제가 어떻게 내려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부상병을 메고 가던 두 들끝 대원이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지 끈으로 들끝을 어깨에 동여 메고는 무릎 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간다.
1: 앵도, 서세요!
2: 그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소리를 쳤다. 하지만 리행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 서지 않을 겁니까? 안 서면 여기서 당장 굴러 떨어지겠습니다.
2: 조병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리행도는 잠깐 멈춰서더니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3: 정치원 동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지만 동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2: 그러자 주병이 발끈해서 대꾸하였다.
1: 그럴 수는 없지만 길 수는 있습니다.
2: 리행도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뒤따라오는 들끝 대원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3: 물렁말 아저씨, 우리 주의관 동지 말을 따릅시다.
2: 들끝 대원들은 눈치를 채고 선뜻 대꾸했다.
1: 좋습니다. 그러죠 뭐.
2: 두 사람은 들끝을 오솔길에 내려놓았다. 주병이 다른 전사들처럼 기어서 가려고 옷을 여미자 리행도가 막아나섰다.
3: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주의관 동지를 기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2: 그러고는 주병의 두 손을 자기 등에 올려놓더니 재빨리 없는 것이었다.
1: 주병이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2: 하고 자꾸 소리치는 것도 못

모른 척하고는 성큼 걸음을 뗐다. 괜찮습니다. 지휘관 동지는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닌걸요? 리행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잔도에 들어섰다. 들것 대원은 들것을 들고 뒤를 바싹 따르며 소리를 지었다. 지도원 동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에? 리행도는 답이 없이 주병을 업은 채 벼랑에 달린 길을 건넜다. 리행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병을 내려놓았다. 앵도, 평생 동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주병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리행도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서 들것에나 오르세요. 주병이 들것에 오르자 소대장이 달려와서 리행도 대신 들것을 맸다. 행군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양토사수와 서장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 병사들이 335대를 지어 강 건너편 숲속에 숨어서 총을 쏘아대다.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에서는 그냥 다른 박질 쳐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리행도는 들것을 들고는 달릴 수가 없어서 권총을 뽑아 강 건너편 쪽으로 몇 방 쏘면서 응모하였다. 이날 다치고 죽은 사람이 100명쯤 되었다. 이처럼 외진 곳에서 동지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은 보야 고인을 지났다. 다행히 길에서 총을 쏘아대는 서장 병사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대창의 부대가 라자구라고 하는 험난한 산호구를 지키면서 민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홍군 사단이 어젯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다. 모태동은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림표와 서병진을 다그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군단 지휘부는 고민이 컸다. 서병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앞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림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북쪽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초지로 물러서야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뜸해졌다 하면서 그치질 않았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골짜기에는 긴 미아리가 울리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갈수록 골짜기는 좁아지었고 라자하라 부르는 강 양쪽으로 우중충한 원시림이 있었다. 강폭은 4, 5m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더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휙 불 때마다 산을 뒤덮은 누런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군 지휘부는 홍군 4톤 지휘부와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었다. 4톤 团장 왕계상과 정치위원 양상무는 간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다들 몸에 흙문지를 뒤집어 쓴 채 풀밭에 앉아 담배만 푹푹 피워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병진과 림표가 도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병진은 다들 앉으라고 하며 손짓을 하고는 림표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림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왕계상은 난찬 얼굴로 정치위원을 바라보았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아직 궁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성무가 공격이 실패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적이 좁은 목표 지점을 정면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고 작은 다리를 철통같이 막고 있

있어서 부대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 부대는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지형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십시오. 림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습니다. 먼저 지형부터 봅시다. 서병진도 몸을 일으켰다. 양상문은 잠시 머뭇거리었다.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걱정스러워났다. 몇 시간 전 한사 간부가 적이 쏜 총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꺼낸 마당에 마다할 수도 없었다. 양상문은 림교와 서병진을 데리고 산비탈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호위병들이 뒤따르려고 하자 양상무가 소원을 저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망원경을 꺼내 림표와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놔두세요. 바로 코앞이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며 물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적 진지까지는 겨우 200m도 되지 않았다. 산굽이 건너가 바로 적진이라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지형이 험한 것을 보고는 적잖게 놀랐다. 바로 앞은 마치 거대한 도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산봉우리 두 개나 나란히 버티고 서 있었다. 나팔처럼 생긴 자그만 골짜기 양쪽은 모두 아슬하게 높은 절벽이었다. 라자는 그 골짜기를 휘감으며 쏟아져 나왔다. 골짜기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다리 오른쪽은 높다란 벼랑이고 그 위로 큰 또치가가 산어구를 지키고 있었다. 다리로 돌격하는 것은 바로 적의 총구멍으로 달려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사격진지 뒤로 산비탈이 있고 산비탈에는 또치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뒤는 산봉우리에 막혀 보이질 않았다. 양상무가 나팔 모양 골짜기에 있는 또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또치가에 중기관총 여러 정이 있습니다. 림표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정면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앞뒤로 협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문은 또치가를 가리키었다. 지휘관 동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림표와 서병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과연 금방 만든 듯한 그 사격진지는 우가 훤히 뚫려져 있었다.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우에서 사격진지에 수리탄을 던지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군요. 서병진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동지들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락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성무가 말했다. 림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림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림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의 양성무에게 일렀다. 이 섬에서 진다면 우리 1, 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상문은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복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사랑아.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악교 건뇌보신환 지하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 안 됩니다. 몇 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으로 사망된단 말입니다. 예.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0: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1: 네.
0: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약공장입니다.
1: 네.
0: 제약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이거 녹곡시에 부술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네보시안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냥 가슴이 그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 게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만피나 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0: 건네보시안을 쓰고 예, 그렇게 고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몰래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2: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콩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차 수가 많아서 화장실을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건네보시안 쓰고서 소변차 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한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2: 예, 네,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 예약을 사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연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농체 부두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호 의술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0: 그 아주 그 치매 올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장이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지나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자지 못하는 게 이튿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0: 맞습니다.
3: 그런 게 지금 이거 우선 쓸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0: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예, 저희도 현금 보존 우주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0: 저는 15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예.
3: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알겠습니다.
0: 네.
3: 수고하세요.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나도 지금 건네보시 하나 좀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애기 머리 좀 녹공시에 부수시면서 머리 얼마나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많이 아픈지 그냥 날마다 생각하고 이랬댔습니다. 안 가서도 정신이 안 나고
0: 네.
4: 근데 이거 먹었는데 한 석 달 먹으니까 정신 막 머리 많이 막아진다.
0: 네, 그렇죠. 이 약이 건져보신 환이 돼서 머리 네.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4: 예.
0: 예.
4: 그래도 물건을 뒀던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이랬댔어.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보더니
0: 네.
4: 인삼이 좀 탔어서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0: 이 약을 잡숫고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가락지면 좀 다슬지 않습니까?
4: 네.
0: 아까 봐서 꽁꽁 싸서 잘 돋았는데
4: 네.
0: 그거 1년 넘어 못 찾고 그거 못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차에 서시장 못해 있는 할머니인데 네. 너무 속 탔습니다. 내 벌써 네.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겠고 금가락지니까 아들이 네.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

0: 나서 이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효과 본다.
1: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떤데 막 무슨 어떻게 해서 그 가방 막 진정도 안 되고 막 어쩌다
0: 그렇죠.
1: 울기도 싫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 마음이 쭉 가라앉을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1: 맞습니다.
0: 오고
1: 그리고 심도 가슴도 예,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어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 특히 또 나는 소변이 좀 자순대다 참기 바빠서 자꾸 샌다 말인다. 구독사지만 좋아지고 마트가 잡은 데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인데 그런 조사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어디 댕기도 바쁘던 게 마디마다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 너무 좋지 해서 또 배달해서 또 먹자 그랬다 그래서.
0: 예. 우대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하는 우대 활동이 돼서 이런 거는 이용해서 싸놓으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건여보신 안에 저는 반년을 먹었습니다.
0: 네.
3: 예, 혈압 조절이 연관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골이 아프고 골이 힘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한 게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 됐습니다.
0: 네.
3: 그랬는데 지금 그 오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예,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오는
0: 네.
3: 이야기 먹으니까.
0: 예.
3: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서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서변을 하루 저녁에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지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요런 것도 고상했었습니다. 사람이 내가 막 잡아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예예 그런 현상은 완전히 없어지거나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예
3: 그리고 이게 군대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됩니다.
0: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3: 예, 그런 것 같으려 합니다. 나는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 밥 먹기 싫어하고 예, 밥을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려서 딱딱 찾아서 먹고 예, 밥도 먹으면 숙제지 못 먹어 됐습니다.
0: 네.
3: 그런데 지금은 예, 밥을 먹어도 예, 소화가 잘 된다.
0: 네.
3: 영 좋습니다. 예, 약이.
0: 네.
3: 그래 일이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0: 네.
3: 그래 민들이 기와 나가지고 그래. 그래 이미 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우대 활동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도 이 건네 보신 환호는 순지 오랍니다.
0: 예.
4: 어땠었는가 뭐, 예. 그런, 이번에 그런 당간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서 아침에 새벽에 밤에 먹고 나가서 그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서 입심이 이 옥수수 바른 일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그래 그때는 그서 약발가 되더라고 소리 임신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팔이 저리나고 예 그다음에 또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닦고 어째서나 예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대다.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 보신 한해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듣고 소리.
0: 네.
4: 그래서 어느 날 7달 먹었는데 이 발이 저런 게 이

0: 너네네 와서 어떻게 저런가 뭐 밥을 좀 먹자니까.
1: 네.
0: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절에서 예, 또 나서
1: 그 정도입니까?
0: 예, 밥 먹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1: 예.
0: 예, 가만히 볼까 내 돌로 예, 몰랐지만 근데 예, 밥 먹는 게 마이안에 어째 예,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0: 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0: 지금.
1: 예.
0: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예. 머리, 채머리 하거나 이게 다 나서집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가서 하늘을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예,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이렇게 예,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네.
0: 예, 호흡이 힘들어서
1: 예.
0: 어제일로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말인데 그런데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도 예,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이렇게 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영 좋았을 때다.
1: 예.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싸가우스에게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 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갔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갔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동화악역 근뇌보신환입니다. 동화 근뇌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1: 예.
3: 정말 사람 많아서. 이 우리 남편이 근뇌보신환 이제 한 달 고생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남편은 오래 죽었을 때는 병이 많이 듭니다.
1: 여러 가지 병이 위암도 하던 부위지 않습니까?
3: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약들을 갖다 이렇게 좀 더 썼더니 못 썼습니다. 반약을 썼습니다.
1: 예.
3: 그래서 별로 어째 허전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에서 이야기 또 선택했습니다.
1: 예.
3: 예.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1: 예.
3: 혈압이 정상인데 그래서 112, 그래서 75 이렇게
1: 됩니다. 그럼.
3: 예. 그래 왜 다른 면은 괜찮은데 그때 몸에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1: 예.
3: 그거가 또 다냐고 어제 같이 보내도
1: 지원은 지원길로 재봤습니까? 진짜 열이니까.
3: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1: 열이 나는 감이 들죠. 예.
3: 예. 예.
1: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3: 예,
1: 열이.
3: 그래서 예, 뭐 아무 약 없었는데 그다음 이 약을 보니까 예, 그 열이 없어졌습니다. 예.
1: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인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 약이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버립니다. 예. 칭르 제도합니다.
3: 예.
1: 해결됩니다.
3: 아, 그래요. 예. 밥을 그거에도 켜져서 밥을 다 쓰지 못해서 그러면
1: 원래 위가 안 좋은 분이니까.
3: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순서 써도 뭐, 좀, 뜨뜻하게 넘선다, 이사
1: 예.
3: 비싼 담배도 먹고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1: 예.
3: 바보 얘기해도 공평하게.
1: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3: 네. 네. 그래서 내 이야기 정말
2: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3: 예, 알았습니다. 예, 적용하겠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0: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락없이 우리 연기 깡꾸벅에게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이번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여름이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이 연기 깡꾸벅에게 대해서 잘 듣고 면대수요 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의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지시왕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 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 지역이라든가 또 서부 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 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몇 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 로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영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영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영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영지들은 천년 영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꾸벅에는 다섯 가지 영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예. 그런데 영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대응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2: 예.
3: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간 좀 있습니다.
2: 네.
3: 그런지 그다도 예, 작년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내게 없고 예, 자꾸 누워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2: 네.
3: 그래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어도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2: 네.
3: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 깡고 배우고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이 약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2: 네.
3: B20에 된 약이고 어떻게 약이 돼 그런지 확실히 면제명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2: 네.
3: 네. 이게 요즘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2: 네.
3: 네. 그러면서

0: 사모. 소화, 배가 쌍아도 쌍아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뱀지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1: 네, 장동에 와서 많은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예.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지.
0: 그렇게 맥이 없던 데서 밥 먹거나 맥이 나고, 예. 아래 딸 하도 더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오래 못 써 있었댔어. 근데 지금 다리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1: 예.
0: 언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1: 예.
0: 예, 먹으면 무슨 말, 나도 좋아지고 있을 때라. 그래, 특히 또 무슨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지간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녔댔습니다.
1: 네.
0: 그,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땐 어떤 데 색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럴 겁니다.
0: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까까라고, 예. 그나 피도서 벌거벌거 됐어. 근데 그게 진짜 좋아졌습니다. 눈이 까까라지 않습니다.
1: 예.
0: 먹던 동안 내는 먹던 동안 최고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이야기 조치해서 아니 이제 많은 이야기 돼서 또 대답하다 또 계속 쓰자 그런다.
1: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그렇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네,
0: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1: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용지함에는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저도 용지 광고백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지금 쓰니까 뭐에 동감이든 밤소리 다 가세요. 밤 자지 못해서 제가 대학에서 보니까 예. 밤 못한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기껏해야 한번 보니까 예. 밤 자자면 이거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어가 앉아 예. 밤에 뜻하니 너무 못하고 그런데 지금 어가 자면 밤 좀 잘 먹습니다. 그래서 밤 자야 됩니다. 이거 이것도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이러다 신장이 좀 흐글흐글 쉽게 놀라고 예.
1: 네.
3: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그 검사하니까 또 간 수치 정상이 되다 이거 먹은 다음에
1: 네.
3: 그러니까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할때 여두가 사주 좀 계속 쓰다가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따지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어제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하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출단발을 맞아서 대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용지입니다.
2: 응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롱찬입니다. 첫 곡으로 조림 작사 김만호 작곡의 어머니 옷걸음을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배우고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사랑 그 자체의 이름입니다. 이어서 리순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란 그 이름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은 아침 햇살처럼 자연스럽고 밤의 별빛처럼 지속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기적입니다. 아래 김은서 작사, 리하수 작곡의 어머니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림을 표현한 가요입니다. 아래 김광호 작사 리만수 작곡의 달보니 어머님 그림네를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엿보이는 가요입니다. 아래 조덕진 작사 황석기 작곡의 나와 당신 차차차를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라디오의 목소리와 함께 여행과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각자의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은 푸른 바다를 향해, 어떤 여행은 깊은 산속을 향해, 또 어떤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거리를 향해 떠나죠. 그런 모든 여행 속에 하나의 동반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여행은 평범한 일상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낯선 풍경을 보며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세상을 넓힙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걱정은 뒤로 남고 오직 현재의 풍경과 감정만이 나를 채웁니다. 오늘도 연변 관광지를 찾아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은 1960년에 건립된 지방 역사와 조선족 민족 특색이 어우러진 종합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건물은 세 차례 변천을 거쳐 현재의 건물은 2012년에

정식으로 준공 및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4,570평방미터, 전시 면적은 7,2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소장한 유물은 15,000여 점이며 국가 귀중 유물은 500여 점입니다. 소장 유물은 주로 고대 유물, 근현대 유물 및 민속 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구역 구분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기능이 완비되어 있어 소장품 보관구역, 유물 복원구역, 전시구역, 관람객 체험구역, 공공서비스구역, 과학연구구역, 사무구역 등 7대 기능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9개월여의 정성어린 준비와 개편을 거쳐 9월 3일에 새로운 면모로 대중과 다시 만났습니다. 전체 기본 전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통사 전시 형식으로 중화 문명 동강 서광 고대 선민들이 연변 대지에 남긴 역사적 발자취, 관동 월강 공동 건설, 연변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모여 힘들게 개척한 창창한 세월, 피 흘리며 함께 싸운 항전, 중국 공산당 령도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혁명한 빛나는 역사, 민속문화 함께 찬란히 빛나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신적 고향, 한결같이 당을 향해 영원히 빛나리,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해온 굳건한 발자취 등 다섯 부분을 통해 연변의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중화민족 다운 일체 구조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역사를 생생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적인 민속풍정은 연변 박물관의 독보적인 사회적 지위와 민족 특색을 부여했으며 연변 박물관은 정교한 설계와 풍부한 내포를 통해 연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연변을 요의하고 우리주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께서 우리 박물관을 시찰하신 후 박물관의 지명도와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제고됐으며 2023년에는 관람객 45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국 지현급 문명 박물관, 전국 100개 중점 박물관, 국가민족단결 진보 교양기지, 중국 화교 국제문화 교류기지이며 길림성 애국주의 교양기지, 당사 교양기지, 사회과학보급기지, 길림성 정치협상회의 위원 교양기지입니다. 2009년에 국가 2급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무료 개방을 실시했고 2014년에 전국 관광지역 평정위원회로부터 4회급 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성급 문명관광시범 단위, 주민족단결진보선진집단, 주사회과학사업선진단위, 길림성 소년선봉대 교회 실천기지, 제1회 가장 연변다운 발견, 인터넷 인기명소 등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래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연변 역사문화 전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부분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고대 서민들이 연변 대지에 남긴 역사적 발자취 여기에는 풍부한 고대 유물 소장, 진귀한 문헌 자료 및 고고학 연구 성과를 엮어 구석기 시대부터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특징과 문화적 내포가 뚜렷한 출토 유물을 대표로 하여 우리나라 대일통 역사의 선명한 맥락에 따라 고고학적 시각으로 중화 문명,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고 연변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문화를 보여줍니다. 백산에 묻다. 흑토를 개간하다, 문명의 첫 려명, 옥저인의 한풍, 해동의 당운, 여진의 송곡, 포용하면 커진다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고대 선민들이 연변 대지에서 생존하며 강토를 개척해온 역사적 발자취를 밝히고 여러 민족이 교류하고 융합하며 다원 일체로 굳게 뭉쳐 살아온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2부분은 관문을 넘고 강을 건너 함께 복음자리를 연변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모여

힘들게 개척한 창창한 세월입니다. 여기에는 대량의 상세한 기록문헌 자료, 일부 소장 유물, 전시품 및 현장 재현 방식을 바탕으로 청정부의 연변 지역에 대한 봉금, 해금, 이민 실변 정책과 오대징, 오록정을 대표로 하는 애국관리들이 제정, 러시아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결연히 투쟁하며 변경을 굳게 지킨 민족적 기계, 그리고 중화민족 성립 후 여러 민족이 융합되어 살며 번영을 향해 나아가던 사회상을 이야기합니다. 총 엄격한 봉금, 변경의 금경이 풀리다, 변경을 지키고 백성을 편안히, 민족시대의 풍경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연변지역의 발전, 사회변천 및 민족성장의 생생한 기록과 여러 민족이 연변대지에 모여들어 힘들게 개척하고 함께 보금자리를 건설해온 창창한 세월을 보여줍니다. 제3부분은 피 흘리며 함께 싸우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 공산당 영도 아래 용감하게 혁명한 빛나는 역사입니다. 연변은 비교적 일찍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세워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러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적극적으로 항일 구국의 물결에 뛰어들었으며 항일의 봉화가 연변 대지에 타올라 숲과 설원, 변경 안팎에서 14년간 고난에 찬 투쟁을 벌여 동장경, 왕덕태, 진안장, 위증민 등 저명한 항일 영웅들을 배출했습니다. 본 전시는 풍부한 소장 유물, 전시품 및 멀티미디어 전시 방식을 활용해 단기가 연변에 올랐다, 항일전쟁 기세가 산하를 뒤흔들다, 공고한 동만 근거지 건설, 항미운조, 나라와 보금자리를 지키다 등 4개 부분을 통해 연변 혁명 역사의 원형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해 연변의 붉은 역사 이야기를 진실되고 생생하게 전합니다. 제4부분은 민속문화, 함께 찬란히 빛나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신적 고향입니다. 연변은 장백산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 민족은 오랜 생산과 생활 실천 속에서 서로 배우고 본받으며 서로 빛났습니다.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지닌 농경, 어려운 문화와 독특한 의식주 등 문화 풍속을 형성했습니다. 전시는 조선족과 만족, 한족의 대표적인 진귀한 유물과 전시품을 엄선해 생산민속, 생활풍습, 인생의례, 세시명절, 민간문예 등 5개 부분을 통해 연변 여러 민족의 생활이 서로 융합되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조화로운 사회상을 다각도로 보여줌으로써 관람객이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문화적 저력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한결같이 당을 향해 영원히 빛나리,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해온 굳건한 발자취입니다.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될 당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민족 단결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달 활동을 창시했습니다. 본 전시는 유물 전시품, 사진과 문자, 현장 재현, 인터랙티브 체험 등 형식을 채택해 당의 빛발이 연변을 비추다, 번영 발전의 모범주, 새 시대에 더욱 힘차게 나아가다 등 3개 부분을 통해 새 중국 성립 후 당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변경 건설, 변경 발전, 변경 번영에 헌신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의 업그레이드판을 힘써 만들어가는 굳건한 발자취와 정신적 면모를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연변 박물관의 참관은 면비이지만 사전 예약은 필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이 계획을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느리게 걷고 우연한 풍경에 멈추고 현지의 바람과 향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방법은 여행입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낯선 곳에 서면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감정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여행은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에서는 매 순간이 새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처음 맛보는 음식의 향, 길가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 눈부신 자연 풍경과 독특한 건축물까지 눈과 귀, 입과 마음이 모두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계획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움직여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입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걷는 길,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걷는 길, 모두 각자의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은 끝나지만 여행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우리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들었던 동년의 추억, 바다의 파도 소리의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 가이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쉼터를 마련해 주는 곳이 되어줄 겁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학우들이 가끔 그리워지죠?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학우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한 번쯤 그리운 학우들에게 안부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운 학창시절로 잠시 데려다줄 것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인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호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호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의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인은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 박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2월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랑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시인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코너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또 챙겨보고 가족의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토사의 고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이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 땀을 흠뻑 흘린 후 즉시 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온몸이 땀이 솟아나죠. 땀투성. 그렇죠.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 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에 부음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 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도려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의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가을이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 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부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이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도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이상적인 보양식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행을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에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생연근, 조림연근으로 또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에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현대 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합계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 따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 있는 분들로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천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구견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옥동진은 조선족으로 1901년이 길림 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을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군 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리학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렬 및 영웅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식,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 동지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눈앞의 달콤함은 즉각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약한 고리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나를 지켜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권연희의 소필, 세월이 던진 미끼 앞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낚시하러 갔던 적이 있다. 친구는 낚시 마니아였다. 기분이 꿀꿀해 있는 나를 보고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간 곳이 낚시터였다. 낚시터에 도착하자 친구는 한참이나 서서 물 깊이를 가늠하더니 살짝 풀이 좀 많이 우거진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좋은 자리 찾았다며 장비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주 현란한 솜씨로 낚싯대며 조리며 종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끼를 준비한다며 한참이나 분주히 돌아쳤다. 낚시 미끼는 거의 다 지렁이로 하는 거 아이가. 나는 문외한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무슨 소리, 난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고 넌 삶은 고기보다 튀긴 고기를 좋아하잖아. 고기들도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 취향이 다 다르거든. 메기는 개구리 다리나 지렁이 같은 육성 미끼를 좋아하고 조 같은 놈은 바람밀이나 풀잎 같은 걸 좋아하고 붕어는 잡식이라 밀로 만든 떡밥이든 작은 새우든 다 먹어.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많은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놈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하는 거지. 요즘 이 낚시터에 붕어가 제법이라는데 오늘은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로 준비해야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친구는 미끼를 다 준비했다. 그리고는 낚시 바늘에 걸어 멀리 던졌다. 고기가 물고기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친구는 미끼를 여러 번 던지는 것이었다. 낚시는 인내심이라는데 넌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왜 그렇게 급해? 그렇게 해서야 고기가 물리겠어?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나는 지금 고기를 꼬시고 있다. 이 미끼로. 무슨 얘기인가 했다. 그렇게 여러 번 던진 후 친구는 갑자기 정지 모드로 진입했다. 조용해졌다. 바람소리, 풀들의 춤소리, 물소리, 그리고 앵앵거리는 모기소리들이 세상을 꽉 채웠다. 그렇게 얼마 지났을까 친구는 첫 번째 고기를 수확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들고 온 살림망은 꽉 차버렸다. 너 진짜 낚시 고수구나. 고수긴, 난 그냥 미끼만 던지고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미끼를 문 놈들은 저 살림망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이지. 농담 같은 친구의 말은 그냥 들을 농담이 아니었다. 그렇다. 친구의 말처럼 미끼를 던진 사람은 낚시꾼이지만 그 미끼를 문 건, 그리고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건 저 어수룩하고 욕심 많은 붕어였던 것이다. 낚시꾼은 미끼를 던졌을 뿐,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을 뿐 미끼를 물도록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붕어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참 적지 않은 미끼가 던져진다. 그런 인생 또한 낚시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전 십수년 연락이 없었던 대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무 의외였지만 그래도 한동안 친하게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었기에 반가운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서로 안부의 인사부터 시작해 그간 어떻게 지내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 말은 참 많고 많았다. 우리는 서로 위챗이나 전화로 자주 연락을 했고 끊어졌던 정은 다시 새롭게 쌓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지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나를 괴롭혔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래전 동창들한테서 건너 들었던 이야기였다. 걔는 요즘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는 동창들도 여럿이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대. 투자 명의로 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처음에는 그래도 수익이라며 조금씩 돌려줬다가 더 큰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잠수를 탄다더라. 그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그 친구가 그랬을까. 학교 때 한참 동안은 가깝게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떤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겠지 하고 그냥 스쳐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문득 연락이 와 옛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반갑고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의문이 가시지가 않아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짝꿍한테 문자를 넣고 물어보았다. 혹 그 친구 이야기 들었어?
그때 사기치고 다닌다는 말 정말이야? 정말인지는 나도 모르지. 그냥 소문이 그렇게 돌았을 뿐. 내가 만약 그 소문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연락을 끊는 것이 옳은 거고, 아니라고 믿으면 계속 연락을 하면서 겪어보는 거지. 그 판단은 내 자신의 몫이 아닐까? 그렇지. 판단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친구를 끝까지 믿기로 했고, 내가 겪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어떤 결과로 친구의 인연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잘못됐더라도 결국은 내 선택이니 그 쓴맛은 내가 감당하리라고. 다음은 위정호가 쓴 수필 고사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애가 몇 해 전에 대학 가고 아내마저 외국으로 돈벌이 가게 되자 나는 그만 외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매일마다 집을 거두고 또 20여리나 산간 학교로 출퇴근하면서 대식은 언제든지 절로 챙겨 먹어야 했다. 언젠가 나는 시장을 거닐다가 고사리채를 맛보고 싶어 말린 고사리 한 덩이를 샀다. 거기에서 얼마간 꺼내어 물에 하룻밤 불궜다가 이튿날 아침에 먼저 냄비에 넣고 한참 끓인 후 다시 기름에 볶아냈다. 그런데 밥을 입에 떠넣고 고사리채를 집어다 씹으니 별스레 질기였다. 50고개를 넘기며 살아오는 가운데 이 틈이 많이 벌어지고 충치로 생겨 질긴 고사리채를 씹는 것이 아주 말자였다.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이상의 볶음채를 하는 습관이 없는 나로서는 그 아까운 고사리채를 거저 버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런대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십몇 년 전 봄의 어느 하루, 마침 휴식일인지라 나는 아내의 제여 의해 어머니와 아내의 뒤를 따라 아침 일찍 고사리 거꾸로 떠났다. 고향의 산에는 고사리가 잘도 자라는데 많은 조선족들이 해마다 고사리 차리면 고사리 꺾기에 나선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뚱뚱한 몸집의 어머니였건만 산에서는 어찌나 행동이 민첩한지 산을 오르는 단련이 없는 나로서는 따라가기가 무척 힘겨웠고 한참씩 올라가다가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곤 했다. 산비탈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고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물기가 함초름한 것이 과연 탐스러웠다. 난생 처음으로 고사리 거꾸러 간 나는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고사리를 꺾고 가방을 채웠다. 한창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오신 어머니가 내 가방을 들어 땅에 쏟고는 아주 마땅차하며 나무랐다. 고사리는 그렇게 마구 꺾는 게 아니란다. 시들고 마른 것은 질기고 맛도 못하니라. 실팍하고 생생한 것을 골라가며 꺾어야지. 그러면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 요구대로 푸르싱싱하고 살이 잘 오른 오동통한 것들만 골라가며 꺾었다. 한 번은 멀리 광동성 심수에서 온 남동생이 상에 오른 고사리채를 아주 즐기기에 돌아갈 때 어머니가 말린 고사리를 몇 덩이 트렁크에 넣어 보내는데 동생은 돌아간 후 그 가운데서 두 덩이를 꺼내 회사의 일본인 이사장한테 선물했다. 그 리사장은 고사리가 아주 노긋노긋하고 맛이 좋다면서 극구 칭찬하더란다. 한낱 보잘것없는 고사리, 제철에 산에만 가면 얼마든지 꺾어서

넉넉히 말려올 수 있는 수수한 고사리. 그처럼 흔하고 평범한 고사리건만 바로 그런 고사리로 하여 가정 화목을 더욱 도모할 수 있었고 형제 사이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또한 가정생활이 한결 윤택해지고 나도 생활의 진미를 더욱 맛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고사리는 나에게 다만 향기와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 자기의 싱거스런 두 손으로 꺾은 순수하고 알뜰한 고사리와 무사람들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꺾은 어수선하고 잡질이 섞인 고사리, 두 가지 판이한 고사리채를 맛보며 나는 삶의 터전에서 오직 자신의 부지런한 두 손으로 애써 가꾼 노동의 결실만이 더 달콤하고 감미로우며 또 그로부터 인생의 락과 행복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노동의 참뜻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내가 몇 년 전에 출국한 뒤로 나는 여지껏 홀로 있다 보니 다시는 산으로 고사리 꺾으러 갈 엄두를 못 냈고 어머니와 아내의 손향기가 풍기는 그런 신선하고 입맛을 돋구는 고사리채가 그립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

6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20여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허세의 장편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허세의 사춘기 시절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럼 됐어. 지치지 않도록 하게. 안 그러면 수레바퀴에 깔리고 말 테니까. 소설은 총명하고 성실한 한 소년이 어른들의 욕심과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제도에 희생되어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입학하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무너져가는 한 소년의 비극을 통해 무자비한 수레바퀴처럼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짓누르는 기성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작품입니다. 슈바벤의 작은 현에서 장사를 하는 기벤다테에게는 영리한 아들 한스가 있습니다. 아들의 출세를 염원하는 아버지와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교원은 주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한스에게 무리한 공부를 강요합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잃은 한스는 고독한 소년으로 과도한 공부를 강요당하며 때때로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주 시험에 합격한 한스는 마을 보론신학교에 들어가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친구 하일러와 가까워지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하일러가 퇴학당한 후에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신경쇠약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둠 속에 또 내려가는 그의 허약한 몸뚱이를 차갑고 푸른 가을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만 물결이 그의 양손이며 머리칼, 창백한 입술을 희롱했다. 소년이 책상 앞에서 몰두하는 모습, 신학교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의 긴장감, 낚싯대를 들여오며 마지막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학교의 차가운 풍경,

학교에서 나눈 친구와의 대화, 교실에서 터져버린 감정, 작접기를 돌리며 피어오르는 감각, 그리고 공방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그려진 장면들은 한스의 성장과 붕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강물로를 떠내려가는 모습은 그가 끝내 도달한 곳이 어딘지 묻게 만듭니다. 허세는 10살 되던 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마을 브론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시인이 되고 싶은 열망에 그곳을 탈출해 서점 직원, 시계 공장 노동자 등 직업을 전전하며 문학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한스의 소년기와 거의 닮았습니다. 허세의 청소년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서인지 허세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대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을 무시당하도록 그토록 좋아하던 자연과 낚시를 멀리하며 성적 위주 교육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의 고뇌와 방황을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비인간적인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당시 독일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는 끝이 없고 소년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년, 오로지 수험 공부에만 매달리던 주인공 한스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며 자기 실현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한스는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낚싯대를 들여오며 자연과 교감하던 시절의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신학교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소년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 하일러와의 관계마저 사회의 잣대에 의해 멀어지고 결국 그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한 죄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저자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그리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던 한 소년이 끝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한스의 고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는 그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으며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가와구치 도시가즈가 쓴 커피가 식기 전에는 그의 시리즈 1권 데뷔작입니다. 부탁할게요. 그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적한 일본의 어느 도시 호미진 골목길 지하의 작은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수상한 찻집. 찻집의 어느 자리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만 외까지 아주 상가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도 이 찻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둘째,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노력을 할지언정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셋째, 과거로 돌아가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다. 그 손님이 자리를 비켜야만 앉을 수 있다. 넷째, 과거로 돌아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없다. 다섯째,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커피를 잔에 따른 후 그 커피가 식을 때까지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설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찻집의 이름은 푸니쿨리, 푸니쿨라. 저마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의 여자들. 서툴지만 솔직한 한마디를 건네고자 지어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거스르는 그녀들은 과연 원하던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소설 커피가 식기 전에는 찻집에 온 4명의 여자가 전하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놀라운 반전으로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애인과 헤어진 여자의 이야기, 기억이 사라져가는 남자와 간호원의 이야기, 가출한 언니와 먹성 좋은 여동생의 이야기, 찻집에서 일하는 임산부의 이야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찻집은 지하라서 창문이 없다. 조명기구라고는 천장에 매달린 펜턴트 조명 6개와 입구 가까이에 걸린 벽조명 하나뿐이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흑갈색 빛으로 물든 실내에서 밤낮을 구별하려면 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게 안에는 골동품 수준의 커다란 괴종시계가 3개 있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리켰다. 의도한 건지 고장이 난 건지는 이 찻집에 처음 오는 손님은 알 길이 없다. 결국 자기 시계로 확인해야만 한다.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자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후 오른쪽 눈썹을 극적이며 아래 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생생한 공간 및 인물 묘사로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이 소설은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도시가즈가 자신의 연극을 소설화한 데뷔작입니다. 모든 유감과 아쉬움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됩니다. 비록 현실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아주 짧고 사소한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 마음이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의 눈물과 감동은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 사랑의 위로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노래를 부릅시다 보내드립니다. 음악은 삶의 큰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누구나 함께 부르고 공감할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멜로디가 특징인 이 노래는 일상의 소중한 행복을 노래하고 모두 함께 웃으며 노래 부르며 즐거운 삶을 만들어갑시다.

모아산의 풍경과 고향 산길의 정겨운 모습, 자연이 준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 유성어 작사 박성철 작곡의 모아산의 가면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 자신의 고향을 지켜가기 위해 농촌에 남은 젊은이들의 고귀한 마음을 멜로디로 담은 가요입니다. 초산 작사 도익 작곡의 마을에 돌아온 중학생, 뒤종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해질녘 물든 하늘, 고요한 거리, 정겨운 도시의 밤 풍경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연길의 밤, 평화로운 도시의 정취가 느껴지는 연길입니다. 이어서 황상론 선생이 작사, 작곡하신 연길의 밤이요. 보내드립니다.

저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긍심을 표현한 가요.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저곡은 어디 가나 살뜰하였네 보내드립니다. 전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함께 웃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는 친구는 소중한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시련은 함께 이겨내면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중화란 그 이름. 돌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 교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나요? 교실은 우리 모두 함께 쓰는 보금자리와도 같은데요. 책상과 바닥을 정돈하다 보면 깨끗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스스로 해내는 책임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정리하는 실력도 점점 나아지게 되죠. 주변이 깨끗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친구들, 스스로 정리하는 착한 습관을 들여보세요.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인데요.

0: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매년 10월의 두 번째 목요일은 세계 시력일인데요. 올해는 10월 8일이 세계 시력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시력 손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눈의 구조,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눈은 인체에서 가장 정밀한 감각기관입니다. 우리는 외부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을 통해 얻는데요.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관이랍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눈은 주요하게 안구와 보조구조로 구성이 됐는데요. 안구는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그 내부에는 각막, 동공, 수정체, 시막막 등 조직들이 있습니다. 각막은 안구의 가장 앞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얇은 막으로 두께가 약 1mm이며 주로 혈관이 없는 결체 조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각막에는 풍부한 감각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 아주 작은 자극이나 상처 혹은 염증만 있어도 통증을 일으키거나 눈물을 흘리게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눈을 상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안구의 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은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스스로 크기를 조절해 빛의 량을 통제하여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죠. 시막막은 안구의 뒷부분에 위치해는 부드럽고 투명한 막으로 광 자극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시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낙수물 소리를 보내드립니다.

시력이란 시망막이 영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시력의 좋고 나쁨은 시망막이 영상을 분별하는 능력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한 시력 저하의 원인은 바로 굴절이 이상인데요. 굴절이 이상이란 빛이 눈 속으로 들어온 뒤 시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지 못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시, 원시, 란시 등이 모두 굴절 이상에 속하는데요. 동요 듣고 이 세 가지 안과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들창을 보내드립니다.

근실한 눈의 기능이 떨어져 가까운 물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빛에 대한 안구 수정체의 골절 능력이 너무 세지거나 안구가 전후 방향에서 길어지면 먼 곳의 물체에서 나온 광선이 시막막 앞에 모이게 됩니다. 광선이 시막막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의 희미한 광점이기 때문에 근시 환자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 거죠. 원시는 눈의 기능이 떨어져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원시 환자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광학적 초점이 시막막 뒤에 형성하기 때문에 시막막에 흐릿한 상이 생기게 됩니다. 동요 까치아를 듣고 란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란시도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안과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란시는 주로 각막이나 수정체의 곡률이 고르지 않아 빛이 심막막에 하나의 초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란시의 주요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피로감을 느끼며 심할 경우 두통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란시는 선천적 요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란시가 있는 경우 자녀의 란시 발생률이 부모 모두 란시가 없는 가정보다 현저히 높은데요. 또한 질병, 외상, 수술 등이 각막과 수정체의 곡률을 변화시켜 란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쁜 눈 사용 습관이나 야외 활동의 부족이 란시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동요 듣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샛별 하나만을 보내드릴게요.

시력을 보호하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눈 사용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오랫동안 보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엎드려서 독서를 하거나 차 안에서 책을 보는 행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매일 충분한 야외 활동 시간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편식을 하지 말며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취해야겠습니다. 만약 시력이 흐릿하다고 느껴진다면 인차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눈의 구조,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눈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창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친구들이 시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눈으로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주 동요입니다. 이번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토끼가 강물을 타고서 동동동 동동동 또 내려갑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바다 세계 구경을 떠나갑니다. 노란 아기가 바람을 타고서 동동동 동동동 춤추며 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 낭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 낭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전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조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족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계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0: 후에 말이죠. 예. 예,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한 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한 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예,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예,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 예.
1: 네.
0: 예, 지지는 것 같다. 이 가미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 팍까지 말이죠. 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1: 네.
0: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지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1: 네.
0: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1: 네. 예,
0: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0: 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생명위험까지 당한다.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도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동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치고 어깨가 뭐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대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하부터 전문가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4: 저도 저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체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성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디 오세요? 예,
4: 예, 어디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때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5: 그저 박윤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화가이 되고, 계속 혈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그 죄송해요, 강철.

0: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개씩은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증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떤 일 일찍 오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땅분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1: 예.
3: 여기서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1: 예.
3: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1: 예, 그렇죠.
3: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더 다 먹었는데 일곱 접사 다 먹었는데 예, 효과가 알게요.
1: 예,
3: 얼굴 생겨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예, 예, 예.
3: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1: 예, 어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에,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말죠.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에, 모든 원인으로 에,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하게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의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예.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2: 네.
1: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예.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2: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좀, 그 기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1: 예.
4: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1: 예. 어선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아, 예. 연결됐습니까?
1: 예, 예. 어선에. 아, 예.
4: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저희 어머니가 예,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이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 바쁘고
1: 네.
5: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 그럽니다.
1: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5: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네, 저, 길태중 이사문 전화지요.
1: 네, 맞습니다.
6: 예, 네, 저도, 그러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1: 어떤 상황입니까?
6: 어지럽고.
1: 예.
6: 그 다음에 밥맛이 똑 떨어지면 애용맥이 없습니다.
1: 예, 예.
6: 저 오늘은 저, 그러니까, 여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께 좀 예약해 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예,
6: 예, 예 오전에.
1: 예, 일찍.
6: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날 때는 그, 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2: 잠시만요. 다음 예.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1: 말씀하세요.
7: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1: 예.
6: 어떨 때는 입안 끝에도 매운감이 납니다.
1: 예.
6: 그리고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가르 사람들 권하는 게, 아, 대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윗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6: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7: 제 저번에 가서 그 야구 7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7: 예, 박성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7: 예.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저번에 가 일주일 친 게 벌써 한 사흘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1: 예, 예.
7: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1: 예.
7: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또 지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7: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네.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1: 예.
9: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1: 예.
9: 좀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9: 원 선생이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10: 아, 예. 저는 오늘도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1: 어떤 상황입니까?
10: 아, 오십견이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10: 그런
1: 예.
10: 게 몇 번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10: 뭐,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약하기
1: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10: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좋아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1: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11: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1: 예, 예, 예.
11: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1: 그렇죠, 예.
11: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1: 예, 감사합니다. 예.
11: 그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11: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굉장한
11: 예.
1: 일을 했을 뿐인데요.
11: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0: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다 말이 되겠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거기 기태중인가요?
0: 예, 맞습니다.
2: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0: 예, 그래요. 예,
2: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0: 예, 예. 예.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2: 네.
0: 예.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르는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란데 퇴림을 잘하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늘상 말이죠.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1: 네.
0: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한 병풍장에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1: 네.
0: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직하기 때문에
1: 말이죠.
0: 기분이 안 좋죠.
1: 네.
0: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당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있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5일 도문화학공업단지에서 대상건설과 정밀화학공업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좌표와 산업토대 비교 우세 입각해 정시를 모아 투자 유치를 다잡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하며 더 많은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건설 속도가 나도록 추동해 화학공업단지를 현역 경제의 새로운 장성국으로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락 중합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활성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닐 가공과 고무 제품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을 여러 번 답사했다. 이번에도 건설 현장 찾아 시공 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시간 절점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외벽 보온, 설비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일기 대상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연산 15,000톤 고급 첨가제 생산 대상은 현재 전단계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본 대상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막힌 고리를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품은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중요한 중간재로서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향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있기에 시장 수요가 비교적 많고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설계 방안을 다같이 완성하고 연구 가능성 보고 론종과 공장 건물 설계 심사 사업을 전해 대상에 조속히 착공 건설되기 힘써야 합니다. 길림 가화 폐플라스틱 화학순환 이용 일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건설 진척과 설비 구매,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0: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플라스틱을 순환 재이용할 수가 있어 환경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시범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연내 조목표를 조준하고 공장 구역 및 그 주변 환경 승격 해조를 다잡는 등 재반 사업을 잘해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주와시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자귀하고 봉사를 잘하며 대상 시공 수요를 제때 료에 파악하고 용자 대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부딪힌 기업의 실제 곤란을 조류를 해결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길림성 첩항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기존 공장 건물을 이용을 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수지 두 개 대상을 배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가보니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기업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 건물 개조 시공을 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 설치와 시험 조절 조직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무지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이 건설이 되면 하루에 300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년간 950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 화학공업 단지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 지탱과 고체 폐기물 처리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보건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과 설비 구매, 인력 채용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보건 기업과 시공 단위에서 동북 지역 겨울철 전에 효과적인 시공 기회를 다잡고 기계와 인력을 동태적으로 추가 배치하며 기초 시공 등 작업을 병행해 대상의 조속히 실물 형상과 주체 골조를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는 정밀화학공업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그 발전의 질과 효율은 도문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직결이 됩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에서는 경제발전 주진지 직책을 견결히 짊어지고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동의 없이 견지하며 인류화학공업단지를 기준으로 지역 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3년 단지 장대 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기업 봉사 등 주요 책임과 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실속 있게 일을 하여 단지 발전의 속도를 내고 기세를 이루며 성격과 순위 향상이 되도록 주동을 하고 도문 나아가 전주 경제 상승에 대한 지탱력과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상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막힌 고리를 잘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수속 처리 등 관건고리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오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백방으로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제약과 장애를 없애고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대화학공업 대상을 깊이 연구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급 중대전략 중점계획 방향을 조시하고 대상 비축과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잘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실물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화학공업단지의 적재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종적 연결과 부대 배치, 횡적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단지 내 기존 기업들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여러 형식의 투자 요체를 종합적으로 하고 원료약 제재, 기능성 고분자 재료 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 분해를 긴밀히 둘러싸고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을 하며 목표 기업을 밀집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자세히 분석 판단하고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견항을 하여 유치함으로써 화학공업단지 산업이 군집발전 대세를 이루고 군집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도무지 당의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 고전명곡 붉은 해변강 비춘회가 창작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화룡시 숭선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은 장거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보도를 내와 한 곡의 노래와 한 고장에 얽힌 6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한 곡의 노래와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331 국도 화룡시 숭선진 구간을 찾는 자가 운전 관광객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곳의 변경 풍광뿐만 아니라 한 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불려온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왕홍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오늘날에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붉은의 소산내 천리변강 비춘에 지난 세기 50년대 이곳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첩첩산 중에서 지혜롭게 두만 강물을 60m 높이 끌어올리고 17.7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해 벼를 심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상천초는 해발이 600여 m 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두만강은 바로 산기슭에서 흐릅니다. 강물이 눈에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한전 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입살로 쌀밥 한 끼 먹어보는 것은 농사꾼들이 몇 대를 두고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연변주 초대주장 주덕해는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이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로 하나를 내 물을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착공됐고 300여 명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없어 전부 곡괭이와 삽, 어깨에 의지했습니다. 수로에는 100여 마디 주철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매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었습니다. 산길로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전부 사람들이 1.5km 밖에서 운반해온 세멘트와 모래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어 공사장까지 날랐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곽윤타입니다. 기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 사람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소술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폭파에서 떨어진 돌은 두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등에 저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고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주민들은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구령을 외치며 모두 함께 힘을 냈습니다. 1958년 5월 원봉거에 물이 통했습니다. 물이 처음 통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수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450헥타르 밭이 논으로 변했고 상선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심은 벼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됐습니다. 이 수로는 장백산 아래 제1수로로 불렸습니다. 건설된 시기도 하남성 홍기거보다 빨랐으며 전국 각지 수리삼일꾼들이 찾아와 참관했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선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로에 물이 통한 지 8년째 되는 해 작사자 한윤호는 숭선을 찾아 수로를 건설한 대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던 장면들은 이후 모두 이 노래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 가사에 험산을 파헤쳐는 절벽에서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던 모습이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내는 바로 원봉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1966년 이 노래는 처음 조선어로 불렸습니다. 1968년 한윤호가 다시 가사를 쓰면서 붉은 해 변강 비춘회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60년 동안 이 노래는 두만강 기슭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6년에는 화룡시 시가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중국음악가협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음악명함에 입선됐습니다. 이 노래에서 부르는 것은 바로 수로 건설자들의 생활입니다. 물은 산으로 올라갔고 벼는 논에 심어졌으며 흰쌀밥은 식탁에 올랐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원본고는 제4차 전국문물 전면조사 길림성 중대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원본고 전람관과 전망잔도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됐습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민박, 관광쉼터와 논카페가 말이 들어섰고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촌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로물은 여전히 산을 향해 흐르고 있고 노래 속에서 부르던 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라, 문화해민 계를 활동 가운데 하나인 별빛 아래 음악회가 일전 연길 해란 명주탑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음악 공연, 흥미진진한 소통 체험 등을 결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외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을 별빛을 주제로 곡을 연주하자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청년악대가 무대에 올라 로크, 민요, 대중가요 등 여러가지 품격의 노래를 부르며 전반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공연 틈새는 광대 배우가 아래 관중들과 흥미진진한 교류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음료와 간식 매대가 마련돼 커피, 따뜻한 음료 등이 제공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손에는 국기를, 다른 한 손에는 형광봉을 흔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산동 덕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길꼬치구이,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악회 분위기도 아주 좋고 현장 환경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당위 선전부 문화처처장 양설화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경절 분위기와 결부해 도시 지표, 밤하늘 아래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중들이 별빛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0월 중하순부터 토크쇼, 만담 등 활동을 잇따라 선보이며 야간 문화제품 행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변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함으로써 야간 경제의 질적 제고와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기간 연결시 1978 문청원 내 예랑예술전람관에서 국경 산하유광 불빛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빛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벽 빛 투영 방식으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전시 스크린으로 삼아 몰입형 육안빛과 그림자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4개 장으로 구성됐고 조선족 민족무용, 만화, 공룡 등 화면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국풍과 동심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입니다. 이 활동을 개최한 것은 당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야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연길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기 바랍니다. 연변종전 커시안팀이 6일 저녁 7시에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날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쓰십니까? 식품 안전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에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품 안전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잘 확인하고 포장이 손상이 됐거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사지 말며 신선한 식품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됐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면에서는 냉장, 냉동 식품은 구매 후에 바로 보관을 하고 생고기와 생선은 다른 식품과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주며 남은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 면에서는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생고기와 익힌 음식은 다른 도마와 조리기구를 사용을 하며 식품은 권장 온도까지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네, 위생 면에서는 주방 조리대와 식기는 자주 소독을 해주고 해동된 식품은 재냉동하지 말며 상한 음식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네, 평소 구매에 보관, 조리, 위생 등 단계에서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을 지키면 식중독과 같은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가을철에 들어서면은 바뀌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내려가는 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화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기후 특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조치 그리고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가을철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이 우리 피부에 이런저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구경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자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극 그리고 세균, 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리 몸속의 소중한 수분이 밖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기 중 습도가 뚝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자주 불어오게 됩니다. 이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가 계속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각종 피부 트러블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철 흔히 겪는 우리 피부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피부 건조와 당김 현상입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자꾸 당기고 그리고 뻣뻣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제한을 마치고 나면 당김 현상이 훨씬 심하게 느껴지죠. 둘째로는 과도한 각질 발생입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화상도 잘 밀리고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화장품, 그리고 온도 변화, 바람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따갑고 간지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원인은 모를 가려움증입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표면이 신경, 말단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계속 가렵고 특히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술 입가가 트러블입니다. 입술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찬바람이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입술이 쉽게 트고 갈라지고 입가는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습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잔주름이 깊어지고 우리 피부가 칙칙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수분과 피지가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 가는 잔주름이 생기고 우리 혈액순환도 둔화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가을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습도와 찬바람으로 인한 피부 장벽이 파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1: 가을철 피부 문제는 이미 트러블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 핵심은 우리 피부 장벽을 지키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첫 번째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가을 바람과 실내 온도 때문에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피부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사이로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외출 시 피부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람이 매우 강한 날은 얼굴을 직접 바람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서 바람이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 화장품을 환절기에 맞춰 조성합니다. 우리 너무 자극이 강한 제품보다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들어있는 보습 위주로 토너 그리고 에센스 크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한제 역시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순한 보습형 제한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평소 생활 습관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자극적인 음식을 조절, 그리고 우리 화장품만 바르는 것 외에 몸 안부터 피부를 챙기는 습관을 미리 갖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이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가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물론 뭐 그 피부 유형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우리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건성 피부, 지성 피부, 그리고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로 나눠서 가을 관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건성 피부입니다. 평소부터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가을이 되면 증상이 가장 심해집니다. 관리의 핵심은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까지 충분히 공급해서 피부 보호막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수는 알코올 함량이 적은 순한 제품을 쓰고 에센스와 크림은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세안은 너무 자수하지 않고 각질 제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둘째로 지성 피부입니다.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피부가 기름지니까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건조한 공기는 지성 피부의 장벽도 손상시킵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몸이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도 가을의 보습은 필수입니다. 다만 너무 무겁고 기름진 크림보다 가벼운 보습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정력이 너무 강한 세안제로 하루에 여러 번 얼굴을 빡빡 씻는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니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합성 피부입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은 기름이 많이 나고 볼, 턱 부분은 건조한 타입입니다. 부위별로 차별화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마, 코 부분에는 가벼운 제품을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전체 얼굴을 한 가지 방식만 적용하지 말고 건조한 부위의 보습을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평소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운 반응이 잘 생기는 타입이죠. 가을 환절기는 민감성 피부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성분이 간단하고 향료, 인공, 첨가물이 적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등 고기능 제품은 우리가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각질 제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 화장품을 쓸 때는 반드시 귀 뒤에 소량 발라서 반응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기억할 점은 어떤 피부 타입이든 가을철이 최우선 목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네요. 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소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을철 좋은 피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예, 우리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화장품만 떠올리는데 사실 화장품은 거치장일 뿐 진짜 피부 건강은 일상생활 습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화장품을 써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가을철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우리 피부의 촉촉감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꾸준히 마셔서 몸 많이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나 차만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이 수면 시간인 피부 세포가 재생하고 손상된 장벽을 스스로 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가능하면 하루 7시간, 8시간 정도의 양호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식습관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그대로 피부를 만듭니다. 가을 제철 채소 그리고 과일,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너무 짜고 달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피부 염증을 높이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끝 화장품의 효과도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예. 이 가을철에는 정말 피부 가려움증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절 특징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이 가려움증을 완화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1: 우리 가을에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절 변화로 인한 근성 가려움증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에 큰 발진도 없는데 자꾸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리고 피부 표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긁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우리 가려움 완화를 위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목욕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보호진막을 다 씻어내버려서 가려움을 더욱 키웁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목욕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 직후 빠르게 보습제를 바릅니다. 우리 몸에 물기가 아직 남아 촉촉한 상태로 샤워 후 3분 이내에 우리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야 피부 안쪽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한참 뒤에 바르면 우리 보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려움이 심한 부위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 소재와 세탁에 주의합니다. 거친 소재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마찰 자극으로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안쪽에는 부드러운 순면 속옷을 입어서 완충해 주시고 세제는 충분히 헹구고 섬유 유연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옷에 남은 화학 성분도 피부를 자극합니다. 실내 습도를 관리합니다. 밤에 자는 방이 너무 건조하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다가 가려움 때문에 깨게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유지하시는 것이 밤 가려움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해도 계속 가려움이 심해고 붉은 반점 그리고 진물이 생긴다면 단순 계절 건조가 아닐 수 있으니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0: 네,
1: 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얼굴 청결이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보십니까?
1: 우리 얼굴 세안은 피부 관리의 첫걸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안의 목적은 피부의 더러움 제거하는 것이지 피부의 보호막까지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안 순서를 설명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지질막을 녹여버리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갑자기 수축시켜 우리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손목에 댔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풍성하게 낸 뒤 얼굴에 닿아야 합니다. 거품 없이 세안제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거품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줍니다. 너무 강하게 힘을 주어 빡빡 문지르면 안 됩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은 살짝 신경 써서 씻고 볼 같은 건조한 부위는 가볍게 다루세요. 그리고 전체 세안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랫동안 문지르면 우리 피부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헹굼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세안제 잔여름이 얼굴 특히 입가 턱선에 남아있으면 계속 피부를 자극해서 우리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거품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헹굽니다. 네 번째로 세안이 끝나온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 표면에 대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닦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마찰 자극은 피부 장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을철에는 하루 세안 횟수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더럽지 않으니 가벼운 세안

0: 것이지 돈은 물 제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량만 꼼꼼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동은 우리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밤에 잠잘 때 피부는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0: 이 밤은 피부가 휴식하면서 우리의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1: 네.
0: 예, 잠자는 동안 우리 실내는 계속 건조하고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만약 자기 전에 아무 제품도 바르지 않고 자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매우 당기고 건조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피부에 맞는 기초 화장품을 꼭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제품을 두껍게 잔뜩 바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뭐 에센스 영양크림 순서로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지성, 복합성 피부는 너무 무거운 크림보다 가벼운 수분 에센스나 가벼운 수분 크림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너무 기름진 제품을 밤에 잔뜩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감성 피부는 성분이 간단한 보습 위수 제품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 기초 관리의 핵심은 피부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잠들었다고 해도 우리 피부는 숨을 쉬고 재생 활동을 계속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겹쳐 바르면 우리 피부에 부담을 주니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간결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 촉촉하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뭐 팩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마스크팩은 짧은 시간 안에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팩 사용 상식을 모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 팩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오래 붙일수록 영양이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20분, 30분씩 붙여놓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하는데 팩이 마르면 오히려 피부에 있던 수분을 역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제품에 적힌 권장시간대로 10분에서 15분만 붙이고 떼어내야 합니다. 절대 팩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굴에 붙이고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팩을 떼어낸 뒤 절대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팩을 붙인 뒤 얼굴에 남아있는 액상 성분을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킨 다음 반드시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크림이 없으면 팩으로 공급한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려서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크림으로 보호막을 덮어주는 마무리 단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을 환절기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회 정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자주 팩을 쓰면 우리 피부가 과도한 자극을 주고 장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부가 붓고 따갑고 트러블이 심하게 난 날에는 팩 사용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팩 속 각종 첨가물이 자극으로 작용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네. 평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피부에 주는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피부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요즘 업무, 공부, 뭐 여가 시간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 뒤 얼굴이 당기고 건조하다고 느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우리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얼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또 전자기기 주변에 미세먼지가 모여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어 모공을 막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건조, 직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상을 줄이기 위한 뭐 실천은 가능한 조치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짧은 휴식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1시간 정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얼굴 근육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리 피부 건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화면만 보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하는 수변 환경 습

0: 컴퓨터를 관리하세요. 컴퓨터 옆에 소형 가습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기 열기로 인한 건조 환경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피부에 계속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낮 근무 중에 과도하게 세안할 수는 없으니 가벼운 버스 미스트를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스트만 뿌리고 그대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지니 뿌린 뒤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꼼꼼하게 세안해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은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화면을 너무 얼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너무 가까우면 기기 열기가 직접 얼굴에 닿고 먼지도 더 많이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추가로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크게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보수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버습과 규칙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 얼굴 부위 혈액순환은요, 좋은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는 안마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붓기가 생기고 잔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을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힘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습제를 바른 상태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얼굴 마사지 동작을 소개해드릴게요. 에센스나 크림을 얼굴에 충분히 바릅니다. 그리고 제품 없이 건조한 상태에서 손으로 문지르면 마찰로 피부가 손상되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도 깨끗하게 씻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는 양손 손바닥을 이마 중앙에 대고 양쪽 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반복 5번 정도, 그리고 이마의 긴장을 풀어주고 순환을 돕습니다. 눈 주변 피부는 아주 얇으니 가장 힘을 적게줘야 합니다. 약지를 사용해서 눈썹 밑에서 눈가를 따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는 듯 마사지합니다. 우리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볼 부위, 양손 손가락으로 끝을 볼 중앙에 대고 코에서 바깥쪽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 주변을 따라 입가에서 양쪽 귀 밑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우리 입가는 자주 건조해진 부위니 힘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턱선, 목, 턱선을 따라서 양쪽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얼굴이 노폐물이 림파를 따라 배출되는 것을 보조해줍니다. 전체 마사지 시간은 3분에서 5분, 짧게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피부가 붉으시고 다가온 민감 상태일 때는 마사지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비비고 주무르는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를 해치니 부드럽게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1: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자외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을철 자외선은 여름보다 약하게 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라고 봅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여름만 태양이 뜨겁고 가을은 해가 약하니 뭐 선크림을 안 발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을이라고 자외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외선에는 UVB와 UVA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VB는 우리 피부를 화끈거리게 태워서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강하고 가을이 되면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피부가 확 타버리는 일은 적습니다. 문제는 UVA입니다. UVA는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존재합니다. 흐린 날, 구름이 많이 낀 날도 구름을 통과해서 계속 내리쬐입니다. UVA는 눈에 바로 보이는 화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 깊은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천천히 파괴해서 피부 노화, 잔주름, 기미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가을에는 공기가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가을이 피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이미 장벽이 손상되어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장벽이 약해진 피부는 UVA의 영향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여름처럼 확 타지는 증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조용히 피부에 손상이 쌓여서 나중에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덜 뜨겁다가 자외선이 없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가을철에도 자외선 관리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남녀노소 자외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또 효과를 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적게 바르거나 사용 타이밍을 틀려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사용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린다면 사용 시점은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얼굴, 목까지 골고루 덮어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냥 문 앞에서 서서 바로바로 바르고 나가면 아직 보호막이 만들어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는 대략 반말 정도 크기의 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얇게 펴바르면 제품이 표시한 SPF와 PA 수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은 양으로 희석되지 않게 충분한 양을 골고루 펴발라야 합니다. 목, 귀 그리고 턱선까지 빠짐없이 발라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을 빼먹는데 목도 자외선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로 덧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실내에만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 UVA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야외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어야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를 맞은 뒤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을철 제품 선택입니다.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 위주 생활이라면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SPF 50 그리고 PA 플러스 4개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을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하니 너무 자극적이고 무거운 제품보다 보습감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녁에는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크림은 단순 수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 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세안할 때 꼼꼼하게 제거해서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 원인이 됩니다. 추가로 선크림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자나 긴팔, 옷 등으로 물리적인 차단을 함께 병행하면 훨씬 안전하게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1: 이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철 하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을까요?
0: 네, 우리 피부는 몸이 거울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피부 세포를 만들고 장벽, 회복, 그리고 항염작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화장품은 겉에서 덮는 것이라고 하면 음식은 몸 안에서부터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가을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 음식이라면 첫 번째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호박, 당근, 시금치,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부 각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배, 그리고 사과, 포도, 키위, 각종 신선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며 향수화나 작용으로 우리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등 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 아몬드

0: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등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을 보충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서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인 무, 배추, 배 등은 수분이 풍부해서 몸 안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장 건강도 좋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여러 음식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소를 한 번에 많이 얻으려고 보충제만 의존하기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이 가을철에 종적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전체 내용을 간결하게 종합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기초관리는 보습 중심으로 하고 피부 타임에 맞게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 목욕 습관을 바꾸고 실내 습도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자외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수면, 마음관리 등 생활습관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관리는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가을철의 피부는 매우 섬세하니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고 차분하게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이 가을철 피부관리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을철 찬바람과 건조한 기온은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피부 유형에 따라서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음식 섭취에도 중시를 돌린다면 이 가을철에도 능히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0: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홍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반응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리 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뇌보신환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